0: 아우, 최정훈 씨 목소리 참 좋죠?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오늘 머니특별시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죠. 수요일에 경제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과 구도현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1: 네,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겉으로 뵙기에는 제가 몇 달 됐죠, 같이 한 지가. 근데 거의 변함이 없으세요. 그냥 잠깐 시간을 일시정지했다가 딱 다음 날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봤습니다. 아예 오늘 그 방송 문을 열면서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두 분은 여름을 언제 정확히 딱, 아, 여름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편인가요?
1: 네, 저는 이제 확실한 게, 저는 원래 이제 밤보다 낮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0: 아, 네네.
1: 네,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아, 겨울에는 한 5시 정도만 돼도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네. 그래도 여름은 7시, 뭐 7시 반이 돼도 이제 환한,
0: 그렇죠.
1: 네,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네. 일도 오래 할 수 있고, 야외 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네. 여름. 네. 네. 이 낮이 길어지면 저는 이제, 아,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구나를, 네.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죠.
0: 그리고 그런 걸 또 반기시는군요.
1: 네.
0: 체질이 잘 맞으시나 봐요.
1: 맞습니다. 해가 떠 있어야, 네. 직원들도 퇴근 못하게 만드니까. 네.
0: 자, 열일하는 상사, 여름 남자, 최동기 본부장님이셨고, 우리 구도현 팀장님은요.
2: 네. 저도 이 소리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라서, 네. 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봄이 오면, 네. 이 벚꽃 엔딩이 흘러나오면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아, 그렇죠.
2: 네, 여름이면 이 여름아 부탁해라는 노래가 나오면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 그리고 가을쯤이면 이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 노래가 나오면 가을이구나라는 생각 들고.
0: 네네.
2: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모라이 캐리의 이 All I Want for Christmas가 틀려 나오면 아, 이게 계절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음악 전문 방송 DJ 같았습니다. 와, 구도현 팀장님이 또 이런 감성적인 남자셨구나. 예. 자, 열리라는 상상 밑에서 굉장히 감성 파괴의 순간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면서. 자, 오늘 저희는 음악 전문 방송 아니고요. 예,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간입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이쪽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경제상식, 또 저축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말머리 두 글자 앞에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상담 시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유료 문자 샵 0951번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지, 어휴, 멀리 가네요. 경상남도 마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어떤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30대 보험 선택. 중요한 건

0: 월 보험료보다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다. 입니다. 자, 처음 가입하는 보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헤매는 분들 상당히 많죠. 오늘은 월 보험료가 적당한지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그리고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30대 보험, 오늘 특히 주목해서 다뤄볼 수 있겠군요.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호호,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단골 미용실 가서 머리하면서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직 제대로 된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본인하고 친한 땡땡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님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침 보험이 필요하긴 했던 터라서 며칠 뒤에 설계사님 만나 상담을 받았고 가입 제안서까지 받게 됐어요.
3: 아이고, 우리 동순 씨. 내가 원장님 부탁받고 진짜 이 신경 써서 빼온 거야. 이 보험은 비갱신이 진리인 거 요거 알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30년 납으로 보장은 종신까지 쭉 평생 받게 세팅해 왔거든. 이거 하나면은 평생 걱정 끝이야. 나 요거 빨리빨리 요 사인하면 된다요.
0: 아이, 설계사님, 챙겨주신 보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이나 뭐 30년 내는 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제가 좀 신중한 성격이라, 이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3: 에이, 뭘 고민하고 그래. 내가 오늘 사인하면은 이 최고급 밀폐 반찬통 세트랑 이 커피 쿠폰까지 특별히 이두 배로 챙겨줄게. 이거 고민하다가 달 넘어가고 떼놓치면은 보험료 훅 올라갈핀데. 그냥 마음먹은 김에 오늘 확막 사인하자. 에이?
0: 저 커피도 잘안 마시고요. 집에 쌓인 게 반찬통이라서 필요 없어요. 일단 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2: 아니, 미용실 원장님 체면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월 2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제가 떡국 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에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온 제 자신을 칭찬하면서 이 제안이 과연 괜찮은 건지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께 객관적인 검증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생명보험사에 월 20만 원씩 30년 동안 납부하는 조건, 또 종신토록 사망 보장까지 해준다는 이 제안, 제 나이와 상황에 맞는 좋은 구성일지 장점과 단점을 속 시원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1: 네. 긴급 출동 머니 119. 아,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살아있네. 우리 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의 연기가, 어제 뵀던 게 아니네요. 그동안 부쩍부쩍 늘어서 이제 연기자를 하셔도 되겠다. 이런 정도라, 제가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아, 오늘 30대, 여성분인데 마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제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난 막상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 소개로 나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20만 원씩 3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 상품을 제안 받으셨어요. 뭐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30대에 지금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막상 선뜻 서명하기 힘드셨을 것 같죠?
3: 네. 이 청취자님은 이 소개받은 땡땡생명의 설계사 분께 이 제안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장 내용증의 궁금증과 이 30대 초반 평균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1: 그치.
3: 하는 의구심이 더불어
1: 네.
3: 이 보장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받기 위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자, 우리 오늘 사연자분은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제안을 받으셨어요. 앞서 그 최동기 보험장이 오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 그러셨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한 건, 손해보험 한건 가입을 해야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지. 뭐 생명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하거나 손해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을 때는 그중 하나만 보상되는 거 아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1: 네.
0: 자, 그래서 그이 의문을 저희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실제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목적과 보장 방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예.
0: 자, 먼저 손해보험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험이다.

0: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재나 교통사고, 뭐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손해보험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손해보험.
2: 네. 이 반면 생명보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장기간의 건강 위험 등에 대비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1: 예.
2: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 좀 많은 것이 특징이죠.
1: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그 이름에서부터 또 힌트가 들어있네요. 예. 두 보험사의 역할이 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손해보험사에서도 질병상해 보장 이런 상품들이 장기보험이 또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보험사 차이를 예전보다 크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0: 네, 과거엔 실제 이제 두 보험사의 차이가 확연했지만 현재는 이제 예전보다 그 경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상 네, 이 보장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라고
1: 예.
0: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예.
0: 그 가장 큰 이유가 제3보험 시장이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제 실손보험이죠.
1: 아, 네네.
0: 자, 이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보험사 상품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1: 맞아요. 실손 상품 생각해보니까 진짜 요즘은 다 판매를 하니까 제3보험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3보험이 어떤 거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제3보험에는 크게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이 해당이 되는데 손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 이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생명보험은 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2: 이 제3보험에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뭐 이름은 좀 낯설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뭐 건강보험, 종합보험이 이제 제3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상해, 질병, 뭐 간병 등 신체적 위험을 모두 다루고 있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범주로 완전히 판매되지 않은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회사 상관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한 곳이 바로 제3보험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두 군데를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떤 데서 나오는 상품을 선택해야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네, 이 요즘은 이 두 보험사를 이 닮은 듯 다른 이 형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1: 예.
2: 다만 아직도 차이점은 있죠.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처럼 평생 사망 보장을 이 주계약으로 구성을 하고 이 손해보험사는 종신보험은 판매하지 않지만 뭐 90세나 100세는 물론 뭐 최근에는 이 100세 플러스 알파까지 보장하는 오. 이 장기보험이나
1: 예.
2: 어린이보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상품이 더 좋고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목적과 필요한 보장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전에는 조금 나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나 상품들 보면 아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생명보험사 상품 보면 재해라는 얘기 나오고 손해보험사 상품이 상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재해하고 상해는 어떤 구별이 되는 건가요?
0: 네, 뭐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요. 뭐 우연성이나 급격성, 외래성을 충족하는 사고, 이거 우연하게 갑자기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1: 예.
0: 이제 상해라고 얘기하고요.
1: 네네.
0: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주로 쓰이는데 상해 요건 플러스 전염병 및 천재지변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로 봤을 땐 상해보다 재해가 좀 더 넓은 범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그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면 상해 보장과 재해 보장 모두 이제 정상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1: 네.
0: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도 네, 재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 천재지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조선업이나 업, 농업 같은 이 야외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직업군이라면은
1: 네.
2: 이 상해보장보다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재해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겠네요. 자, 일단 생명보험, 손해보험 따지기 전에 보장 구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내용에 적합한 회사를 찾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이 제안받은 보험료 같은 경우 월 보험료 한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30대 평균 여성의 월 보험료는 대략 한 26만 7천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에는 저축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순수한 뭐 보장성 보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건 평균일 뿐인 것이지 네네. 내 소득 대비 뭐 10% 미만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연자가 제안받은 월 납입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니까 평균적인 수준이긴 한데 근데 납입 기간이 30년이잖아요. 여기서 또 덜컥 하신 건데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 이럴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2: 네, 일단 이 20년 납과 30년 납의 차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되겠죠. 뭐 20년 납은 보험료를 더 빨리 완납을 할 수 있고 30년 납은 월 보험료 부담을 조금 낮추는 대신 더 오랜 기간 납부를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또한 이 장기간 납입 장점 중 하나는 이 납입 면제 혜택을 좀 더 길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납입 면제, 납입 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은 또 최동기 보무장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이제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납입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납입 면제가 포함될 때 납입 면제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는 납입 면제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지만 왜 납입 면제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납입 면제는 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 이후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그럼 그 보험료는 누가 내어주느냐?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보장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네, 따라서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잡는 것보다 30년으로 잡으면 납입 면제 기간이 이제 30년으로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뭐 예를 들어서 네. 30년 납으로 가입한 뒤에 5년 만에 중대질병 진단을 받아서 이 납입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 남은 25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는 모두 면제가 되거든요.
1: 예.
2: 또한 이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해지가 필요할 경우 해지 환급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30년 납 상품은 이제 월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중대질병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예, 나머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군요. 20년 납 상품하고 30년 납 상품을 그 두 가지를 딱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총 보험료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0: 네, 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할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 이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1: 예.
0: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잡느냐, 30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 총 납부해야 될 이자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1: 그렇죠.
0: 네, 보험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예.
0: 월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30년 납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보험사에 납부해야 되는 총 보험료는 20년 납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납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량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 크게 보면 이제 총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많을 수 있는데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 많을 수 있는데 이제 매번 낼 때 부담을 좀 확확 줄여줄 수 있다. 예, 그런 장점과 단점이 아주 분명한 30년 납 상품. 그 제안받으신 이런 구성이 우리 사연자님께 적합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받으셨던 겁니까?
2: 네, 청취자님이 제안받으신 보장을 살펴봤더니 30년 납 이 종신 보장으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암진단비 5천만 원, 뇌심장진단비 각 2천만 원과 각종 뭐 수술비, 치료비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1: 예.
2: 또한 이 청년보험으로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 50% 이상 후유장애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0: 예. 네, 그 각종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는 이제 자동차에 비교하면 거의

0: 이제 풀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예. 진단비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네. 청취자님이 아직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1: 뭐 제안받으신 상품 구성을 보니까 촘촘하게 뭐 빠진 거 없이 그냥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청취자분의 입장에서 조금 과한 게 있지 않나. 예. 거기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은 좀 아직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양 가족도 없는 상황이셨나요?
2: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남겨질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또한 이 통계를 보더라도 앞으로 최소 한 60년 이상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60년 이후에 이 5천만 원이 갖는 이 화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장점인 재해 관련 보장과 수술비 그리고 치료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20년 나 100세 만기 보장으로 월 보험료 한 7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1: 예.
0: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 진단비는 같은 보험료라고 할지라도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보장으로 월 보험료 10만 원 정도로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1: 예. 그 두 상품을 합치면 조금 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상품이 탄생하겠다. 이런 판단이셨네요. 생명보험사는 이제 주계약이 사망보장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망보장을 아예 그 상품에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이 주계약이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사망보장은 꼭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2: 이 올해 들어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예. 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최소 사망보험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예.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청취자님께는 꼭 필요한 이 최소한의 보험료만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1: 예. 오늘 사연자님의 그 월 보험료 당초 제안 받으신 것보다 한 17만 원 정도로 확 줄여드렸고 20년 납에 100세 보장 이렇게 딱 적합한 상황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월 보험료도 절약하셨고 납입 기간도 10년이나 줄이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청취자님께서는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준비를 하면서 납입 기간과 보장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셨고 또한 절약한 비용과 남은 10년은 저축을 통해서 이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1: 예.
0: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인 만큼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총 납부해야 될 보험료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오늘은 30대 보험, 보험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보장의 우선순위 또 효율적인 구성 방법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런 보험이라도 내 나이 또 뭐 가족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들 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인 만큼 월 보험료뿐만 아니라 총 납입 금액 또 구체적인 보장 내용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꼭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말머리 두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신 이 훌륭한 전문가들 저희 인력 풀이 대단하잖아요.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머니특별시 긴급출동 머니119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천유진 PD가 특별히 또 부탁이 들어왔네요. 저희 그 머니특별시 나와주시는 대단한 전문가들 중에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평소에 들리는 음악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신다는 감성 발라더 감성 남자 구도연 팀장님이 요걸 저 음악 전문 방송 DJ답게 그렇게 한번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현지 네이티브 발음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특별 부탁이 들어왔네요. 자,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2: 네, 강산애가 부릅니다. 와그라노.

0: 자라고 이었네 우짜라고 내는
1: 내는 우짜란 말이고
0: 우짜라고 니 우짜라고 그란도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들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7430번님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한쪽 눈꺼풀이 약간씩 내려가면서 속눈썹이 불편해져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은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어도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실손 또 수술비 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상만 있고 아직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인데 보장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쌍꺼풀 수술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셔서 일상의 불편 때문에 치료 목적의 수술인 건데 이런 경우는 보험 보장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까?
1: 그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거 겉으로 봤을 땐 성형 수술 같은데 이런 것도 뭐 실손 보험이나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
0: 예.
1: 그리고 아예 이거 뭐 이건 안 되겠지라고 해서 아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예.
1: 자 하지만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치료 목적의 수술이냐 미용 목적의 수술이냐에 따라서 보상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이제 쌍꺼풀 수술 그러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데 7430번님 오늘 질문 주신 분은 눈꺼풀 처짐으로 인한 불편함, 속눈썹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2: 네. 일단 이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항목은 상품과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이 미용, 검진 목적, 예방접종, 일부 치과, 한방치료, 영양제, 기능 개선 목적으로의 항목 등이 대표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쉽게 뭐 얘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은 예뻐지기 위한 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수술 보상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이라면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7430번님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미용 목적이 아니고 시야가 가릴 정도로 속눈썹이 불편해지고 막 이러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2: 네, 그렇죠. 이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뜨기 힘들거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이 심한 경우라면 이 안검내반이라는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0: 네.
2: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용 목적의 성형이 아닌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로 인정되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네.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에서 보장이 가능한 건 아닌데 시야를 가릴 정도로 심각한 질병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증명이 부족하면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이 수술을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검내반 수술이 있거든요.
0: 네네.
1: 이제 과거에 판매되었던 이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있었던 보장인데 컴퓨터 미디어 질환이라는 보장 들어보셨나요? 혹시?
0: 컴퓨터 미디어 질환?
1: 네.
0: 어떤 건가요?
1: 보상 이름이 컴퓨터 미디어 질환이니까 우리 애가 이거 컴퓨터 많이 하다가 어디 아프면 보상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안에 안검내반에 대한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 증권을 봤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는 뭐 질병 수술비도 없고 뭐 안검내반, 뭐 안과 관련된 수술비도 없네. 컴퓨터 미디어 질환 수술비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 애가 컴퓨터 질환으로 수술한 게 아니니 보험금 청구할 일 없다라고 생각해서 보장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0: 그렇구나. 이거 진짜 보험 상품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무조건 그냥 없네 이러고 넘길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안검내반술. 미용과 치료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일반인들이 좀 헛갈릴 수 있는 그런 성형 수술들 혹시 또 있습니까?
2: 네, 이 경계에 있는 수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오. 예를 들어서 이 코 성형이 아니라 만성 코막힘이나 수면 장애, 이 호흡 곤란이 생기는 이 코뼈가 휘어진 이 비중격 만곡증은 국민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이 되죠. 아,
0: 그렇군요.
2: 네, 이 단순히 코를 높이는 수술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예. 기능적 문제가 되는 이 비중격 교정술은 치료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0: 정확한 의사의 판단, 진단이 있으면 요

0: 보험 상품 내가 가입한 거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딱 결정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질문이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건강 상담, 의학 상담 프로그램이 아닌가 예, 들으시는 분들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머니 특별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성형외과에서 하는 재건술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나 우리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차정기 본부장님이 오늘 저 오랜만에 보신다고 거저 준비하셨군요. 거저 주는 퀴즈를 준비하셨군요. 앞에서 우리 다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성형외과에 사는 재건술은 미용 목적이라서 예, 보험 보장도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앞서 설명해 주신 거 다 부정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 X. 그렇지 그렇지. 아유 뭐 방송 오늘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 퀴즈 냈어도 오늘 정답률 100%였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기억하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쉽게 가지고 왔는데.
0: 고맙습니다.
1: 네, 성형외과 수술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미용 목적은 아니죠. 상처로 인한 기능 장애나 심한 변형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술 또는 켈로이드처럼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은 치료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나 보장성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예.
1: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차 이제 강조해서 얘기해드리자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과에서 수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는지 미용 목적의 수술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수술 종류, 막 어려운 의학 용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방금 전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치료 목적 수술인가 미용 목적인가 예, 여기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다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점 확실하다면 그냥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에는 비만 관련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체질량 지수, 이 BMI라고 하죠. 이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이면서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위절제술이나 대사질환 치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0: 예.
2: 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다이어트 치료제 역시 당뇨병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0: 네. 성형수술이라도 미용이냐 기능회복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질병진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질문도 들어와서요. 여성들은 이제 유방암 진단 받는 경우 절제수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 재건술을 하면 혹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1: 네,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율이 90% 넘을 정도로 상당히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여성성 상실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고통 등으로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게 처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것은 아니고 2015년 4월부터 급여로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예.
2: 하지만 이 유방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2: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이 부분 절제는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0: 예.
2: 또한 이 전절제의 경우도 이 선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선별급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1: 네. 이게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요양급여를 적용하긴 하지만
0: 네.
1: 치료 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경제성이 낮더라도 잠재적인 이득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급여 항목에는 일단 포함해 두자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선별급여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즉 건강보험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급여보다는 본인 부담률이 높게 설정될 수 있는데
0: 네.
2: 현재 유방재건술의 본인 부담률은 50%거든요.
0: 예.
2: 다만 이 주기적으로 이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급여 유지 여부와 적용 범위가 조금씩 조정되고는 있습니다.
0: 선별적으로 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다. 예비적으로 포함해 두는 제도였군요. 선별급여 제도. 선별급여에 해당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는 뭐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요. 수술비 보장 역시 본인 부담금이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그렇군요. 앞서 그 사연자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아직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니까 그죠? 현재 보장, 앞으로 준비해야 될 보장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2: 네, 일단 청취자님은 이 실손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수술비 보장을 보완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엔테 수술비를 좀 잘 구성해서 이 실손보험의 공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의사가 기구를 조작해 병변을 절제, 절단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예.
1: 상당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장이기 때문에 나 이거 좀 높게 준비하고 싶다, 많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보험회사에서 보통 30만 원 혹은 5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예.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질병 수술비 보장 자체를 좀 나는 많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 네.
1: 체증형 보장으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체증형 보장은 뭐 어떤 건가요?
2: 네, 이 체증형 보장은 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0: 예.
2: 이 수술비 보장은 대부분 가입 후 1년 이내는 50%의 감액 기간이 있고
0: 네.
2: 1년이 지나야 100%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0: 예.
2: 체증형의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보장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0: 네.
2: 이 실손보험의 공백으로 인한 수술비를 보완하기에는 이 체증형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체증형 보장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예. 성형수술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 기능회복 아니면 질병치료 목적이라면 건강보험 또 실손보험 적용 가능하고 실손보험 공백을 좀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 보장 준비하시면 본인 부담금 최소한으로 해서 준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저도 전문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상담 이렇게 말머리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얘기했더니 이 곡이 또 선곡이 됐네요. 네, 우쿨렐레 피크닉. 쌍꺼풀이 이렇게도 생기죠. 맞아요. 피곤하면 노래 제목 맞아요?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겨요.

0: 원희특별시 오늘 소비자 민원실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해주고 계세요. 8776번님, 안과에서 안검하수 진단받고 질병코드 또 의뢰서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셨네요. 근데 안과 성형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질병코드 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받아서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셨어요.
1: 네,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 질병코드가 있어야 치료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치료 질병코드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성형이나 미용 목적으로 치료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질병 분류 기호가 나와 있는 뭐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를 동반해서 제출해야지만 뭐 수술비나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지, 예. 질병 코드가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네, 질병 코드를 줄 수 없는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의뢰하셔서, 네, 안검하수 관련된 정확한 질병 코드를 부여받고, 예. 수술을 받으신 뒤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처음 진료 의뢰한 안과에서는 질병 코드도 받으셨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셨더니, 거기선 또 질병 코드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최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안과 성형하는 병원 좀 찾기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이쪽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고 질병 코드를 또 받으신 다음에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게 지금 올바른 길이 되겠네요. 자, 8776번님 사연 듣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저 두 분과는 코너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돈 되는 정보 함께 나눠봤는데 이거 하나만은 꼭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짚어주고 가시죠.
1: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생명보험이 좋다, 손해보험이 좋다가 아니라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내게 꼭 필요한 보장, 내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보험사를 찾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네, 무조건 보험사만 가려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네,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구도윤 팀장님은요?
2: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조금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나중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내는 이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보험증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돈이든 라디오 머니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아쉽게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저희 늘 다음날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네, 여러분의 얘기를 항상 들어드릴 준비를 하면서 머니특별시 물러갑니다.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목요일 아침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원릉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고 구리 방면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남한성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사고 영향으로 특히 제천 쪽으로 남한성 나들목을 앞두고는 3km 구간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신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름날 마당 한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있습니다. 삐걱삐걱 돌아가던 우물 펌프 소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힘껏 펌프질을 하면 잠시 뒤 저 깊은 곳에 있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의 워터파크만큼 신났던 그 시절 우리만의 물놀이였죠. 엎드린 자세로 그 차가운 물을 뒤집었으면 너무 시원해서, 아니 너무 차가워서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충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선풍기 앞에 앉아있으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마중물 한 바가지로 시작해 몇 번이고 펌프질한 끝에 만났던 차가운 물. 그 한 줄기 물이면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여름날로 나 다시 돌아갈래.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8월 6일 목요일 오늘 첫 곡은요, 2002년 개봉된 영화였죠. 키쿠지로의 여름 OST, 히사이시조의 썸머였습니다. 혹시 방송 제 여는 말못 들으시고 들어오셨던 분,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나? 다양한 음악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우물펌프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때는 펌프질 몇 번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나왔는데 요즘은 연일 폭염이 쏟아지면서 수돗물 온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찬물 쪽으로 돌려도 온수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올해 더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대체 이 무더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일기예보부터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매일매일이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날씨 정보를 보니까요. 오늘이 8월 6일이죠. 광복절까지 폭염이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푸른도님께서 기꾸지로의 여름 한 장면이 생각나는 연흥곡이네요 하셨고요. 와. 우물가 펌프에서 쏟아지던 지하수로 등목 한 판. 여름방학의 절정을 향해가는 딱그 즈음. 모깃불 매캐한 냄새로 그립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많으시죠. 여름에 대한 추억들. 야 맞아요. 예지아빠빠님. 저도 어머니께서 열심히 펌프질 한후 시원하게 등목해 주시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박 한 조각 입에 물면 천국이 따로 없죠. 등목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 수박 한 조각. 이야, 이런 선물이 없었죠. 6832님께서는요. 함대님, 현우 PD님. 저희 집 우물에는 바가지에 수박 한 덩이를 두레박에 담가두었다가 하랏더위에 들어올려 기와 天마루에 앉아 먹었던 기억과 그때는 뭐 튜브, 그 귀할 때라 우물에 시멘트로 사각둘레 만든 곳에 수채구멍을 막고, 그랬어요. 물 가득 담아서 수영장을 만들어 어린 남동생을 담궈두었던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이땅 파가지고 그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시멘트 어떤 성분을 바르면 그 약간 반짝반짝해져요. 모래를 조금 덜 섞는 거겠죠? 그럼 그게 맨질맨질하죠? 거기에 그냥 우물물 가득 담아서 수채구멍 막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서 놀았던 튜브가 필요 없었죠. 왜냐고요? 얕았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그립습니다, 오늘. 유기님께서는요, 아무리 덥다 해도 또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하셨고요. 갑자기 5년 전 코로나 시절, 오늘 이 여름이 생각났어요. 그땐 참 슬펐는데요. 또 지금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니, 지난 여름의 일기네요 하셨어요. 5년 전 코로나 시대, 이 더운 때, 그 방역하시던 분들, 의사 선생님들, 다 방호복 입고 하셨잖아요.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 이겨낸 대한민국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분들. 일산막장애주님께서는요, 청년, 춘호 형님 반가워 출첵합니다. 이러면 진짜 청년이 된것 같은 느낌, 지울 수 없어요. 자, 종로 2화동 서울대병원 가면서 함께 합니다.

0: 청원 효자동 지나가요 하셨어요. 오, 검사 받으러 가시나요? 아, 어디 누굴 모시고 가는군요. 참, 더울 때 병원에 가시는 일들 참 그것도 편치 않은 일이에요. 9127님께서는요. 함대 PD님,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있는 두 친구 많이 아파요. 김영규, 김광철 이름 크게 부르시면 빨리 왕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자, 김영규 씨, 김광철 씨. 빨리 완쾌하십시오. 아, 이 정도면 될까요? 아직 아침이라 이게 에너지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도 의정부에서 장병호 씨가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우리 두 친구님, 김영규, 김광철님, 빨리 완쾌하십시오. 의정부에서 장병호 씨가 걱정 많이 하십니다. 함춘의 복성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의 문화통신과 함께 합니다. 현우 PD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궁금해집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해요. 위로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인스타그램과 쓰레기대장도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보십시오.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아, 특히 선곡표 재밌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 있는지 없는지 한편 살펴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일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고요. 김혜지 아나운서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1: 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김혜지 아나운서 연락 왔습니다. 여름휴가 갔다고 합니다. 박인희예요. 어느 여름날. 그리고 유열 목소리 함께합니다. 그 여름.

소소한 이야기, 좋은 음악 함께하는 함촌의 폭송입니다. 박인희님의 어느 여름날, 그리고 유열의 그 여름 두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3386님께서 그 어릴 적 뽐뿌라 불리우던 물포 올리던 그것. 맞아요. 그 게임 오락 중에 뽐뿌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오락실에 뽐뿌가 있다고?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뽐뿌로 기억하고 있죠. 그 오프닝 멘트 등짝이 어싹해지던 등목을 생각하며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어제 방콕만 영 못한 오늘이지만 함디 김피와 함께합니다. 뽐뿌가 있을까요? 아, 있겠죠.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겠죠. 예. 지금 뭐 수도가 좀 많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5780님께서는 더위에 지쳐 무표정 무신경한 발걸음에 함디님의 추억 감성 오프닝 멘트에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빙긋이 웃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아, 그때 기억나요. 며칠 전 선배님을 한번 뵀어요. 그 기타 치시는 강은식 선배님. 그날 마침 제가 이장희 선배와 그한 분을 또 같이 음악 얘기를 하면서 조동진 선배님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 펌프가 있던 그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가 좋으셨죠? 4636님께서 펌프 물은 여름에는 시원,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요. 야,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참외와 수박 따서 물에 채워놔야겠어요. 오, 펌프가 있으신가요? 이야, 부럽습니다. 예, 그 수박 한 덩이 주시면 안 될까요? 수박 주시면 제가 이것 드릴게요. 여러분, 퀴즈 함 불구하시죠? 함 퀴즈. 수박 받고 이거 드린다. 좀 그렇죠? 자, 연일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면서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 하나에 여러 전자제품을 한꺼번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처럼 소비전력이 높은 냉방기기를 아니면 제습기기를 여러 대 동시에 사용하면요. 허용치, 용량의 허용치를 넘어서 과열로는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자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용품이죠. 때로 이건 아쉽죠. 아, 이것저것 꽂아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꽂혀있는 냉장고를 뽑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용하는 제품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히는 퀴즈예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멀티탭, 그리고 2번 두꺼비 집. 이 두꺼비 집에다가 직접 뭘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자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용품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1번 멀티탭, 2번 두꺼비 집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아진다고요.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팀, 오랜만에 들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기찬입니다. Please.

야, 음악 좋죠? 이기찬 플레이즈 팀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십시오, 정말. 오이오사님께서 남편과 휴가 떠나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TM 노래도 너무 좋아요. 좋죠? 부드럽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노래할 수 있는지.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멀티탭이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냉방기기는 이 멀티탭보다는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집안에 그 두꺼비 집 보시면은 고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만 단독적으로 그렇게 전압 그 두꺼비 집에 그 스위치가 물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가 뜨겁다. 그리고 전원선이 눌려있다. 타는 냄새가 나? 그런데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타는 냄새가 나면 꼭 밥솥 들여다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룽지 타나 하고. 며칠 전 전원 끄는 작은 습관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기 안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거에 좀 무감한 저도 전기 콘센트 아니면 그 트랜스 같은 거꼭 끄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3157님 처음 오셨군요. 아예 오셨는데 저희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선물은 못 받으신다는 겁니다. 문자 재밌게 오셨어요. 3157님께서요. 저요, 저요. 멀티탭입니다. 처음 들어와 봤는데 아이 목소리가 너무 정겹네요. 그래요. 어서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시면 재밌는 일 많습니다. 가끔 라이브도 하고요. 저희가 월요일에는 함춘호의 수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 모시고요.

수요일에도 함춘호의 초대 혹은 함춘호의 포크너 이렇게 해서 멋진 음악을 하는 멋진 음악인들 모셔가지고요. 저희가 음악과 함께 그분들의 녹음되는 음반도 들려드리고 라이브도 함께 하니까요. 오십시오. 오시면은 재밌는 일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주 5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4179님, 아, 1번 멀티탭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요즘 저희 집 매일매일 멀티탭에 여러 개의 꼭다리가 꼽혀있는지 확인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습관이십니다. 그리고 가끔 만져보십시오. 열이 뜨겁게 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독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11님께서 1번 시인과 촌장 뭐죠? 답이 1번 시인과 촌장인가요? 뭐야? 1번 맞추신 거죠? 깜짝 놀랐잖아요. 봉기에 시인과 촌장이 나갔는 줄 알고요. 감사합니다.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이야. 시인과 촌장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8월 27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제주 KBS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스페이스 공간 방송분하고 그 방송분이 9월 중순쯤에 나오고요. 그리고 9월 말쯤에 부평에서요. 공연합니다. 라이브로. 1시간 정도의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평문화재단에 아마 그 소식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6832님께서 함대님 비닐하우스 휴식처에는 멀티탭 6구를 사용해도 언제나 모자라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 곳에 멀티탭을 연결하다 보니 위험해서 휴분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보여주셔요. 사진 보내주세요. 야, 분전함. 이런 거꼭 달아야 돼요. 설치하셔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툭 떨어지게 하는 안전 습관 칭찬합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두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8663님. 정답 1번. 특히 여름철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플러그 삽입 시 고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먼지 등이 쌓여있으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빈그 멀티탭에 빈그 플러그 단자들 있죠. 거기에는 먼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그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더미라고 하나? 더미. 가짜 뚜껑을 하나 씌워가지고요. 그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서 해야겠어요. 다음에 받으실 분은 축하드립니다. 8243님. 정답 멀티탭입니다. 참 편리하지만 청소하지 않고 오래 쓰면 먼지가 쌓여 불이 날수 있으니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 날이 무지무지 더워서 물 많이 먹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물 많이 드시라고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요즘 뭐 싸게 파는 곳들에 가면은 그런 멀티탭 구멍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거 사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 빈 구멍들은 막아주시면은 먼지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8663 그리고 8243이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잘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이상우, 하룻밤의 꿈, 그리고 이상은입니다. 어기야, 디어라.

함춘호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의 칭찬에 심쿵. 오늘도 감사 두 배입니다. 만 배라는 얘기죠.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푸른돈님, 언제나 안전이 최고다. 맞습니다.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죠. 늘 강조해도 몇 번을 부족해도 부족합니다. 요즘 같은 엄청난 날씨에는 특히나 이 냉방기로 인한 사고들 날 가능성 높고요. 혹시 실외기에 예전에 좀 손이 안 닿는 곳에 낙엽들, 진한 낙엽들 같은 거 아니면 이물질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호 형님. 이 모두들 춘호 형님 기타에다만 마이크를 댈 때. 홀로 춘호 형님 입에다 마이크를 달아버린 선달 현우 PD님. 매일 생각하지만 너무 감사한 오전 2시간 행복한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윤복희 여러분 신청하셨거든요. 예, 5, 6년 전 되네요. 그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공개 방송 때 우리 송창식 선배님하고 저하고 둘이 출연을 했는데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거라 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보냅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모니터 같은 것으로 PD가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우리 형님이 안 읽으시길래 제가 그 진행을 막 했거든요. 그때 당시 메인 PD였던 김경래 PD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DJ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선 전령사로 현우 PD가 왔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입에다 마이크를 댄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하죠. 아, 교통정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네요.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등대교 가는 길에 추돌사고 생겼다고 합니다. 1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십시오. 차단되어 있을 때 짜증 많이 나잖아요. 조금만 참으시고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더울 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방송국 올 때, 길이 많이 밀리던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봤더니, 조금 이른 시간이기도 한것 아닌가 싶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갑자기 저 끝차로에 길을 막 공사를 하는, 물론 뭐, 비를 대비해서 갑자기 하수도 공사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 공사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여파인지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올 때, 저희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1시간 5분 정도 예상하고 오는데, 오늘은 1시간 한 20분 정도 더 예정돼 있어서 오다가 전화할 뻔했어요. 현우 PD, 여는 말은 당신이 하시오.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불안하거든요. 이 마이크, 어떻게 오는 마이크인데 제가 사수를 해야 될 텐데. 하고 현우 PD가 넘봐서 좀 불안하긴 해요. 못하면 모를까 잘해가지고 이게 짜증이. 자, 영등대교 지금 추돌사고 난 상황이면은 아마도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아, 지나시는 분들 서로 양보 좀 하시고요. 그 대형 차들 들어올 때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오는데 양보를 안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늦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은. 2부 끝곡입니다. 아, 윤복희 여러분, 3983님이 시청해 주셨어요. 이곡잘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만날 텐데요. 하참 혹시 제가 오늘 군산에서 클럽에서 공연합니다. 함춘호 밴드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와보시면은 저의 또 너스레를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렉트릭 기타 마구마구 들고 춤도 추고 이러는데 주위에 후배들이 춤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기 숭하다고. 자, 여러분, 군산에서 뵙겠습니다. 음악도 함께 갑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싣고 가던 화물을 도로에 쏟은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청주 다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오창부터 5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인데요. 수월하던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풍성한 사운드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셨던 밴드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스 사운드로 시작해 80년대 대표 팝 발라드 명가로 거듭난 그룹이죠. 시카고. 시카고의 1986년 히트곡 Will You Still Love Me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하면 보컬인 피터 세트라의 목소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가 탈퇴한 직후 발표한 앨범 시카고 18에 수록된 이 곡은요. 새로운 메인 보컬이자 베이스 연주자인 제이슨 셰프의 매력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가장 흥미로운 건 완급 조절이죠.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가 조용히 얘기를 건네듯 시작해서 클라이막스로 치닫을 때 폭발하는 록 기타 리프와 시카고 특유의 화려한 브라스 섹션이 어우러지는 구성. 아, 정말 매력적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세션계의 거장인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 특유의 세련되고 입체적인 편곡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트랙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세월이 흘러 내가 지치고 약해질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건가요? 하는 그 노랫말. 그 노랫말처럼 언제 들어도 변함없이 마음을 울리는 클래식한 매력 있는 곡이죠. 시카고, Will You Still Love Me?

좋죠. 좋네요.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제이슨 셰프.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노래 이렇게 하기.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듀서가 정말 명품이에요. 데이비 포스터. 아, 믿고 듣는 음악입니다. 김초봉마님께서 반갑습니다. 춘호영님.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머리 자르러 걸어가는데 짧은 거리임에도 땀이 주르륵 흐르네요. 한포성 출첵합니다. 그리고 TV에서 정성화 응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TBS까지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푸른도님께서 대한민국 기타에서 에스플렉스의 마이크로. 이거 바꿔야겠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에스플렉스의 마이크 함춘호입니다. 입에 쫙 붙네. 그렇게 인연은 이어지는 법. 전요, 남예지,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신청해보아요. 아, 저희가 이따 문화통신 코너 마칠 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음악 준비했어요. 푸르게 이곡 듣고 김현우 PD 모시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이죠. 김현우 PD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와, 네. 날씨가
1: 야
0: 도레미 중에 미를 치네요. 와, 엄청나게 치네요 정말.
1: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네. 그 저기 좀 전에 뉴스 나왔는데 39도, 40도 뭐 지금 서울도 39도 막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0: 그러게요. 네. 좀 죄송한 게 지금 네. 이 전국의 날씨가 미를 계속 치고 있는데
1: 네.
0: 여기 스튜디오는 너무 추워요.
1: 그렇죠. 스튜디오는 또 이제 기계들은
0: 사람보다는 기계가 우선이죠.
1: 기계가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 그 멀티 컨센트 그 네. 얘기했지만 네. 기계도 과부하되 위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기계들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특히나 이 방송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갑자기 송출이 중단되면
1: 아,
0: 끔찍하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계들을 너무 과부하 걸리게 한다든지 네. 과열되게 한다든지 그러면
0: 네, 네, 네.
1: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네,
1: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0: 이 송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이
1: 네.
0: 기계가 고장 나거나
1: 네.
0: 아니면은 TBS가 계속 힘들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TBS가 왜 힘들까? 잘 모르겠네.
1: 그렇습니다. 네.
0: 자, 어디 피서
1: 네네네.
0: 다녀왔어요?
1: 아니요, 피서는 없고 여기 뭐
0: 마요,
1: 출근하는 게 뭐 지금 사실 좀 전에 시원 여기 춥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요즘에는 피서지가 따로 없고 네. 뭐 어디 계시든지 간에 에어컨 나오는 데 가요. 추면은 뭐 피서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0: 아침에 출근하실 때
1: 네.
0: 식구들 같이 차에 타고
1: 네.
0: 오셔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은 12층에 라이브러리에 네. 가서 공부하고

0: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방학 때 우리 애는 그 이제 집에 있으면 더우니까.
1: 네.
0: 이제 또 집에 에어컨 너무 오래 키면 또
1: 네네.
0: 이게 요금도 만만치
1: 아유,
0: 않잖아요.
1: 아유.
0: 그래서 그 옆집 가까운 도서관이 있어요,
1: 아, 네.
0: 집에.
1: 오, 좋네요.
0: 거기가 괜찮아요.
1: 아, 오늘 오다 보니까 길,
0: 네. 네네.
1: 어디 양천구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엔 그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그 의자 밑에 열판이 있거든요.
0: 엉따 같은 거.
1: 엉따가
0: 예,
1: 있죠.
0: 있죠. 예.
1: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옆에 버스 셔틀인가라고 뭐가 붙어 있는데 거기는 막혀 있어요.
0: 네.
1: 에어컨을 틀어놨나봐요.
0: 아, 오, 그 아이디어다.
1: 근데 거기 이제 들어 계신
0: 괜찮네요.
1: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어르신들 몇분 들어가 계시고,
0: 쉼터 같은 느낌이네요.
1: 쉼터 같은
0: 예, 좋다.
1: 느낌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뙤약볕에 버스 기다리다가 또 큰일
0: 그렇죠,
1: 나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0: 감사하네요, 진짜. 예,
1: 감사하네요.
0: 특히
1: 그래서,
0: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은 그런 데서 좀 잠깐 뭐, 그냥 몇 분이라도 좀 휴식을 취하시면
1: 그렇죠.
0: 훨씬 좋잖아요.
1: 버스를 타러 오시기까지
0: 네.
1: 조금 걸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오시면서 힘들었던 거 거기서 잠깐 회복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버스를 또 타면 또 버스가
0: 그렇죠.
1: 시원하고.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문화통신 함께 하시다가요. 오, 아는 거 소식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무료 TBS 앱 혹은 TBS F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문화통신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저희가 함께 다녀왔던 곳에서
0: 네.
1: 다양한 버스킹 축제 같은 것들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또 사전 준비를
0: 아,
1: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0: 네.
1: 해요? 그럼 저 어디 버스킹 나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 응모해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하는 반갑던데요.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먼저 또 여름에 많이들 찾으시는 부산입니다.
1: 네.
0: 부산에서 이게 오래된 축제입니다. 30회. 예, 부산 바다 축제 예,
1: 오래됐네요.
0: 개막하는데 이제 내일입니다.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이
1: 네.
0: 부산의 다대포 해수욕장이 뭐 거의 4대 해수욕장 중에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이렇게 있거든요.
1: 4대.
0: 예.
1: 부산 출신이라
0: 그럼요. 다 이제
1: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
0: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이렇게 4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1: 또 보는
0: 광안리
1: 걸까?
0: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은 또 많이들 뭐 이미 많이 알고
1: 너무
0: 계시고
1: 많이 가시죠.
0: 송정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도 요즘에는 많이 찾으십니다. 예전에
1: 송정이 정확하게
0: 비해서.
1: 어디쯤에 위치해 있어요?
0: 송정이 이제
1: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0: 해운대에서 좀 오른쪽 이제 기장 가는 쪽이죠. 예.
1: 아하.
0: 그쪽입니다. 예.
1: 다대포는요?
0: 다대포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예.
1: 해운대에서 서쪽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요쪽 남쪽 느낌인 거죠. 예.
1: 그렇게 가는 거군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다대포, 광안리,
0: 해운대,
1: 해운대,
0: 송정.
1: 송정 이렇게 되는 거군요. 시작이.
0: 저는 이제 송정 해수욕장을 좀 종종 갔었는데
1: 거기가 좀
0: 좀
1: 맑아요?
0: 깨끗하고 그랬어요. 그 지금은 뭐 이제 네 군데 다 많이들 찾으시는 곳인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예전에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이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30회 부산 바다 축제랍니다. 뭐 여러 그 준비된 것이 되게 많은데 일단 첫날 7일에는 이제 다대 불꽃쇼라고 해서 바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당연히 그 바다 백사장 있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여기에 한 2,000석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2,000석 규모의 다대 포차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뭐 이렇게 포차에서 다양한 먹거리, 꼭술안 드시는 분들도 뭐 맛있는 거 많으니까. 벌써 꼭갓 오신 것 같이, 네. 제공이 됩니다. 이 포차 무대에서는 단순히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수들 이제 공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헤이즈라든지 폴킴 뭐 이런 분들 공연도 좀 준비되어 있고.
1: 좋습니다.
0: 그리고, 좀 재밌는 좀 내용인데 7일부터 9일까지는 비치클럽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 오픈형 비치클럽입니다. 이게 이제 선셋 비치클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부산 지역에 있는 10개 대학,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연합 캠퍼스 대축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이 특히 한 이제 MZ분들, 네. 뭐 20대 분들, 이 대학생분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뭐 축제 행사 같은 건데, 이름이 청춘해방구역이에요.
1: 청춘해방구역.
0: 해는 해를 바다 해자
1: 해고. 네네. 방구역은 방을 구역한다 이렇게.
0: 청춘해방구역. 아, 뭔가 네. 제공만 받

0: 가서는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이 분출되는 곳이 아닐까.
1: 못 가나요? 젊은이 아니면?
0: 아,
1: 이제 우리, 저기, 우리
0: 그런가요?
1: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분께서 저한테 청년 춘향님 해주시는데.
0: 아, 선배님은
1: 아,
0: 가능하죠.
1: 그래요?
0: 선배님은 또 대학에 또 이게 적을 두고
1: 아,
0: 있으니까.
1: 같이 가면 되겠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또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이제 12일에는 이제 낙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어쿠스틱 사운드가 흐르는 공연을 준비합니다. 네,
1: 멋지겠는데요.
0: 이름하여 이제 자연 친화적 공연인데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 포크락인데 뭐 락을 또 즐거울 락자를 써서 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 포크락이면은 시인과 천장인데.
0: 아, 그렇죠. 시인과 존장은 워낙
1: 아,
0: 바쁘시니까
1: 그래요?
0: 이때 또 시인과 존장
1: 누가
0: 대신에 우리 또
1: 나와시지?
0: 자탄풍
1: 아,
0: 후배님들께서
1: 양보해야죠, 양보해야죠.
0: 그리고
1: 저희보다 더 잘하는데.
0: 그리고 김장훈 밴드도 나옵니다.
1: 오,
0: 예.
1: 멋지네요.
0: 김장훈 씨가 또 최근에 포크 음악도 또 좋아하시고 요즘에 또 활동하시니까.
1: 워낙 출신이 포크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기타 하나
0: 지난번 나올
1: 치면서,
0: 때도 보니까 너무 잘
1: 기타 하나 치면서
0: 어울리시더라고요.
1: 노래하면은, 아우, 멋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요 부산시에서 이게 또 요즘에 또 이런 행사를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많이 하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개막일 때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백사장 내 관람 인원을 3만 5천 명 정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원이 너무 많이 오면 이좀 위험하잖아요.
1: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3만 5천 명?
0: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와요.
1: 아, 그래요?
0: 예, 이 바다 백사장에는 뭐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운대 이런 데 몇십만 명 오잖아요, 보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3만 5천 명이
1: 아, 별거
0: 좀
1: 아니다.
0: 작은 숫자죠, 어떻게 보면.
1: 아.
0: 근데 이제 너무 뭐 1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동시에 막그 인근에 모이면 뭐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 전철이 정차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몰릴까 봐. 뭐
1: 아,
0: 그렇게 조치를 할
1: 그렇군요.
0: 정도로. 다대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3만 5천 명으로 제한을 하고 초과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꽃놀이를 보러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한을 하면 못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고은이 생태길이라든지 이런 주변 관람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1: 나가는군요.
0: 하신다고 합니다. 네.
1: 야, 근처에 계신 분들. 3만 5천 분을 제한하니까 좀 일찍 가시면은 좀 해당 사항이 없긴 하겠다. 좀 일찍. 3만 5천에 넣으면
0: 아, 그렇죠,
1: 제한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네. 일찍 가시면 뭐.
1: 야, 3만 4천 명 안에 드시기를
0: 네.
1: 바라겠습니다. 포스터도 예쁘네요. 낙조도 있고요. 오, 열대의 그런 바닷가에, 오, 이,
0: DJ 하는 그런
1: 디제잉
0: 그림도
1: 하는
0: 있고,
1: 거군요. 오, 요 헤어밴드맨 친구가 우리 김 PD 비슷하네요. 아, 좋습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부산을 다녀왔으니 어디로 갈까요?
0: 네, 여기도 인천에서도 해변 축제를 하나 또 개최를
1: 질
0: 합니다.
1: 수 없다,
0: 네,
1: 이거는.
0: 인천도 뭐 대표적인 그 바다를 끼고 있죠.
1: 네.
0: 여기 이제 서해가 되겠죠. 연수문화재단에서 송도 해변 축제를 하는데
1: 네.
0: 여기는 이제 8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8일부터 15일까지 송도 달빛공원에서 제7회 송도 해변 축제 개최합니다.
1: 좋네요.
0: 여기 이제 축제장에는 뭐 이제 아이들하고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송도 유원지 존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저는 송도 유원지를 안 가봤는데 원래 예전에 그 송도 지금 다 개발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가 예전에는 송도 유원지였다고
1: 맞습니다.
0: 그러더라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연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 이제 회전목마, 바이킹, 워터롤러, 페달보트 등등 과거 송도 유원지를 대표했던 놀이시설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네요.
0: 세대 간의 그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존, 그리고 캠핑 존, 포토 존, 체험 부스 등등 다 편의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개막일 8일에는 역시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수 채연
1: 채연
0: 그리고
1: 씨.
0: 폐막일에는 크라잉넛 이렇게 나옵니다.
1: 요거 재밌겠네.
0: 아 이것도 또이 근교에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또 여기 찾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1: 크라잉넛? 이 친구들도
0: 네.
1: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0: 네.
1: 아, 이 친구들도
0: 멋지죠.
1: 도레미 중에 미를 좀 치죠. 아, 정말 음을 많이 쳐.
0: 개막일, 폐막일 모두 양일 모두 불꽃 공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 요즘 이렇게 불꽃놀이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영상이나

0: 매체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훨씬 감동이 좀
1: 그런 것
0: 있더라고요. 예, 저도
1: 같아요.
0: 지난번에 이렇게 서울에서 할때 운전하다가 우연히 한번 봤었는데, 오, 약간 이렇게, 오, 불꽃이 확 퍼질 때, 그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예.
1: 공기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죠.
0: 아, 뭔가 이렇게
1: 이렇게
0: 툭툭툭툭 하면서 막, 예.
1: 그 공기의 느낌이
0: 네.
1: 자기한테 오는 것 같죠. 그러면 안 와요.
0: 아,
1: 쉽지 않습니다,
0: 네,
1: 우연은.
0: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1: 네.
0: 축제 기간에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비어 요가라고 해서 요가 프로그램, 러닝 교실, 달리기, 러닝 교실, 그리고 카누 체험, 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마련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뭐 공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유료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1: 그래요?
0: 한번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봤더니
0: 네.
1: 그 연수문화재단 근처에 있는 곳에서 많은 곳에서 후원을
0: 아,
1: 해주시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유료라.
0: 아, 그러니까 일부 체험.
1: 아, 일부
0: 예, 그러니까
1: 체험.
0: 모두 유료가 아니라, 예, 이제 주요 물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은 다 무료입니다.
1: 아유,
0: 예, 물놀이
1: 참.
0: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이 유료인데, 그게 어떤 건지는 뭐 저도 한번 가서 보시면
1: 네.
0: 좋을 것
1: 아,
0: 같습니다.
1: 지역의 어떤 그 기업체들이 같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0: 네네.
1: 좀 훈훈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인천 연수 쪽을
0: 네.
1: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0: 다음은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1: 영동 은근히 정이가.
0: 아, 그런가요? 예.
1: 왠지, 왠지 정이가요, 거기가.
0: 영동 몇번 자주 갔다
1: 아니,
0: 오셨나
1: 가보진
0: 봐요.
1: 않았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그냥 이름이
0: 아, 그렇군요.
1: 그렇다는 거지.
0: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지나가 보긴 했습니다. 네. 영동에 또 대표적인 축제 포도 축제 있습니다. 아, 저 포도 좋아하는데.
1: 맞네.
0: 네.
1: 포도 씨째 다 먹어요? 껍질째?
0: 저다 먹습니다.
1: 아,
0: 예,
1: 그렇지.
0: 맛있습니다. 예,
1: 맛있어요.
0: 네.
1: 그 씨를 뱉는 사람, 껍질 버리는 사람.
0: 네.
1: 좀 이해가
0: 근데
1: 안 되긴 해요.
0: 간혹 요즘엔 또 거봉이 많아서 거봉은 조금 힘들긴 한데 예전에 그 캠벨 포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언제 씨 빼고 껍질 빼고 먹어? 시간
0: 그냥 과자라
1: 없는데.
0: 과자. 네.
1: 경쟁사회인데.
0: 자, 2026 영동 포도 축제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여기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너에게 포도당 하고 싶어. 야, 이 재밌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에게 포도를 당한다는데 포도당
1: 아,
0: 그 느낌
1: 그렇죠.
0: 들잖아요, 그죠? 포도당 하고 싶어. 아, 재밌는
1: 아마
0: 이야기입니다. 네.
1: 요거 아마 저 주무관이 사무관이나
0: 뭐,
1: 예,
0: 그죠?
1: 아마 신입사원들 이런 분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주무관들이
0: 네.
1: 만들었을 텐데
0: 위에 이제 그 과장 국장
1: 과장님들이
0: 분들이
1: 야
0: 오우
1: 만들어
0: 좋다 재밌다 이렇게
1: 그러니까
0: 그랬을 것
1: 마치
0: 같은데
1: 본인들이 MG였냐.
0: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열리는데 여기 이제 영동포도가 좋다는 거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1: 네.
0: 또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서 역시 농가 소득도 좀 증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1: 야,
0: 됐습니다.
1: 좋습니다.
0: 이번에 그이 올해 축제가 원래 이제 행사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1: 어떤
0: 이제
1: 이유가 있나
0: 이번에
1: 봐.
0: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로 옮겼는데 여기 옮겼던 이유가 그 대형 돔 구조물을 여기서 이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에서 활용했던 대형 돔 구조물을 가져와서 좀 쉼터로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날씨가
1: 잘하셨네요.
0: 덥고
1: 네,
0: 이러니까
1: 잘하셨네요.
0: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끔 마련했다고 합니다.
1: 잘했네요.
0: 네.
1: 잘했어요. 아.
0: 그리고 영동 포도를 직접 수확하는 포도 따기 체험. 저는 예전에 딸기 따는 체험을 해봤었는데
1: 네.
0: 포도는 안 해봤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직접 과일을 뭐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직접 따는 체험을 하면 훨씬 그게 맛있어요.
1: 아,
0: 내가
1: 그래요?
0: 딴 딸기, 내가 수확한 포도를 먹는 체험은
1: 맛있어요?
0: 뭐 사서 먹는 거좀 느낌 다르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1: 내가 따서.
0: 물론 내가 그걸 재배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탁 수확하는 그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따기 체험도 그렇게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1: 며칠 전 우리 강근식 선배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이제 닭을 키웠대.
0: 네네.
1: 그럼 본인이 키운 거니까 맛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더니
0: 네.
1: 못 드셨다고.
0: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닭은 또. 약간 그 키우는 사이에, 뭐, 애완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느낌이.
1: 내가 딴 포도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0: 모르겠어요. 포도까지 아직 감정을 넣기에는 애완포도 느낌은 아니니까. 포도는 그래도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0: 포도가 성장하는 걸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않으니까.
1: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음악이나 하나 듣고 올까요?
0: 네네. 네, 음악은 그러죠. 우리가 신청곡을 네. 아까 우리 그 이한철님의 또 네. 예, 불고기 그 신청 아까 하셨더라고요.
1: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0: 네네네.
1: 이한철 씨가 불고기 좋아해요?
0: 좋아합니다. 예, 같이 먹었던 데서 맛있습니다. 예, 그 곡은 참고로 이한철 씨가 지금 국악 여기서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악적인 요소를 같이 좀 가미해가지고 만든 곡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1: 네. 이번 여우야 국악 그 축제 때 이한철 씨가 총감독으로 했어요. 매해 이제 특정인들이 이제 총감독을 네. 연임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이한철 씨. 그래서
0: 맞습니다.
1: 네. 국악과 대중음악의 콜라보를 잘 만들어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네. 이한철 씨가 다양한 음악과의 콜라보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뉴스에도 나오는데 아 네네네. 이번엔 국악이 힙해졌어요.
0: 그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좀 봤는데 네. 좀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긴 프로젝트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1: 저도 한 해 저런 거 했었는데요. 네네.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0: 네.
1: 그런 국악을 하는 친구들도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도전, 국악을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콜라보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힘드셨겠지만 하여튼 보는 분들은 즐거웠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곡 듣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이 신청하셨네요. 예, 이한철 불고기 파티 가겠습니다.

0: 아, 좋다. 아, 노래가 신나니까 더위가 살짝 가시는 기분도 좀 듭니다.
1: 네. 아이고, 정말 시원하다. 좋구나. 자, 6832님께서, 와, 네. 현우 PD님, 제 고향 송정바다. 어쩌면 현우 PD님 어릴 적 저와 스쳤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0: 그러네요.
1: 6832님께서는 다대포 저녁 분수대 물쇼에 갔다가 오 젖은 기억이 나네요.
0: 그러셨구나.
1: 유기님께서는 맞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쉼터,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 난방. 자치구별로 참 열심히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3386님께서 크크크크 닭 목에다가 식용이라고 명찰 목걸이를 달아놓으면
0: 아, 그러니까 간헌식 형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1: 아, 그 닭도 네. 앞에 공사하던 집에서 네. 수탉하고 암탉을 한 마리 놓고 아, 보니까 그 인부들이
0: 버려진 닭인가 보면
1: 아, 인부들이 그걸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아. 하려고 그냥 걸어놓은 건데 아. 갑자기 그 인부들이 다 철수를 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암탉이 갇혀서 없어져가지고 수탉 한 마리 있는 게 불쌍해서 저런... 다 키우기 시작해서.
0: 아, 심지어 수탉이에요?
1: 그래서 어느 날 수탉이 없어지더래요. 저녁만 되면. 아이고. 그래서 어딜 가나 하고 형님이 밤에 딱 시간을 잡아서 그 수탉이 없어지는 시간을 딱 따라가 봤더니 어디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더니만 쭉 그래서 궁금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개들은 밤에 어딜 가잖아.
0: 그렇죠.
1: 근데 그건 줄 알고 쑥 갔더니만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나무인가 횃대처럼 올라가서 쫙 밤에 올라가서 거기 자더라는 거예요.
0: 아, 자기가 거기서.
1: 짠해서 그 수탉을 데려다 집에서 횃대를 만들어서 닭을 키우고 아, 혼자 참. 있다 보니 외로워서 암탉을 네 마리를 샀다가 키웠는데 얘네들이 다
0: 알을 놓고
1: 가정을 이루더니 무럭무럭 가정을 차리시더니
0: 완전 무슨 이거 스토리네요.
1: 와. 한두 마리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네. 닭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서 아예 갖다 드세요.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한 마리를 딱 댔는데 네. 못 드시겠다.
0: 아, 그 정도 되면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겠네요.
1: 식용이라고 하기 너무 많았다.
0: 좀 그런 이건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참.
1: 그랬던 이야기 한참 웃었습니다.
0: 네.
1: 자, 우리가 불고기 파티도 했으니 자 힘을 내서 어디로 가볼까요?
0: 자 이제. 우리 오늘 함디가 여기 가십니다.
1: 가나요?
0: 군산이네요. 군산. 군산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소식인데
1: 네.
0: 군산에는 이제 원도심이 있고 고군산군도 주요 섬이라고 해서 이제 섬이 이렇게 있는데
1: 아 다리가 낮아 있고
0: 네, 이 섬을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걸 미리 이제 좀 홍보를 하는 겸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름하여 이제 군산항 1981 섬 관광택시 이용 지원 사업. 뭐 이름이 좀 긴데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 택시 요금의 절반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 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1: 네.
0: 대중교통을 갈아타거나 이동 시간이 길어서 이 고군산군도 관광에 불편을 겪었던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네. 잘하셨네요.
0: 그러니까 이 군산항 1981 여객터미널에서 그러니까 군산 여객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 신치도, 야미도 등등 여러 이제 섬들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좀 인상적인 포인트는 보통은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 그 해당 지역 분들의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좀 많은데.
1: 네.
0: 이거는 군산 시민을 제외한 네, 다른 지역 거주 관광객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군산에 오시는 분들에게 네네. 좀 이용해 보시라 이런 거죠. 그런 이 취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 괜찮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가지고 가지만
1: 네.
0: 해당 지역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렇죠. 자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편하긴 하겠지만
0: 좀 힘들잖아요. 운전하다
1: 정보를 제대로 그런 것도 알기도 있고. 힘들어요.
0: 네네.
1: 그런 거 이용하면 좋잖아.
0: 택시기사분들에게 네. 뭐 하다 못해 여기 장자도를 가. 그러면 여기 맛있는 맛집 어디 있어? 이러면 당연히 어디 뭐 추천도 해주실 것 같고.
1: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프로에서
0: 네.
1: 그 여행 프로그램인가 일본에 가니까 그 지역의 택시 기사가 지역을 홍보하는데 그 택시 위에다가
0: 우동
1: 아 우동
0: 그죠 우동 택시
1: 우동을 네, 이렇게 유명하죠.

0: 그걸 네, 달고 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택시에 위에 네, 네. 군산에 가면은 네. 오징어가 있잖아요. 없나? 군산 네. 오징어 없나? 그런 거 딱 올려놓고 다니면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겠죠.
0: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이용을 하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재단 홈페이지 전용 예약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이용하시기 전 3일 네네. 전까지 예약하시면 되고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요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차야 자기네가? 왜 그래?
0: 보통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예산을 뭐 특정한 범위를 정해두면 이제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9월부터 엄청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 그러면 뭐 한 10월 말 11월에는 약간 이제 간당간당할 수 있다는 거죠.
1: 아, 전 좀 짓궂어 가서 그 예산 얼마인지 궁금하다.
0: 아, 그런가요?
1: 얼마가 책정이
0: 되는지. 아, 이런 예산은 아마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게 다 투명하게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0: 네네.
1: 그러면 나는 싫고 네. 피디님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네. 아 좋네요. 아. 네. 자 군산에 가서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선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쭉 잘 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네. 어디로 가요?
0: 다음 이제 구리로 올라옵니다.
1: 네.
0: 구리에 오면 이번에는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있는 집에서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인데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1: 아,
0: 오페라는 예, 네, 오페라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나?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8일과 9일 구리 아트월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1: 네.
0: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 발레단과 베이비 오페라가 공동 제작한 영유아 오페라 오르페오의 폭은이라는 공연입니다. 야, 이게 어떤 건지 봤더니 이 오르페오의 폭은 0세부터 3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1: 제일
0: 공연입니다.
1: 말 잘 들을 때죠.
0: 아, 그래도
1: 그때가.
0: 이제 아 그렇지만
1: 그때가 제일 말 잘 들을 때죠.
0: 아 그렇죠, 말을 잘 듣죠.
1: 아, 진짜, 아유, 3세만 벗어나봐.
0: 이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배우들이 아이들 가까이 가서도 노래도 들려주고 성악, 하프 연주를 통해서 이런 어린 영유아가 음악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보통 이런 극장 가면은 7세 미만 아동은 취직을 못 하잖아요.
0: 그런 경우도 좀 있죠.
1: 아이들이 울까봐. 여긴 아이들이 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여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움직임 이런까지 다 공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야, 그럼 이 오페라단은 네. 우리가 전문용어로 거저 먹는 거네.
0: 아, 그런가요?
1: 소품을 따로서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아이들이 울면 아, 거기에 그냥 맞춰서.
0: 그러네요. 예. 네.
1: 야, 아유, 머리 좋은데요. 네. 현명한데요.
0: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재단 쪽 이사장분도 이 영유아의 눈높이와 호흡에 맞춘 이 오르페이 폭은 오르페오의 폭은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생애 첫 예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1: 경험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0: 네.
1: 정말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0: 네.
1: 이 어릴 때 경험이 오래간 되잖아요. 이때 받아들였던 감수성이 후에
0: 아,
1: 이 아이들이
0: 그렇죠.
1: 어떻게 또 성장할지 모르죠.
0: 맞습니다.
1: 클래식을 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감성을 갖춘 아주 전문 전인 교육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0: 네.
1: 아, 잘했네요.
0: 네.
1: 거저 드신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구리 갔다가 어디로 갈까요?
0: 자, 마지막 소식은 좀 짧은 소식이긴 한데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북문화재단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합니다.
1: 네.
0: 이제 다가오는 광복절도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이 전북문화재단에서 23일까지 하얀 양옥집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합니다.
1: 전시관 이름이 하얀 양옥집.
0: 맞습니다. 여기 그 전쟁과 이제 주제가 전쟁과 여성 반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주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전북 그 도내 여성 작가 여섯 분이 참여를 해서
1: 네.
0: 수묵화 그다음에 사진 회화 조형물 뭐 등등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의미 있네요.
0: 네.
1: 그리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지나 요 이제 요 내용들 중에 혹시나 요쪽을 좀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14일 오후 3시에 기념식을 합니다. 일본군 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하얀 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니까 좀 의미가 있는 행사니까 요 네. 가까이 계신 분들 혹은 네, 네. 요 비슷한 시기에 이 전북을 또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의 역사잖아요.
0: 네.
1: 그렇죠. 한번 좋던 싫던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0: 네.
1: 14일 오후 3시 하얀 양옥집 1층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0: 네.
1: 시간 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북문화재단 파이팅입니다.
0: 네.
1: 아, 소식이 여기까지인가요?
0: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1: 아, 마지막 또 숙연해지네요.
0: 네.
1: 아, 자, 숙연한 마음인데 위에 당목에다 식용이라고 명찰 목걸이가 계속 눈에 보여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곡 뭐 듣고 떠날까요?
0: 아까 그 푸른도님이 신청해 주신 곡 네, 듣겠습니다.
1: 남해지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네. 예, 이 곡을 들으면서 현우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푸른돈님이 신청하신 남해지 아마도 그댄 사랑이었네 함께 했습니다. 푸른돈님께서 군산을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군산은 짬뽕 하셨고요. 6832님께서는 어느 해 옆집이 친구 부부랑 군산에 들렸다가 100년 중국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조개 알레르기가 있는 저는 해물 짬뽕을 먹지 못하고 혹시 삶은 전복은 괜찮으려나 하고 전복 짜장을 시켰더니 아이쿠나 조개 짬뽕에 전복 하나 담금질 군산시 약국을 찾아 헤맨 적 있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까 그 군산 그 오징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비가 내리던 날 충청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바로 서울로 오지 않고 서울에 보면은 군산 이름을 단 오징어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군산 오징어는 명물이겠네 하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군산에서는 오징어가 안 난다고 당시에. 군산은 오징어가 없다고. 군산에 가서 해장국 먹고 왔습니다. 짬뽕 유명하군요. 아, 오늘은 짬뽕을 먹어야겠습니다. 자, 2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김장훈의 부자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TBS의 마이크 함춘우였습니다.

0: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엔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아직은 일대로 2km 구간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수도권과 전남 등 태백산맥 서쪽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

0: 근대적 기상 관측 이래 서울의 낮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가 최고 기록입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전환을 예고한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로 최근 10년간 167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67만 2천 명이 5,635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액 공제 대신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약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40분 기준 어제보다 3.64% 하락한 6,355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초 4-5%대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10시 18분쯤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7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조 8천억 원 흑자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정밀기기와 승용차 수출까지 증가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1년 전보다 84.5% 급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와 최저 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이번 조처로 한국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미사일 요격에 잇따라 실패한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에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있었다면 오늘 숨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공망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2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서운분기점 1차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고요. 이후로는 자유로분기점 진출 2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풍계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염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 있었던 고장차 때문에 뒤로 연희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근찬입니다. 영화 관상하면 떠오르는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이 천재 관상가한테 내가 조선의 운명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한 사람의 운명을 관상만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관상이 다르다, 이런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은 부자들의 공통적인 생김새, 일명 머니 페이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부자로 간주되는 얼굴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 웃는 입, 간격이 좁은 눈, 불그레한 뺨 등이었고요. 반면에 가난해 보이는 얼굴은 낮게 자리한 눈썹, 짧은 턱, 처진 입, 또 어두운 피부톤 등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생김새를 바꿀 순 없겠지만 머니페이스 요소 중에 하나인 웃는 입, 이거 하나는 뭐 당장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상보다 심상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얼굴보다 표정, 표정보다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입꼬리 팍팍 올라가는 유익한 경제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IOI의 갑자기 전해드렸어요. 예. 아, 관상보다 심상. 예. 얼굴보다도 표정, 표정보다도 마음. 그죠? 예. 아, 참. IOI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예. 갑자기 문득문득 예. 한번 입꼬리 쓱 올려보시면 오늘도 참 좋은 하루가 펼쳐질 겁니다. 자, 머니 특별시 들으시면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정리해 보시면 더 좋겠죠. 오늘 저희와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엽 팀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데

0: 두 글자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멋진 든든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받으니까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긴급출동 머니 119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또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송파구로 가보는군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오늘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자식 다 키웠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일까? 라는 거고요. 부담만 커진 종신보험과 갱신형이 섞인 성인자녀보험의 적립법입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예전과 똑같은 어쩌면 더 큰 숫자가 매달 빠져나가시는 걸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아이들도 어리고 아플까 봐 걱정했던 그 시절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보험이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종신보험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부모님 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자녀들도 서운하지 않게 떠나보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엽 팀장님도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참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 자식들 힘들게 다 키워놨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 내는 거냐. 부담만 커진 종신보험, 또 갱신형이 섞인 성인 자녀의 보험 정리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쫙 일괄 정리해 주실 모양입니다. 자, 오늘 출동지가 서울 송파구라 그랬죠.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동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한숨만 느는 요즘인데요. 이런 제 어깨를 요새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달마다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우리 네 식구의 보험료입니다. 한 달에 무려 120만 원이 나가요. 아유,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죠.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애태우는 거는 올해 29된 저희 큰아들의 보험입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든 보험이 갱신형 성인보험으로 바뀌면서 매달 28만 원씩이나 가는데 이게 심지어 해마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퇴근한 아들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2: 아들, 잠깐 여기 앉아봐봐. 너도 이제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돈도 버는데 한 달에 28만 원씩 나가는데 보험료 내가 스스로 내는 게 좀 어떻겠니? 요즘 횟집 장사도 영 시원치 않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1: 아빠, 저 아픈데도 하도 없는데 한 달에 28만 원이나 보험료를 왜 부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주식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만데. 전 아까워서 못 내니까 정 부담되시면 그냥 당장 해지하세요.
2: 아, 이 녀석 앞으로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 혹시라도 그 아프면 그 병원비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 덜컥 해지하면 어떡해. 너 언제 철들래?
0: 아니, 마음 같아서는 정말 확 해지해버리고 싶었지만 부모 마음이 또 그런가요? 아니, 어디 아들뿐입니까? 예, 앞서 저 아들 목소리였어요. 20대 아들. 예. 아들뿐이 아닙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딸아이 보험료도 달마다 22만 원씩이나 나가요. 게다가 제가 2010년도에 저희 친구 권유로 가입했던 종신보험 달마다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이제 예순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이 큰 돈을 계속 내는 게 맞나 싶어요. 저에게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는 쪽으로.

0: 어떻게 잘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늪에 빠진 저희 가족의 보험 좀 꼭 좀 구출해 주십시오. 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 온 사연 저희가 짧은 연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이 사연 주신 분은 이제 50대 아버지시고, 예. 앞서 우리 연기에서 만나본 20대 아드님이셨고, 그리고 또 따님도 계시고,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예, 처음 이제 보험 상품 구성하셨을 때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 아, 거금을 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보험이 지금 상황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1: 네, 그 사연을 듣자마자 그 청취자님께서 전형적인 보험 과부하 상태에 좀 놓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과부하?
1: 네. 아, 예.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보험이 그 시기마다 지켜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세월이 함께 흐르졌다는 거죠.
0: 네.
1: 2010년도 종신보험 가입 당시에는 가장이 유고에도 가족 생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의 목적이 있었죠.
0: 예.
1: 내가 잘못됐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았겠죠.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성인이 된 지금에 본인의 건강과 노후가 더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0: 예.
1: 다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험은 여전히 2010년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계신 거죠.
0: 예. 그때쯤이면 아마 저 우리 사연자분이 한창 이제 활기차게 가게를 운영하시던 40대셨을 테고 자녀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뭐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하고 지금은 가족의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 자녀분들 보험이 좀 마음에 걸렸는데요. 직장도 다니고 독립을 앞둔 자녀의 보험료가 계속 부모님 앞으로 나간다면 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급여도 관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볼 기회 자체를 못 가진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내주시는 그런 자녀는 그거 자체로 필요성 을 못 느끼는 거고 부모님 그동안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0: 네. 자,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파악이 됐고 그러면 이제 월 120만 원 납입하는 그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은 좀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세요. 어떤 순서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가장 먼저 그 손을 댄 건 2010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었는데요. 네. 네, 오래된 보험이라 이제 무작정 해지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보장보다는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0: 예.
1: 그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좀 활용했고요.
0: 감액 완납.
1: 네, 네네. 감액 완납 네. 보험료를 줄인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지금까지 50만 원씩 20년 납 납입 조건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을 앞으로 추가 납입 없이 보장 금액만 줄여서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0: 오.
1: 한마디로 사망 보장을 줄여서
0: 예.
1: 그 사망 보장의 해지 환급이 나오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다 내버리는 거죠.
0: 아하.
1: 그러면 보장은 줄어들고 대신에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 그 제도가
0: 예.
1: 감액 완납 제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0: 예, 그런 제도가 있군요.
1: 네.
0: 감액 완납.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거.
1: 네, 맞습니다. 예, 이 방법으로 적용하면 사망보장이 2억에서 1억 1000으로 사망보장은 줄어들지만
0: 예.
1: 대신 매달 부담스러웠던 50만 원 보험료를 즉시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종신보험 하나만 조정해도 월 납입금 50만 원이 확 주네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보험에서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었습니까?
2: 네. 2009년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0: 예.
2: 2009년에 실손이면 2세대 실손 의료비라고 자기 부담금 비율이 좀 낮아서
0: 네.
2: 병원비 부담은 좀 적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갱신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좀 있는 상품입니다.
0: 예.
2: 그래서 사장님께서 가게 일로 병원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되는 5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동안 실손보험 얘기 저희 이 방송 통해서도 자주 했지만 이게 저 세대 바뀌면서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이게 장단점이 뚜렷해져서 이걸 좀 잘 활용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는 절감이 됐는데 줄어든 차액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아끼게 된 차액은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거나 기존 80세 만기 진단비 보험을 90세 만기까지 실질적으로 좀 치료비 쪽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시는 것을 장기적으로 더 실속 있는 선택이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 우리 저 사연 주신 분의 보험 정리는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이제 가장 고민이시라고 하셨던 자녀들의 보험이 남아있습니다. 아드님하고 따님 모두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아직 부모님이 계속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또 갑자기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보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까요?
1: 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그 아드님과 1대1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보통 보면 이제부터 네가 내 그러면 대부분 자녀분들 안 내요.
0: 아니 뭐 당장 사연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만나봤지만 아 요즘 저기 투자할 때도 많은데 나 그거 안 내고 그 돈 투자할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장.
1: 그렇죠. 우리 젊은 나이라 뭐 당연히 아픈 데도 없고 맞아, 주위 친구들 다 건강한데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자녀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그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자녀 명의로 되면 보험을 또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을 이제 본인에 대해서 보험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꼼꼼히 상담 진행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그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은 사망 보장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상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0: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보험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자녀분의 입장에서 내가 내 보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다. 이런 시작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과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구체적으로 그 아드님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2: 네, 아드님의 28만 원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좀 큰 보험료일 걸로 좀 보여요. 예. 부담도 많이 되실 금액이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과하게 내주시던 부분을 실비 포함 5만 원까지 건강보험을 좀 줄이고요. 어릴 때 필요했던 이제 소아특약이나 또 과도한 사망보장을 좀 정리했습니다. 예. 예. 또 부분해지로 나온 돈은 청년저축이나 나중에 이제 결혼자금으로 좀 돌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부족한 치료비 이런 부분은 한 7만 원 정도로 추가해서 총 12만 원으로 좀 마쳤더니 본인도 그 정도는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2: 무엇보다 이제 아드님 스스로 부모님이 이제 부담만 넘겨준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이제 필요한 의료 자산을 준비해 준 거다라고 인식이 좀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이 전문가 분들이 잘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신 끝에 아드님이 나 이거 해지할 나한테 넘겨주면 해지할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다가 끄덕끄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들어주신 보험인데 아드님 위해서 이게 갱신형 성인 보험으로 이제 바뀌면서 달마다 28만 원씩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고스란히 물려주기보다는 이게 또 갱신형이라 해마다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과도한 부담을 좀 정리해주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 설득을 해주셨네요. 아드님도 잘 정리가 됐고 저기 따님 보험이 남았는데 따님은 취업 전이었죠?
1: 네네. 네. 따님도 그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아르바이트비로 충분히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예. 현재 22만 원 납입 중이었는데 따님도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하시죠. 예. 20대 초년생인데 22만 원이면 네. 아우 뭐 절대 싫다 그러죠.
0: 그럼요.
1: 네, 그래서 마침 어린이 보험 보장이 올해 끝나는 시점이라 그 보험을 정리하면서 단독 실손과 네. 3대 진단비 치료비만 남겨서 실손은 만 원대, 건강보험 8만 원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0: 어우, 절반 넘게 줄었네요.
1: 네,
0: 확 줄었네요. 자, 기존 보험 정리하면서 이제 해지환급금 생겼을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1: 네, 해지환급금도 찾아가지고 예. 청년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남은 목돈은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쓰시게 좀 만들어드렸고 예. 아버님께서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 딸을 키우는 입장이라는데 아버님도 막내딸이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네, 엄청 컸겠죠.
0: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예, 요 보험.

0: 재정비, 재정리를 통해서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예, 동시에 또더 돈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예, 물론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 든든한 두 전문가를 모셔서 직접 또 상담도 자녀분과 해주시고 말이죠. 이게 잘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집에서 막 설명을 아무리 잘해주셔도 자녀가 나는 끝까지, 예, 아니 뭐 지금 필요 없는데 왜 굳이 들라고 하는 거야. 그돈 아까운데 난데 쓰자. 이렇게 해지해서 투자에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좀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1: 네, 그럴 때는 해지를 하더라도 실손 의료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라고 권하는 게 맞고요. 직장을 이분은 이제 자녀분이 잡았다고 했어요.
0: 예.
1: 그래서 단체보험 여부를 확인해서 그동안 실비를 또 단체 여부 있으면 실비를 잠깐 개인 실비는 실수가 있으니까
0: 아, 네.
1: 꼭 한번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시고요.
0: 예.
1: 자녀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실손만은 지키는 선에서 부분 해지하고
0: 예.
1: 아낀 돈은 이제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는 걸로 권해드리고요.
0: 예.
1: 요즘은 이제 더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0: 아, 그럼요.
1: 텐데 미리 노후 자금 모아두시면 훗날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분들에게 실손보험만큼은 좀 예비로 챙겨주자. 예. 그래요. 그것 말고는 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래 내 노후자금으로 나머지 돌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은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자녀들 보험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 아까 그 청취자분 그 사연자분의 그 보험을 구체적으로까지는 저희가 안 들어갔어요. 예,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자녀들의 보험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부모님의 보험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까요?
2: 네, 그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아버님 실손은 이제 실손 포함해서 건강보험 24만 원, 배우자님은 20만 원을 납입 중이셨는데요.
0: 예.
2: 이제는 그 중학교 자녀를 둔 40대 아버지가 아니라 번듯한 직장을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니 당연히 이제 보험의 목적이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0: 예.
2: 예전에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0: 네.
2: 네. 사망보장보다는 치료비 중심,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간병비까지 챙기셔야 하는 시점인데
0: 예.
2: 종신보험 감액 완납으로 50만 원, 자녀보험에서 29만 원 정도 여기까지 아낀 돈을 그대로 두시고
0: 네.
2: 두 분은 건강보험을 새로 채워드렸습니다.
0: 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을 줄이자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보장에서 좋은 부분은 살려두고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앞으로 필요한 게 뭔가 다시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분다 2세대 실손 의료비셨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건강하셨지만 어머님은 이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셔서 요즘 잠을 못 이루실 정도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까지 챙고 계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본인 몸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예, 이 자녀들만 계속 신경 쓰고 계시다가 두 분의 보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이 들어간 건가요?
2: 네, 두 분의 이제 건강 상태는 달랐지만 보장에서는 빠짐없이 챙기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0: 예.
2: 아버님은 24만 원중 실손이 1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진단 자금이 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입원비 3만 원. 사실상 그 실비 위주의 구성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2: 배우자님 동일했고요.
0: 예예.
2: 보장이 별로 없었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0: 예.
2: 실손 빼고는.
0: 네.
2: 문제는 실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갱신 부담이 이제 빠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0: 예.
2: 진단비는 작은데 보장 기간도 짧았습니다.
0: 예, 본인을 잘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예.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험은 이게 전문가들이 쭉 보시니까 보험료 부담에 비해서 큰 질병이 만약에 생겼다. 그럴 때는 필요한 보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 당시에 가장의 유고가 강조되던 시기라 치료비가 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실비는 5세대로 전환해서 두분 합쳐서 5만 원 선으로 줄여드렸고요.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으로 좀 재구성해드렸습니다.
0: 예.
1: 90세 만기에 암진단금 2천만 원을 추가해드리고 수술이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보장까지 치료비로 설계해드렸고요.
0: 예.
1: 비급여 치료비까지 부담을 고려해서 비급여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까지 5천만 원 각각 오. 나올 수 있게 예. 중입자 치료 로봇 수술까지 모두 오. 포함했습니다.
0: 예. 새로운 기술의 수술도 다 포함하는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자, 최종적으로 보험료 또 보장 구성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결과적으로 청취장님이 59세신데 예. 총 19만 원으로 줄여드렸고 아내분은 55세신데 15만 원. 합산 두 분 건강보험 34만 원과 오. 실비 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0: 예.
1: 3년 남은 기존 계약 좀 정리하신 12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간병보험은 두 분 각각 5만 원씩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이 된 건가요 이제? 두 분도 꼼꼼하게 잘 봐드리고 자녀 두 분도? 정리가 앞서 됐고, 예. 사연 들으시면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또 우리 두 전문가의 설명 들으시면서 보험은 가입한 순간 그냥 끝났다? 예, 믿고 맡겨두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 16년 전에는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잘 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 노후, 우리 자녀들의 독립 이런 것까지 또 함께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보험료도 확확 줄이셨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부담을 조정한다. 예, 이런 방향이었고 또 자녀보험도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준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과정 꼭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전문가들의 든든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마음 드시는 분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누구나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말머리 상담 두 글자 앞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준비된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해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처링 마마무 비룡의 신난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도 이병우, 김송엽 두 팀장님과 함께 소비자 민원실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부터 만나보죠. 6203번님, 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해뒀지만 막상 병원 다녀와도 청구 방법을 몰라서 보험금 놓친 적이 많아요. 간편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간편청구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1: 네, 그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라 청구를 안 하시면 당연히 보험금도 못 받죠.
0: 예.
1: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보험금 청구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0: 예. 저 이거 저 팀장님 설명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예. 청구 잘 안 하는 절반 중에 제가 속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절반은 된다는 거니까 이 간편 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자,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주시죠.
2: 네. 기본은 이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두 가지입니다.
0: 예.
2: 그래서 통원 치료로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처방정도 함께 챙기셔야 하고요.
0: 네.
2: 큰 수술이나 특정 질환으로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음흠.
2: 병원 원무과나 이제 수납 창구에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0: 예.
2: 퇴원 후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0: 예. 아 진짜 저 두 분이 아주 차근차근 설명,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메모하기 좋네요. 속도도 좋고.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게 딱 기본 두 가지고 통원 치료로 약 처방받으시면 처방전도 필요하고 진단서가 따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큰 수술.
2: 그렇죠.
0: 네, 뭐
2: 맞습니다.
0: 특정 질환에
2: 진단 네,
0: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받으셔도 되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저기 간편청구 서비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6203번님이 물어보신 서류 지금 말씀하신 걸 일일이 떼서 막 사진 찍고 앱에 올리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게 쉽게 못하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편청구 서비스는 좀 다른 건가요?
1: 네. 실손24라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이제 전산 청구 플랫폼인데
0: 예.
1: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시고 카카오나 패스 같은 간편 인증을 본인 인증만 하시면 가입된 실손보험 계약과 병원 진료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0: 오,
1: 네. 네. 참여 병원이라면
0: 네.
1: 서류를 따로 떼실 필요 없이
0: 네.
1: 진료받은 날짜와 병원만 전송해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청구가 끝납니다. 전송 버튼이면.
0: 아, 그 아까 저 김성엽 팀장님 소개해 주실 때는 그 옛날 방식으로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뭐 약 받았으면 처방전 이런 거 다 일일이 뗀 거를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실손24 이 앱을 이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군요. 진짜 간편한 청구가 되는 거군요. 실손24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퀴즈가 나올 시간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등장한 문득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실손24 얘기가 나올 때부터 요거 문제로 내실 것 같았어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 퀴즈 내시는 건가요?
2: 네, 네. 제가 그것도 모르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실손24 이용만 하면 모든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실손24를 이용한 모든 병원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네. 조금 저도 이제 머니특별시 진행해봤더니 짬이 차서 모든 병원에서 이러면 아 이거 이게 함정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이병호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참여 병원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아까 또박또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강조해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네, 모든 병원에서 다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 정답은 X. 아, 실로폰도 조곤조곤 치셔. 맞는 거죠?
2: 네.
0: 아, 좋습니다.
2: 실손 이사는 참여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모든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작해서 동네 의원에서 약국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주 방문하는 이제 병원이 있으시면 네. 웹에서 이제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아하.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기존처럼 진료비 영수증, 그다음에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 웹에서 뭐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0: 예, 보험사 앱도 되고 뭐 팩스나 우편 같은 것도 되고 해서 직접 접수하시면 되지만 이건 옛날 방식이고 여기 참여하는 병원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간편청구 서비스. 우리 정부 24라는 것도 있는데 그 정부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간단한 서류 같은 거는 쉽게 이제 집에서도 발급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손 24라는 건 이제 보험료 관련해서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시작이 됐군요. 이용료가 뭐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닌가요?
2: 네, 별도로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의 성격 서비스라서요. 웹 설치와 이용 모두 무료입니다. 보험사 웹에 여러 이제 곳을 오가면서 서류 따로 떼고 올릴 필요 없이 실손 이사 한 곳에서 가입된 보험을 모두 확인하고 청구까지 마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예.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뭐 내가 가입한 것 다 지금 여러 개 있다면 그 숫자대로 그냥 쫙 가셨을 텐데. 예. 실손 24, 네, 실손 24 이것만 기억하시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이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앞서 6203번님 사연 우리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처럼 부모님 병원비는 챙기면서 본인 건 놓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 진료비를 자녀가 대신 청구해드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1: 아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 청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실손 24 앱에서는 가족 대리 청구 기능이 있어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진료비를 대신 청구해드릴 수 있고요. 예. 각 보험사 앱에서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6203님도 어머니 병원비를 챙기는 김에 본인 명의의 보험도 함께 확인해 청구하는 습관을 기들였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예전에 병원비도 지금 다시 청구해도 돼요?
2: 아, 놓친 보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실손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치료가 끝난 날부터 3년까지로 인정을 합니다.
0: 3년. 네.
2: 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전에 이제 미처 청구 못했던 병원비도 지금 모아서 청구하실 수 있고요. 예. 참고로 건당 청구 금액이 이제 큰 경우 보통 한 200만 원이 넘어가면요. 네. 전산 청구가 아니라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아, 진행되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0: 예예. 3년 전까지는 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한꺼번에 좀 크면 보통 200만 원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넘어가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아니 예전에 청구했던 내역들 그럼 다 우리가 병원 연락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래야 돼요? 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그 실손 24 그 웹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청구했던 이력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요. 예, 예. 언제 어느 병원의 진료로 어느 보험사에 청구했는지도 잘 정리돼 나오기 때문에 예. 혹시

0: 빠뜨린 진료가 없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203님도 어머님 진료를 챙기신 김에 본인 청구 이력도 함께 좀 보시길 바랍니다.
1: 예. 이것도 이제 참여 병원에 한해서 네. 예, 그런 조건이 있긴 있지만 예, 지금 만약에 저 참여 병원이라면은 3년 전 것까지도 쫙 정리가 돼서 보실 수 있겠네요.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 오늘 6203번님 덕분에 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비용 수증 세부 내역서 준비하면 청구 가능하다. 아니, 저 지금 혼잣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분 전문가분께 설명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보다 실손24 참여병원은 한 번에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저같이 같이 메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권 3년 동안 인정된다. 아, 오늘 저 별표 쳐놓은 게 많네요. 메모한 것 중에. 예, 혹시 놓친 병원비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자,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시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갑니다.

0: 아메리카.
1: 소비자 민원실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민원 넘어가 보죠. 4730번님.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 여행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여행 둘째 날 친구 하나가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결국 친구는 현지 병원에 응급 치료를 받고 입원했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 와서도 계속 치료 중이고요. 친구는 실손보험이랑 보험 몇 개를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걸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쳤을 때 숙소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0: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해외여행 중에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셨는데 이걸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그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낸 병원비를 실손보험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 다만 친구분처럼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예. 그때부터는 국내에서 나온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해외에서는 뭐 여행 중이건 어떻든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고가 해외에서 났다는 거고요. 예. 해외에서 낸 이제 병원비나 응급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용 같은 거는 네. 실손보험 아니고 이제 여행 갈 때 따로 가입하시는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음흠. 그걸로 받으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해외에서 낸 병원비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외에서 의료비 담보로 현지 병원비를 이제 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입할 때 그 환도를 확인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0: 예.
2: 또 여행자 보험을 아예 안 가입하시거나 예. 여행사 이제 패키지에 껴있는 보험만 믿고 이제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0: 그럴 수 있죠.
2: 이런 보험은 이제 보장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작 큰 사고가 나면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0: 아, 여행자 거죠. 보험도 저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아니 또 그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숙소에서 이거 저 책임을 미끄럼주의 표지판 있었으니까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선 모습이 있었다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네,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니고요. 숙소는 그 손님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 예.
1: 우리 민법에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표지판은 조심하라는 안내일 뿐이지 미끄럼 뭐 방지 매트라든가 뭐 물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안 됐다면 예. 숙소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1: 그렇죠.
0: 문제는 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1: 그렇죠.
0: 우리는 안 그래 뭐
1: 우리나라
0: 이러면.
1: 법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외국에 있는 숙소라면 그 법에 또 따르게 될 수밖에
0: 맞아요.
1: 없고요. 실제로 배상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겠죠.
0: 예.
1: 그래서 숙소 다투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겠죠.
0: 그렇겠네요. 예. 아니 혹시 두 분은 비슷한 사고 실제로 상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네. 그 신혼여행 가셨던 고객님이 계신데요.
0: 네.
2: 수영장에서 이제 미끄러지셔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에 딸려있던 보험이라 예. 보장금액이 너무 적어서
0: 아이고.
2: 병원비 절반도 못 받으셨어요.
0: 예.
2: 근데 이제 반대로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고 가족여행 가신 분들은
0: 네.
2: 병원비 대부분을 좀 돌려받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0: 예.
2: 그래서 여행 가기 며칠 전에 보험료 몇천 원 차이가 났을 때
0: 예.
2: 사고 났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가입을 꼭
0: 그렇군요.
2: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0: 예. 혹시 불의에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들 좀 챙겨두면 좋을까요?
1: 네. 그 사고 직후는 다친 자리에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보통 자동차 사고 나도 막 사진 막 찍어놓잖아요.
0: 예.
1: 동영상도
0: 예.
1: 그렇고. 그래서 뭐 바닥 상태, 표지판 위치, 숙소의 CCTV 영상을 남겨달라 요청하시고.
0: 예.
1: 같이 계시던 분들의 목격담, 증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예.
1: 네. 그리고 현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영수증. 한국에 돌아와서 받은 진료 기록도 모두 챙겨주시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할 때도 나중에 숙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0: 예,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꼭 좀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또 주의점 뭐 어떤 거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가기 전에 꼭 여행자 보험 말씀드린 것처럼 챙기시고요.
0: 예.
2: 해외 병원비를 보장하는 담보, 입원하면 하루에 받는 담보라든지 이렇게 뼈가 골절됐을 때 받는 담보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0: 예.
2: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행자 보험은 배상 책임 담보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받는 거예요.
0: 아, 배상 책임 담보. 네.
2: 네. 그래서 숙소 잘못으로 내가 다친 이번 경우는 상해 담보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0: 아,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같은 여행자 보험이라도 배상

0: 책임담보만 또 가입이 돼 있다면 내가 다친 경우는 상해담보로 보상받는 거니까 이건 빠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또 챙겨야 되는군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돈 되는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또 이거 하나씩 알려주고 가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좀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들. 이병우 팀장님.
1: 네, 오늘 그 사연자 사례처럼 예전에 40, 50대 뭐 자녀가 어려서 보험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졌잖아요.
0: 예.
1: 지금은 은퇴에 가깝고 건강이라든가 사망 보장보다는 그런 게더 필요한 시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을 오랫동안 드셨으면 꼭 점검을 받아보셔라고
0: 예.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김성엽 팀장님.
2: 저도 보험은 자식을 위해서 들지만 정작 자식은 그 보험의 존재도 모르고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온 가족 보험료가 한 가장의 어깨만 누르고 있다면 낡은 보험 덜어내고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병우, 김성엽 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 머니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 됐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또한번더 챙겨주시고요. 자, 정재욱의 시즌 인더 선 띄워드리면서 이만 물러가죠.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4: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은 듯합니다. 서울 지역으로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독한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도 많은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서종 부근 2000터널을 앞둔 지점에서 1,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부터 사고 지점까지 4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가는 데는 전구간에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만 광교터널부터 북수원까지 2km 정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9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희대 최강희입니다. 어깨에 맨 짐이 무겁다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라. 이삿짐 지사님의 무거운 짐 드는 노하우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내려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보면 훨씬 덜 힘들다는 거죠. 그럼 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답니다.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본의 아니게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해 보시죠. 잠시 내려놓고 잠시 기다려보기. 무겁든 가볍든 누구나 자기의 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짐 잠깐 내려놓고 숨 한번 다시 고르고 가보는 겁니다. 8월 6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상은 담다디

목요일쯤 되면 짐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죠. 처리해야 할 일, 마저 마무리해야 하는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어깨를 짓눌러 오는데요.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두 시간만이라도 짐 내려놓고요. 잠깐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도 끊으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 개그맨 최극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신곡 같은데요. 왕대포 부른 정정화 씨 노래요. 왕대포, 예, 그 노래가 아니고 신곡이랍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고유기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네.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남 최국 씨 어서 오시고요.
1: 오프닝을 또 읽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무슨 생각?
1: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대신 화내드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정작 여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이 방송국이
0: 왜
1: 힘들어가지고
0: 왜?
1: 그런데. 누가
0: 출연이 안 준다고
1: 대신 저기 하겠다는 건지 참 네? 갑자기 그런
0: 현타가 왔어요? 현타?
1: 뭐 현타는 뭐 옛날에 왔고
0: 뭐 불만이 뭐야?
1: 어?
0: 구체적으로 해 불만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1: 아니 불만은 딱
0: 왜 출연이 안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1: 저뿐만이 아니라 네, 네. 선배님도 그렇고 네.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0: 1년이 뭐야? 2년이야 이 사람은
1: 1년이 넘도록 지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래요.
1: 예. 아니.
0: 아, 그 얘기를 뭐 자꾸 얘기해. 다 아는데.
1: 아니, 계속 얘기를 해야. 저기. 아니, 드라마 그거 못 보셨어요?
0: 뭐.
1: 삼교육?
0: 삼교육?
1: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라며.
0: 그러지. 예.
1: 아니, 계속 얘기를 하라며.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세훈이 형! 나야, 나! 나 최국이에요!
0: 너 잘 알아?
1: 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0: 잘 알아, 그 사람?
1: 몰라요, 나. 어떻게 알아? 테레비에서 봤지. 시장님, 아, 도와주세요!
0: 아, 그 양반이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뭐 비슷한데, 네. 아,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출연은 못 봤는데.
1: 다들 여기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0: 어떻게
1: 좀 해주세요, 이제.
0: 너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서울시 들어가 봐.
1: 아, 제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0: 뭐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1: 거기서
0: 화를 내는 거야.
1: 아니.
0: 왜 TBS 문제 해결 안 해줘? 한번 해봐.
1: 그렇게 되면은 저기 색깔이 좀 이상해져.
0: 그래?
1: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0: 뭐 네. 여기서 하는 거 그러면?
1: 아니, 형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돼.
0: 나야 가야 뭐죠. 알지도 못하는데
1: 아,
0: 뭐.
1: 해주세요. 가서 가서 진짜. 나 가서.
0: 아니, 여기서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야.
1: 나 옛날에 거니까. 잘 나가던 앵커인데.
0: 에이, 그때
1: 얘기해.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0: 네. 에이, 너 더위 먹다 왔냐? 갑자기 왜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냐, 열받게.
1: 아, 저 더워요, 밖에서 저. 덥긴 더워요, 밖에.
0: 빠블로하고 뭐 한마디 네. 하고 왔냐, 지금? 한바탕 하고 들어온 거야?
1: 아니, 맨날 그 얘기지 뭐.
0: 맨날 저는. 뭐 바깥도 보니까
1: 야,
0: 뭐
1: 어떻게
0: 빠블로가,
1: 해야 되냐.
0: 빠블로가 뭐 너한테 막 그러는 것 같던데.
1: 매주 그렇지 뭐. 네. 네.
0: 알겠습니다.
1: 자,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죠.
0: 그만하고, 저, 할 얘기 하래. 자,
1: 네.
0: 이거,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가 나는,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갑질 당했다. 돈 떼었다. 이런 분들, 모든 고민을, 샵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0951. 그럼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니까.
0: 참교육시킨다고 그래.
1: 참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러니까 네. 화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또 세계 1위 아니야, 이거에 드라마.
1: 아, 지금도 그래요?
0: 한 3위 하더라, 3위. 네.
1: 지금은 김부장이 잘 나가던데, 네. 김부장.
0: 김부장 쟤야? 김경렬 부장이야?
1: 맞네, 김부장이네. 어이, 김부장! 요즘 잘 나가던데?
0: 넷플릭스 잘 나가?
1: 시청률 20% 넘었어.
0: 소지섭 씨가 주연이네.
1: 어우, 소간지.
0: 봤어?
1: 예?
0: 봤어?
1: 그럼요.
0: 나 아직 못 봤는데.
1: 다 봤어. 못 보셨어요?
0: 아, 아직 못 봤어요.
1: 아, 보세요. 참, 제가 봤을 때는.

0: 한 참교육의 한 0.5배?
1: 어, 그 정도요?
0: 정도 0.5배? 그런 아. 액션.
1: 아니, 저는 그 휴대폰 이 다음에 네. 요새 실기검 뜨잖아. 네네. 그래서 김부장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김부장 왜 뜨나? 빠블러가 뭐 무슨 일 터뜨렸나? 그렇지? 그게 드라마더라고.
0: 아무튼 그러니까. 뭐 부장들이 다 뭐 하나 쳐, 하나씩.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자 아,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0651번님이에요. 저기요, 최국 씨.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저는 입원 중인데요. 옆 침상에 환자분이 낮에는 자고 꼭 새벽 3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월드컵을 봅니다. 아, 예. 볼륨은 작게 한다고 하지만 아나운서 해설자의 슈! 꼬! 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나이도 많으셔서 뭘 하기도 그렇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0: 아, 진짜 어르신 진짜. 알아요, 알아! 어? 그 알아. 그 심정은 알아. 월드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축구 재밌는데. 이제 뭐 32강부터 16강 막 올라와가지고 더 재밌겠지? 근데 옆에 분들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되잖아. 이어폰 끼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쳐. 왜 병원에서 딴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 누워계시는 분들 다 아프신 분들인데 뭘 얘기해.
1: 아이 좋아.
0: 환자들께.
1: 아이고 좋습니다.
0: 자, 왜 그래. 왜 그 생각을 좀만 하면 그게 될 텐데 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다들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씨 여보 끼워 여보.
1: 자 최국 씨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지금. 근데
0: 아 우리나라도 아니고 진짜 뭐 아 진짜 우리나라면 아니, 또 말도 안 해.
1: 아 근데 여보세요. 근데 그 병실 다인실 이래 가면은 텔레비전 한 대 있는데 네. 거기 이어폰 어떻게 끼냐. 진짜 되는 얘기를 해.
0: 보지 마 알아. 이거 핸드폰으로 하이라이트 봐 하이라이트.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3분짜리 해주잖아요.
1: 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0: 아 지금
1: 옛날에 그... 제가 1983년에
0: 네.
1: 83년 아마 6월 네. 요맘때쯤.
0: 네.
1: 83년에 몇 살이냐?
0: 1학년이요. 아 2학년.
1: 몇 학년?
0: 초2.
1: 초등 2.
0: 네네.
1: 그러면도 그때 그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기억나?
0: 아, 기억나죠. 멕시코. 예, 박종환.
1: 초등생이 그거 기억해?
0: 박종환 감독.
1: 너 공부 안 해요? 그거만 봤냐?
0: 그럼 3학년 때 했나?
1: 아, 83년이야.
0: 어, 그럼 2학년인데. 예.
1: 아, 네. 제가 병, 말년
0: 기억나요. 병경. 그 시골에서 네. 경기도 이천 살 때, 있을 때.
1: 어, 이천에 텔레비전이 있었어?
0: 아, 그때 있었어.
1: 칼라?
0: 80년대엔 다 있었어요.
1: 칼라야?
0: 예. 네.
1: 오.
0: 그때 봤죠. 와, 그때 정말 그, 지금은 근데... 음질도 좋잖아. 아, 현재 바로 그냥
1: 그때는
0: 그러니까.
1: 저 삼성 이코노미 팀.
0: 예. 네. 네. 음질도 되게 안 좋잖아. 아, 그, 그렇지. 현지 그 외국에서 막, 그 뭐, 라디오 에이, AM 방송처럼 막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1: 위성 네. 끊어지면 안 나와.
0: 어, 그, 네. 잠시 현지 방송 관계를 뭐 어쩌고 고르지 못한 점 뭐 사과드립니다.
1: 그 안테나, 그렇게. 그 삼성 이코노미 네. 빨간 테레비인데 네. 안테나에 잘 조절해. 아,
0: 저,
1: 보이잖아.
0: 저 계속 옥상에
1: 있고 제가, 아, 형이 얘기할 때 아, 예. 가만히 있어. 좀 너도, 야.
0: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1: 말년 병장이 추억한 거를 너 초등 몇 학년?
0: 2학년이요.
1: 초등 2학년이 말년 명량의 추억거리를 갖다가
0: 아, 죄송합니다.
1: 자꾸 끼어들고 그럴래?
0: 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저기.
1: 인터셉트 할래?
0: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1: 아니, 그런데.
0: 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1: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저 병실인데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제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참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에 또 이 경기를 했거든.
0: 아, 예, 예.
1: 새벽 4시. 지금도 다 맞아, 새벽에 맞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멕시코니까.
1: 우리가 우루과이하고가 있는데 이거 아주 빅게임이야. 어? 다음날 새벽에 4시인가 해야 되는데
0: 네.
1: 6시에 기상나팔 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달, 여, 네. 어? 그래가지고 저, 우리 저 본부대 중대원들을 위해서
0: 네.
1: 내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오.
1: 단결. 네. 이제 중대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좋아. 하루만 내가 예의를 해주지.
0: 아.
1: 그래가지고 4시부터 다 팬티바람에 앉아가지고
0: 아, 그때 군대에서
1: 줄 서가지고 내 음안에 쫙 앉아가지고
0: 아.
1: 했잖아.
0: 근데 네. 다른 그 후임병들은 더 자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1: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0: 네. 아.
1: 알았습니다.
0: 아, 아무튼,
1: 자, 하여튼 네. 축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0: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앞으로 지금 그 한 시간 동안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
1: 네.
0: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코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좀
1: 소리를 빡빡 질러대.
0: 좀 안 들리시잖아요. 부터 네. 이제 그렇지. 나이가 좀 되면. 근데 이거 크게 하니까 잘 들려서 그래요.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안성에 계신 분인데 요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소통에 참 문제가 많어.
0: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1: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오해를 하신다니까.
0: 맞아 맞아.
1: 제가 내가 소리 안 들린다고 왜 화? 넌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화를 내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맞아.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다.
0: 맞아.
1: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
0: 저 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1: 뭐라고?
0: 할머니도 이게 좀 안 들리셔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좀 크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어?
1: 너한테 욱하는 거지 그랬구나.
0: 어, 귀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아,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1: 맞습니다. 예.
0: 그럴까 자, 생각이 나네. 또.
1: 어쨌든 뭐 최국 씨는 네. 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저희 부장님 혼 좀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모양 이 꼴이지.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그래요. 진짜.
1: 이렇게 얘기했대.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네.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와, 이랬다는 거야.
0: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지.
1: 이거 아주 인격 모독이다, 이거.
0: 그렇죠, 이거 인격 모독.
1: 아, 이걸 애들 러서 얘기를 하든지.
0: 그러니까.
1: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존심 향하고, 이게 뭐야.
0: 한마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1: 그렇지!
0: 당신 언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좀 이렇게 알려준 적 있어?
1: 네가 부장이야.
0: 혼내줄 날지, 이란, 이.
1: 네가 부장이야,
0: 세 번. 네가 부장이야? 그래도 네가 부장이야?
1: 한 번 더.
0: 네가 부장이냐고!
1: 김효래.
0: 야! 네가 부장이야!
1: 김 부장이야?
0: 왜 내가 맨날 나한테 붙여? 어?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장이야, 니가? 일 배워서 나중에 부장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럼 저걸 걔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월급 받는 부장이잖아? 아, 근데 월급 못 받냐, 요즘에? 아무튼, 뭐 아무튼 오너도 아니고, 어? 말고 하고 있어? 니가 인간이야?
1: 그렇지. 그 인간은 김경래 보고 얘기한 거고.
0: 그리고 회사판 니가
1: 줘? 418번님 속으로 다시 들어가.
0: 말 조심해!
1: 네? 418번님.
0: 뭐라고? 418번.
1: 아, 저 사연으로 들어가야지.
0: 예. 그러니까.
1: 다 했어요?
0: 어, 다 했어요.
1: 어, 자, 좋습니다.
0: 아, 그 말을 그렇게.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가요, 진짜.
1: 평생 갑니다.
0: 마음이 정말 상처받아요, 이런 거.
1: 내가 최국 씨 얘기할 때 여보세요 그러면 오래 가냐?
0: 에?
1: 오래 가? 여보세요 그러면?
0: 여보세요.
1: 최국 씨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아, 여보세요 그럴 때 한 평생 가는 거예요.
0: 형님
1: 괜찮아 내가 할 때는
0: 예, 형님 금방 오케이. 까먹더라고요. 예.
1: 알았습니다.
0: 형님 이제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예요?
1: 그게 아까 이제 내가 말년병장 때 네. 네? 그 추억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애가 나한테 네. 자기도 추억이 있다고 우겨댈 때.
0: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1: 어 상처가 돼. 내가 초등생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나?
0: 아 어? 진짜? 네? 네. 저는 어떤 그 PD가
1: 네.
0: 아니 저 부장님 아니에요 밖에 여기 네. 아니고
1: 아니, 제라 그러고
0: 다른 방송국의 어떤 PD가
1: 황정호라 그래 황정호라 그래
0: 네. 나한테 네,
1: 뭐라고
0: 코미디 프로그램 하는데 네. 어? 너 네가 웃길 생각하지 말고 네. 어? 네. 새우 잘 받치기나 잘하라고 그 말을 하는데
1: 아 그렇지
0: 너무 상처가 되 너무 상처
1: 한마디 해 네? 네가 PD야 그래 네가 PD면 다야 아 누군지 얘기를 안 했잖아. 해. 에? 네가 PD면 다야 그래.
0: 아니 또 어떻게 네가 PD면 다야?
1: 그렇지.
0: 야.
1: 그렇지.
0: 뭐, 네가 잘해서 네가 뭐 스타 PD 된 줄 알아?
1: 그렇지.
0: 어? 다 개그맨들 열심히 해서 한 거야.
1: 예. 야. 내가 그 PD 한번 해줄게.
0: 네? 아니 하지 마요. 아니.
1: 하지 마.
0: 예.
1: 야 국이야. 아직 저 MBC야?
0: 아니 그런
1: 쪽 얘기할 때
0: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1: 여긴 KBS는 맞아. 없고 SBS, MBC인데.
0: 아, 아무튼 뭐 어디에 봐.
1: 이렇게 하는 거 봐는 여기 뭐 MBC밖에 없어. MBC 라디오 PD야?
0: 그럼 그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물어보고 그래?
1: 아, 그 라디오야, 저 텔레비야.
0: 아니, 빨리 하세요, 빨리.
1: 아, 얘기해. 형이 혼내줄게. 형이 참교육 시켜줄게. 아니,
0: 그럼 내가 뭐가 돼?
1: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그러면은
0: 예.
1: 그 PD 역할을 할 테니까. 어? 한번 그때를 떠올리면서 화를 내. 그럼 네가 참교육을 시키면 되냐.
0: 아니 근데
1: 야 구가 야 인마 너 자샤 너 뭐 개그맨이라 합시고 뭐 웃길 생각하지 말어. 어? 덜덜이나 잘해 인마. 너는 포졸이 딱이야 인마. 네가 뭔 장군하려고 그래. 네 사이즈에 맞게 놀아 인마. 밥은 먹고 다니냐?
0: 아,
1: 말을 해 임마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1: 조폐할 거야?
0: 어, 너 좀 따라와봐. 야, 너 씨. 아, 나. 야. 아유, 마시죠.
1: 그만할래? 네, 알았어. 아이, 최욱 씨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0: 아, 근데 제가 또 오버한 것도
1: 컨셉이야,
0: 있어요.
1: 컨셉.
0: 아, 그때 제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사실.
1: 뭘로 오버했는데?
0: 아, 얘를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괜히 내가 막 애드립 치고, 나도 막 웃기려고. 그런 걸 깨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자고. 자, 이번에는 5644. 아니, 근데 노래 좀 트세요. 힘들어 죽겠어. 야, 나 2시부터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0: 아, 왜냐면, 저 부장님도 밖에서 이 코너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1: 아니,
0: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1: 재밌는 거하고 내가 힘든 거는 고려를 안 해. 네? 자, 일단 5644번님 사연까지만 하고 참교시켜드리고, 둔포에서 해로, 둔포가 어디예요?
0: 모르겠어요.
1: D그자 둔포, 군포로 하신 건가? 하여튼 D그자 둔포에서 해루집이라는 횟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쟁 탓인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 해루집 횟집 사장님이래. 네. 용기를 드려 한번 저분한테.
0: 전쟁이 그래도 좀 끝난다고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경기가 안 좋네요. 진짜.
1: 이란 전쟁. 네. 네.
0: 아, 이게 근데 왜 횟집이 아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네. 네. 외식 경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0: 네, 여러분들 지금 좀 회 좀 먹어. 좀 먹어 회 좀. 회 좀 먹어.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어떻게 밥만 먹어. 가끔 회도 먹고 그래 있죠.
1: 닭고기 그만 먹고.
0: 중포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해루집. 해루집 가서 먹어. 돈 없으면 가서 해루질을 해가지고 잡아서 해달라고 그래. 빚내서라도 회 좀 먹어. 빚내서라도. 내버리지에서라도 먹어!
1: 내버리지 좋아.
0: 왜? 고기만 먹어? 왜?
1: 카드 있잖아, 카드.
0: 고기만 먹으면 살쪄? 콜레스테롤 어떡할 거야? 고지혈증 온다고? 회 먹어도 와요? 고지혈증?
1: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마.
0: 회 좀 먹어!
1: 회 먹어라, 그래.
0: 회 먹어! 새꼬시 먹어!
1: 7740님.
0: 회 먹어!
1: 아, 조용히 해봐. 네. 7740님. 요즘 MBC 개그 프로에 최국 대통령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웃고 있어요. 네.
0: 아, 그거 저기 SBS에요.
1: SBS?
0: 네, 대통령.
1: SBS 뭐 어떻고, MBC 뭐 어떠냐. 최국이 아, 너만 기억을 해주면 되지.
0: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역주행을 계속 하더라고, 네. 저 코너.
1: 아까 둔포의 해루집이라 해서 무슨 어딘가요? 그랬더니 아산시 둔포면에 있다.
0: 아, 아산시.
1: 네, 아산.
0: 회 먹어? 아산시 둔포면 가서. 회 드세요!
1: 여기 또 한 분이 둔포가 어디냐면은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하면서 네. 국이 씨 회 좀 사줘봐. 응, 그래. 회 좀 사달라는데.
0: 누가?
1: 아, 청취자가 3523님이.
0: 3523님께서. 네. 네. 와요. 네, 사드릴게. 사드릴게. 사드리면 되잖아.
1: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네.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0: 아유 어떻게 그래요. 보내주셨는데.
1: 아이 또 마음 약해가지고.
0: 다금바리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나는?
0: 아 형도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끝나고 갈래 그러면? 네.
0: 근데 다금바리가.
1: 아 끝나고 갈 거야?
0: 다금바리 포 있어. 조그만한 거. 포.
1: 야, 회를 먹어야지 무슨 포를 먹어 말린 거를.
0: 요즘 멸치를 다금바리 포라고 하더라고요.
1: 여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 한 사연 더 소개하래. 이거 네가 읽어.
0: 오늘따라 정말 웃겨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으시면 안 되죠.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이런 코너 있으면 대결 상대들 다 녹다운 시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도 없는데요. 이 코너 없었으면 정말 뭔 재미로 살겠어요. 두 분 화이팅. 아, 웃겨요. 배꼽 잡아요. 구기 화이팅. 이라고.
1: 잡아요가 아니고 빠져요.
0: 네, 배꼽 빠져요. 네.
1: 구기 화이팅.
0: 아, 감사드립니다.
1: 좋습니다. 네.
0: 배꼽 빨리 주우시고요.
1: 이 더위에 네. 최욱 씨 이렇게 격려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0: 그 정도
1: 최욱이 잘한다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0: 그 정도로 재밌진 않은데.
1: 자, 드디어 제가 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1: 실버돌 힘든 싱어 5승 지난주 가왕에 새로 등극한 가수입니다. 남산.
0: 네. 네.
1: 사우스 마운틴. 어디 있는지 알아? 남산?
0: 여기 저기 있잖아요.
1: 서울시죠. 남산.
0: 그렇습니다. 남산.
1: 차만 타면 오는데 네. 국민가요로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0: 차리가 없다.

0: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이 네.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힘든 싱어 실버 요즘은 저희가 60세 이상만 출연하는 네. 실버들 힘든 싱어로 바꿨거든.
1: 그러니까요.
0: 저... 나이 제한도 써. 네. 네.
1: 형님도 그래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형님 가수신데.
0: 에이, 자 진행자인데.
1: 실버 돌이시잖아요.
0: 아 실버돌은 실버인데.
1: 진행 겸 참가하시면 되죠.
0: 실버는 실버인데, 네. 아이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지. 난 심판인데.
1: 감독이 선수로
0: 됐고
1: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인찬 감독.
0: 자 1034번님 네. 사연을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다 신호에 걸렸는데 횡단보도에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굽은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들고 건너다 넘어지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해서 건너드리느라 신호가 켜져 있어도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차에서 빵빵거리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일군님, 최국님 판단해 갖고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1: 아, 이거
0: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 네, 이거 아니, 다 그 상황을 봤을 텐데.
1: 상을 받으셔야지.
0: 그러니까. 정도면. 용감한 시민, 의로운 시민 아, 상을 받아야지.
1: 이건 거의 지금 양심냉장고 그분이랑 똑같은
0: 그러니까.
1: 케이스예요.
0: 양심냉장고 받을 분한테 화를 네. 낸다는 게 말이 아, 되는 거야,
1: 진짜
0: 이게.
1: 진짜 너무들 한다, 정말. 네? 이거 다 앞에서 봤을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부축해서 건너게 해드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니들이 인간이야, 빵빵거린 놈들. 니들이 인간이야? 그걸 못 기다리고 빵빵거려?
0: 빵빵.
1: 야, 그렇게 급하면 너 뭐 버스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야! 너는 부어 줍냐?
0: 아이, 좋아. 이거 좋아.
1: 니네 집에 삼촌도 없어! 이모도 없어!
0: 할머니, 할머니.
1: 없어! 할머니도 없어! 니네 할머니랑 생각해봐!
0: 네 엄마,
1: 니네 어머니랑 생각해봐! 확 그냥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아, 나라가 정말 아이, 진짜. 좋습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참 정말 아, 나 진짜.
0: 저거 한마디야. 빵빵거려.
1: 아, 그래서 다 배웠잖아, 이런 거! 도덕 시간에!
0: 아, 형이 지금 제안 좀 하잖아.
1: 아니, 말씀하시죠,
0: 뭐. 형이 제안할 땐 가만히 있어봐.
1: 네.
0: 어? 빵빵거리다 빵빵 터진다 그래.
1: 빵빵거리다 빵빵거리다가 진짜 니네 빵빵 터진다.
0: 왜? 왜 한숨 쉬고
1: 아니, 아니 사람들이
0: 맥이 끊겼네.
1: 아니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0: 아니, 무슨 오해?
1: 에?
0: 뭔 오해를 해?
1: 아니,
0: 어디 참교육 시키는데 잘하라고 옆에서 하는 거지 훈수 드는 건데
1: 괜찮겠죠?
0: 뭐 오해를 해.
1: 어. 재밌죠 여러분? 빵 계속 빵빵거리다가 진짜 빵빵 터진다. 오장육부가 창자 터져 빵빵 다 터져.
0: 이번에는 1232님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일구님이 조금만 자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왜
0: 제가 너무 나서나?
1: 한번 제안했어. 한번 했는데 뭘 자제를 해요.
0: 너 혼자 지금도 다 해.
1: 아, 이거 봐 이런 데니까 또. 네? 그런 문자 보내지
0: 잘
1: 마세요.
0: 잘 삐져.
1: 저는 제, 저는 괜찮아요. 네. 전 너무 좋아요.
0: 이제
1: 육사 할 말도 할 말도 없는데 옆에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네.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1: 아니,
0: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네가 저 사연도 다 읽고 화도 네가 다 내. 자 시작. 6241.
1: 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아 참.
0: 자 시작해 이제.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을 거야.
1: 아, 뭐 날로 드시겠다는 거야 방송을?
0: 뭐 드실 게 뭐가 있어? 아, 어차피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예? 아.
0: 자, 해, 빨리.
1: 6416님, 저는 용달 기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남양주에 갔는데 전자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몇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성질 좀 내주세요. 최욱 씨. 대장, 최일구님, 사랑해요.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야, 뭔 상황이야?
1: 돈 때문에.
0: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을 해.
1: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을. 어, 왜 돈을 안 주,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
0: 이게 아, 뭔 말이야?
1: 아무튼 이게. 받아! 아, 전화 받아! 아, 형, 못하겠어, 혼자. 아. 아, 못하겠다,
0: 아니야, 혼자 해야 돼. 네. 아, 청취자님이 하잖아. 제안을 하셨잖아요. 나서지 말라는 데. 예. 자, 그러면 노래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가 부릅니다. 줄게요. 네. 뭘 준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2373님, 아까 저 최극 씨가 이제 문자 읽어주고 화를 냈던 그 2373님,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문자를 네. 다시 보냈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발행하고 운송비를 받는 겁니다. 계산서 끊어달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자, 설명해봐. 뭔 말이야, 이게.
1: 아니 그대로 나왔잖아요.
0: 빨리 설명해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자. 운송비를 받으려면 네. 이제 그 계산서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쪽에서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계산서를 끊어주려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안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안, 아, 내가 뭐 바보야 내가?
0: 의도가 뭐라고 봐. 네? 의도.
1: 안 주려고.
0: 그렇지.
1: 그런 거 아니야. 안 주려고. 아이고. 돈 안 주려고. 돈 내놔! 돈 갖고 와! 아주 고단수야 아주 진짜. 별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네? 아, 예. 123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최일구님 진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좀 풀어지네 그러니까. 기분 풀어져. 아, 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영 아, 약간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예.
1: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죠.
0: 뭐
1: 이렇게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고 먹을수록 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 좀 잘 삐지고 좀 그런 게
0: 그래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래요.
1: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0: 예. 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아니가 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말년 명장 했던데.
1: 아, 또 삐졌어.
0: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어?
1: 아, 저도 50 넘었어요. 아.
0: 50이 넘어, 이 사람아? 난 좀 웃음 70이야, 이 사람아.
1: 아, 진짜, 어? 뭐, 올 때는 먼저 왔어도 뭐, 저기라며. 아무튼, 네.
0: 산들 따라 청취자님, 190 애드립 좋은데 기죽이지 마세요. 누가 좋다는 거야?
1: 제가요? 그러니까? 아, 요즘 애들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0: 이번에는 연천 수색대원이세요.
1: 아, 진짜요?
0: 아, 진짜는 아니고 저희가 붙여드린 별명인데 아. 수색대만 지금 하루에 10km씩 산책하는 분이야, 저분이. 1096번님이 이런 문자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최국 씨. 속 시원하게 화 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주말에 포천 주상절리길 멍우리 협곡 나룻길 왕복 12km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봐, 12km다. 아. 하루에. 와, 근데요, 그것은 대박이다. 둘레길 경관 뷰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요, 네. 그곳에 자전거 라이더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곳은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높게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로 왔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아. 자전거는 제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1: 아, 그렇지. 여기 들고 왔나 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다 들고 와가지고. 예.
0: 메고 들고 자전거는 들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겠지.
1: 그러니까 자전거는 좀 전용 도로로 가서 좀 타요. 예, 위험하잖아. 아,
0: 화를 내야지 지금. 무슨 SS냐 너 지금.
1: 아,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나도 힘들어.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계속 찌르고 있어라.
0: 그러면 출연료 내놔부터 해. 출연료 좀.
1: 화요일마다 그래. 갔다 오면 와이프가 그래.
0: 뭐라고?
1: 너 어디 노래방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목이 쉬었어? 그래. 아, 나 라디오 하고 왔다고. 야, 라디오 하는데 왜 목이 쉬어? 그래서 좀 들어라, 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
0: 그렇지?
1: 자전거지, 자전거! 어?
0: 아,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하는 거지.
1: 그 뭐지?
0: 야, 그렇게 해줘야지.
1: 네. 약은 약사에게!
0: 그렇지.
1: 처방전은 의사에게!
0: 그렇지.
1: 자전거는 전용도로!
0: 그렇지.
1: 차는 차도!
0: 아, 이거
1: 사람은
0: 좋아.
1: 인도!
0: 아.
1: 어우, 유치해.
0: 아, 잘했어.
1: 예.
0: 아니,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아, 해내려면.
1: 그리고 둘레길, 이런 거, 참, 이렇게 좀 걸어 다녀라, 좀.
0: 아니,
1: 이렇게 딱 경치 있게
0: 하는 거. 화를 내서 해줘야지.
1: 굳이 꼭 그렇게 자전거를 꼭 타고 가야 되고,
0: 아,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형이 얘기하는데. 말년 명장이 아니라 초등 3학년 자꾸 끼어들고 있어.
1: 아니, 아까 말하는 거 힘들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0: 아니니까, 화를 내려면 제대로 화를 내야지. 그리고 힘들다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셔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안 할래, 과도하 그러면. 어?
1: 생각, 잘 봐요.
0: 네.
1: 아, 예를 들어서, 야, 임마! 네. 이거랑, 네. 야, 임마. 어떤 게 더 무서워? 가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야.
0: 그런 거야?
1: 중간중간 좀 그렇게 해야 돼.
0: 알았어.
1: 그리고 저 부장님 지령이에요, 이게. 야, 계속 화내지 말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 가면서 해. 사람들 지겨워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0: 쟤도 감 떨어졌어, 이제. 자, 이번에는 7907번님.
1: 주식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0: 저는 구미에 사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마트 입고 알바를 하는데 신입이 온 지 일주일, 아니, 2주도 넘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어린 놈의 녀석이 분류를 해놓으면 데려 섞어놔버려요. 애 아빠라면서 일 좀 똑바로 해라, 화 좀 내주세요. 아. 이분 때문에 두 번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1: 아니 아까는 아까는 그 김 부장님이 너 엄마 너 회사 밥도 아까워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반대되는 거네.
0: 저 이제 부하가 후배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1: 이런 게 또 있다니까 진짜로 너무 이거 지금 이렇게 일을 못하면 또 짜증 나죠.
0: 우리는 청취자 편이니까 의뢰자의 구매에 맞게.
1: 야 애써 불량한데 섞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무리 일을 못해도 다 그건 알아서 이해를 해주고 다 배려를 해줄 텐데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0: 그렇지.
1: 이게 뭐 이거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봐 이지가. 유스가 어 일을 배워 웬만큼 배워갖고 입사를 해야지 와서 다 처음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 야 네가 인간이야? 너 때문에 지금 두 번 일하시네잖아 지금. 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분도. 가뜩이나 더웠겠는데 짜. 피가 운데도 더운데.
0: 네가 인간이야 말고 딴 거 좀 없냐?
1: 아 유행어라니. 그래 유행어라니까요.
0: 아 유행어인가?
1: 아, 유행어를 딱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0: 알았어. 그러네.
1: 아유, 나
0: 참. 손흥민이 빼고 축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1: 그렇죠.
0: 그치?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
1: 아, 왜 또 좋은 얘기만 해요.
0: 네, 알았어. 날 더운데. 자, 네. 조용필 노래 듣게 됩니다. 나는 너 저.
1: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0: 해봐.
1: 아, 해봐. 그
0: 해봐, 빨리.
1: 그래, 난.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0: 노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나...

0: 아,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좋아 한번 해보라니까.
1: 그런 의미 없는데.
0: 왜, 해봐.
1: 아직은 사랑을 몰라.
0: 그렇지. 자신 없지?
1: 그래도
0: 쑥스럽지 너.
1: 우리는 좋아.
0: 너 쑥스럽지 네, 그거.
1: 아, 노래 못해요.
0: 네, 그러니까 좋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지. 뭐 9611님이 아 조용히 해봐. 형 얘기할 때. 네. 9611님 문자 보내서 우리 190님 노래 선곡할 때마다 따라 부를 때 항상 빵빵 터지게 합니다.
1: 네.
0: 이 좋고 퀄리티 있는 방송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네. 아, 봐봐. 형이 저 노래 선곡할 때 열 곡이면 한 일곱 곡은 아는 노래 내 노래를 불러드리거든. 네.
1: 응?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응. 그 TBS 전체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0: 허리케인 라디오라도
1: 허리케인 라디오만이라도 좀
0: 여기 좀 몇 명 안 된다고 그래.
1: 일단은 좀
0: PD 두 명 파블로 그다음에
1: 퀄리티 좋대잖아요.
0: 돈가스하고 저 기술감독 저 밖에 세 명이 있고
1: 빵빵 터진대잖아요.
0: 아, 가만 있어봐. 네. 형이 얘기하잖아.
1: 네네.
0: 아, 네가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돼.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밖에 세 명 있고 여기 너 오고 둘밖에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 네,
1: 다섯 명밖에 일단은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다른 분들도 괜히 또
0: 아이 딴 데 지금 생각할 게 없지. 일단 여기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 먹고 살지게 네. 좀 해달라고 그래.
1: 일단 그래? 저랑 최일구 선배 둘만이라도.
0: 아, 그것이 괜찮아. 너도 나와봐.
1: 네, 저분들은 또 저기.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1: 어차피 베린 몸.
0: 됐어. 야, 지금 씨. 지금 바로 서울시로 가라 끝나는 대로.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좋은 아이디어야.
1: 일단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네, 아유, 다.
0: 아이, 농담을 안 되지.
1: 다,
0: 아유,
1: 지금 다 힘든데, 다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0: 자, 제발. 네. 좋습니다. 하여튼, 난 최국 씨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나 카드 빌렸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더니,
1: 네.
0: 카드 하루 밀렸더니, 로봇 그 AI가 연락 오더라니까.
1: 네, 그러니까.
0: 먼 카드에 챗봇입니다 네. 하면서, 어. 나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남자가 보통 상담을 하면 여성이 하잖아요.
1: 네네네.
0: 어이, 무슨 카드 챗봇 누굽니다 그러더라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건
0: 남자 쩡쩡 목소리로.
1: 전략적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TBS 방송 예, 허리케인 라디오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읍소의 시간 해가지고 시장님께 바치는 뭐 노래도 하나 선곡하고 편지도 쓰고 에? 계속 도와달라고 계속 해야 된다며요. 참교육 대사 중에
0: 그렇죠. 네. 참교육에 그런 거 있었죠.
1: 네.
0: 남한테 혼날 때 계속 혼나지만 계속 말고 해야지.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 회 먹어라 그러니까 예, 최욱 씨한테 문자 왔어요. 해 먹어. 뭐 네. 빛내서 해 먹어 아까 그랬잖아.
1: 네네네네.
0: 그랬더니 3496님이 안녕하세요 최일근 씨, 최국 씨. 요즘요 횟집만 손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값이 싼 분식집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1: 아,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0: 분식
1: 진짜.
0: 분식 먹으라 그래. 아. 분식 먹으라고. 분식 장려.
1: 아, 근데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0: 아, 해야지.
1: 분식 좀 먹어.
0: 그렇지.
1: 분식 좀 먹어.
0: 네.
1: 분식 좀 먹어. 우리 다 우리 서민 아니야 서민.
0: 카드 빚내서 먹어 그래.
1: 어 같이 좀 먹자 좀. 어 그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옛날보다는 지금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잖아. 떡볶이, 라볶이, 김밥, 순대 이거 맛있잖아요.
0: 그렇지. 튀김.
1: 분식 먹어.
0: 튀김 뺐어 튀김.
1: 튀김 있잖아 튀김. 오뎅 아유 어묵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이거 소스 발라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0: 떡볶이 소스 뭐 소스 떡볶이 고추장 하면 되지.
1: 에이.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분식집도 잘 안 될 정도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들구나.
0: 그래요.
1: 어떡하냐 진짜.
0: 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욱 씨 화내느라고 수고했어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자 7200번님이 신청곡을 멋진 곡을 하셨네. 에릭 크랩튼이 부릅니다. 뭐야.
1: Tears in Heaven.
0: 뭐야 뭔 뜻이야.
1: 하늘에 천국의 눈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천국의 눈물이라고.
1: 네. 여기는
0: 불러봐 불러봐.
1: 어?
0: 불러봐.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이 더위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열기가 가득한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잠실 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립니다. 또 휴가를 오고 가는 차량들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에는 유독 사고가 많은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2000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설악부터 사고 지점까지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시작합니다. 네, 최일구의 인생 모임이. 아, 오늘 일구 데이랍니다. 쑥스럽군요.

0: 카리카나리오 전속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대결! 자,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 대결 서강 대교는요, 부처님 모신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외모는 뭐, 거이스님. 네. 반짝반짝 작은 별.
1: 네.
0: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아유, 100년 만에 본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고정으로 라디오를
0: 그러니까.
1: 하고. 주말에 또 제가 DJ도
0: 수요일,
1: 하고.
0: 수요일, 일요일 날. 네, 12시, 했었는데. 2시도 했었고.
1: 오랜만에 왔는데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0: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1: 김경래 부장님이 혼자 치고받고 다 하시더라고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0: 작가가 없어, 그리고.
1: 네, 그러니까요.
0: 작가들이
1: 네.
0: 안 계시고.
1: 네. 네. 네, 자꾸 이상을 시키는데. 네. 김경래 부장이 오자마자 지금 뭐 출연료도 안 주면서 이런 걸 왜 시켜요?
0: 유행하면
1: 시키는 거 아니라
0: 오랜만에 들어야지.
1: 하지마. 네네네.
0: 자, 이어서 서강 대교의 절세 미녀 가수 두 분 소개합니다. 오호까락지 강민주 씨.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0: 네. 그리고 신곡 딜팡딜팡 딜빵딜빵이 아니고 딜팡딜빵 서지호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서지호입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저 윤성우 씨 두 분 다 인사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사한 적은 없고요. 네. 고마가면 이렇게 얼굴은 마주친 적이 있어도
2: 맞아.
1: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강민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서지현 선배님은 주위에 또 아는 동료들이랑 또 많이 아는 사이 돼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 우리만 몰랐나요?
1: 우리는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익히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0: 박구 씨가 저 이 두 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1: 아, 왜요?
0: 조금만 마음이 약간 좀 위축이 되잖아. 네. 막 치고 들어와.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머리에서 땀나.
1: 두 분이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못 들었고요.
2: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1: 진짜 너무 잘못
2: 정말 기분 안 좋네. 나 올해 들어본 기분이 최고의 악담 중에.
0: 야 성호야.
1: 누가 더 안 좋은 거야.
0: 오자마자 덕담을 해야지. 분란을 네. 일으켜.
2: 아니 오늘 저 새로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오셨으면은 예. 누나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지.
1: 그럼. 잠깐만.
2: 그럼 악담을 하면
1: 쌍둥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얘기인가요?
2: 아, 난 너무 기분 나빠.
0: 아니, 서로 싫어하거든.
1: 네.
0: 아,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 이거야.
1: 그럼. 그리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면서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길래 네. 아, 난 음악 무슨 어떤 공연한 걸 보는 거라 했더니 게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락게임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0: 야, 전화해.
1: 두 분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무슨 게임을 했어요, 강민주 씨? 벽돌 아, 게임 이런 거였어요.
2: 아니, 언니는, 네, 언니 게임, 언니가 혼자 게임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네. 앞으로 이제, 나이가 또,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방 차원에서.
0: 고수도 파고 있었어? 그 선지훈 씨는 무슨 게임 했는데?
2: 저는 게임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게임은. 그냥 그래서. 내가 몸서 하는 게임.
0: 오.
2: 네, 그런 게임이 재밌어요.
0: 아, 그, 뭔 게임을 아까 들여다봤냐고 그랬잖아요.
2: 아, 제가 하는
0: 무슨
2: 거.
0: 게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2: 뭐, 치매 예방.
0: 자, 그리고 청취 여러분, 지금 저희 넷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뒤쪽에 운동모자 쓴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오늘 김태발 씨 대신에 윤성호 씨가 나와가지고.
1: 네네네.
0: 빠꾸 씨가 저 노래방 기계. 네네네. 저게 좀 조작이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자, 노래방 기계. 전문가
1: 아.
0: 고대석 실장이 말이 나왔습니다. 강민주 아, 네. 씨의 저 네. 매니저시죠?
2: 네네네. 네.
0: 고대석 자 고대석 실장님 네. 그 엘프

0: 그럼 뭐 작가분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매니저한테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어디 있어 그냥. 야 무슨 매니저야 그냥 나와 그냥 나오라고
1: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그래서
0: 너 이러다가 TBS 정상화 돼서 내가 사장 되면 어떡하려 그래?
1: 야 그런 협박까지 했단 말이야?
0: 아니 요거는 지어낸 얘기야.
1: 근데 요번에 이제 연등 행사하는 거 나가고 저 조개사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거 보니까 네네네. 로보스님이 등장했더라고.
2: 네네네. 아, 지스님이라고.
3: 진짜요?
1: 로보스님.
0: 약간 제가
1: 위험하게서 너 제가 위기의식 느끼겠더라고.
0: 그 위기의식이 아니라 약간 제가 좀 미안하겠다고 제가 너무 이 불교 이 스님들의 벽을 너무 허물었구나. 그래서 정말 되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스님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 춤 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불교의 대중화지. 뭐.
3: 연불 혹시 할 줄 아세요?
0: 어 갑자기 왜요?
3: 네, 제가 목탁을 좀 두드릴 줄 알아서.
0: 아 목탁이요?
3: 네네. 언니, 언니.
1: 쑥 들어와 저 사람.
3: 언니, 이렇게 가지가지 하려 그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기인데.
0: 예예. 예, 예.
1: 인간문화재 방문 주셨습니다.
3: 네.
1: 정말 대단하다.
3: 별거 아니네. 네.
1: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하지.
3: 예예. 아니 이제
1: 자 이제 대결 서강대교 아시다시피 오늘. 승자의 노래가 이제 끝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성호 씨.
0: 네네.
1: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이 가수니까 이 노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청취자들의 이제 즉석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저 결정이 되면 저 고대석 실장이 이제 엘프를 반주기를 작동시켜서 반주를 들고 네. 두 분이 라이브를 하는 거야.
0: 아,
1: 이런 거.
0: 네.
1: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할 건데 노래 대결입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달부터 몸풀기 대결을 해. 몸 왜 웃어?
0: 아니.
3: 왜? 애도 안 낳는데.
0: 아니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 주시고 하는데 라디오 DJ하다가 네.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말을 듣고서 너무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이라고.
3: 브릿지 브릿지.
0: 오랜만에 방송에서.
3: 이어가기 위한 네, 네, 연결.
0: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이라고 그래갖고.
1: 하여튼이라고.
0: 저는 무슨 호텔 하여튼. 이름 된 줄 알았어요.
1: 예. 예. 자 이제 몸풀기 코너. 지난번에 우리 연기 대결 했잖아요.
3: 아. 네.
1: 괜찮았어.
3: 진짜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 아, 그래서 오늘도 네, 연기 대결을 해볼 건데.
0: 네.
1: 자, 오늘 이 연기 대결을 할 대사 영화를 윤성호 씨가 골랐다면서?
0: 아, 이거를, 예.
1: 뭐예요?
0: 제목은 근데 우리 피디님이 나의 슬픈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저씨예요. 예.
1: 나의 아저씨야?
0: 예, 나의 아저씨.
1: 작가가 드라마인데.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나의 아저씨라는 아. 드라마인데요.
1: 야, 저 파블로가 독수리 탑법으로 쓰는 거야, 그래도 이거. 어? 옷 하나 따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나의 아저씨.
0: 네,
1: 영화 제목은 아, 나의
0: 예,
1: 아저씨.
0: 예, 나의 아저씨입니다. 네.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왜 이 드라마를 연기?
0: 아니 뭐 부천이 오신 날 특집을 해갖고 네. 그 이렇게 뭐 스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네. 얘기하시길래 자꾸 아재아재 바라재 너무 옛날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3: 옛날 사람이잖아요.
0: 아 그렇고 아 근데 그렇지. 되게 감각은 그래도 있어요.
1: 쟤도 내일 모레 한갑이거든.
0: 근데 트렌드는 그래도 많이 따라가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드라마 중에 이제 스님이 나온 장면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혹시요? 아이유 씨 나왔던
3: 봤어요.
1: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0: 그 이제 여기서 역할은 여기서 이 장면은 남자 둘이 연인이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깨달아갖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들어가서 하는데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1: 저런
0: 좀 돌아와라 깨고 나와라
1: 파괴하고 나와라
0: 왜 풀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1: 그런 영화도 있어요?
0: 드라마,
1: 스님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만 나오라고 네, 절에서 나오라고
0: 그게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뭐 아이유 씨가 주인공인데 여기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드라마의 한 어떤 부분에
1: 그러면은 그 일부분을 그러면은 저 윤성호 씨가 준비를 해왔나 본데 자 오디오로 그 장면을 한번 그 저 배우는 누군데요?
0: 배우는 오나라 씨.
1: 여성은
0: 남자분은 박해준 씨.
1: 박해준 씨가 아니죠. 머리 깎고 나오는 거야.
0: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3: 이거. 박해준 씨가 스님으로.
1: 두 분의 대사다 이거지.
0: 네.
1: 자 오나라 대 박해준의 연기 대결. 자 그럼 오디오를 한번 들려봐 주세요. 시작.

0: 혼자 놀고 죽기 싫어.
1: 나 혼자 놀기 싫어.
2: 가자. 가자.
1: 아, 진짜?
0: 여자애기도 사랑하고, 꼰대기도 사랑하면서.
3: 여배우의
4: 오나라 씨 연기
3: 남자는 이제 살짝 몇 마디 해주는 거고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대사
5: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목도 안 좋은데 샤우팅을 해야 되네.
4: 박혜진 씨는 대사가 여기서 딱 한 마디네. 밥 먹자.
3: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연기력을 가자. 보는 거죠.
5: 네. 네.
4: 자 이제 다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여기 영화 속의 정의의 처절한 외로움과 또 그런 그녀를 차마 안아줄 수 없어서 묵묵히 받아내야만 하는 박해준 배역 상원의 슬픔이 교차하면서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던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3: 드라마입니다.
4: TV에서
3: 예, TV에서 드라마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4: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마침도 여기다 다 대사는 인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몸풀기 대결 지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민주 씨하고 짝을 저가 이루고 윤성호 씨는 서지호 씨하고 좀 짝을 이뤄서 해보는 네네. 걸로 하자고요.
3: 알겠습니다.
4: 윤성호 씨 어때? 바꿔드릴까? 강민주 씨하고 할래요? 서지호 씨하고 할래요?
5: 아니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4: 네. 아니 얘가 하나니까.
3: 저는 뭐 네. 상관없어요.
4: 아니 지금까지는 저하고 강민주 씨가 짝을 이루고 네네네. 김태발 서지호가 했는데 네네네네. 그냥 할까요? 그렇게?
3: 뭐 상관없습니다.
4: 네, 좋습니다.
3: 자 예. 그러면 뭐. 어, 자, 아니, 그러면, 죄송한데, 아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4: 성호야, 됐다. 예. 됐다.
5: 너, 자, 우리는 박해준 씨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 이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제대로 나갈라 모르겠네.
4: 자, 강민주 씨가 이제 오나라 씨가 되고 제가 박해준 씨가 되는 거예요. 자,
5: 지난번보다
4: 더. 뭐, 여기 배경 음악 같은 게 있냐? 아, 음악 주세요. 자, 강민주 씨 준비해주고 시작.

0: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 죽기 싫단 말이야.
1: 밥 먹자.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너?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 같은 치랄 맞은 여편네랑 살아봐야 득도 하지. 응?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내려오라고!
2: 야, 연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3: 아, 연기 겸업해야 될 것 같아.
2: 아, 연기를 좀 하시네. 아니, 중간에 이게 뭐. 대사를 처음 봐서 그렇지만 이걸 다 외우고 하면 또 다른 느낌 나는데 연기를 좀 하시네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서 아이유 씨랑 아, 그 오나라 씨랑 좀 다른 걸 느낀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강민주 선배님께서 좀 연배가 있다는 걸 느낀 게 보통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네.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3: 경기도 연천 사투리요.
2: 안 아플 것 같아. 이래. 안 아플 것 같아.
3: 아 예리했어.
2: 어, 그 부분에서 아 여기서 연륜이 나오는 거야.
3: 역시 개그맨이라 딱 잡아내는 거야.
2: 네, 연륜이 딱 나오는 거야.
4: 언니가 이렇게 아픈 사람 같아. 어, 몸이 다 아파.
3: 자, 강민지 씨의 열연 잘 들어봤습니다.
4: 아, 또 웃기네.
3: 이제 몸풀기 대결에 이것도 승자 있고 패자 있는 거예요. 자, 서지호 씨.
4: 아, 웃음 터졌어.
3: 준비됐죠? 이따가 끝나고 뭐 땀 핑계 대고 그러지 마.
4: 알았어요.
3: 알았죠? 자, 아, 배경음악 주세요.

0: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1: 밥 먹자. 돼지국밥 먹을래? 아니면 소고기밥 먹을래? 빨리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사랑 안 해? 너 여기서 듣도 못해. 나같은 치아 안 맞은 옆에 내랑 살아봐야 듣도를 하지.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듣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내려와.
2: 돼지국밥 뭐야?
3: 진짜인 줄 알았잖아.
2: 아유, 잘한다.
3: 야, 너 내려가야지 안 되겠다, 너.
1: 근데 중요한 게, 저도 뭐, 이런 애드립을 했는데, 돼지국밥, 이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2: 돼지국밥 너무 좋아하지.
1: 그러니까, 와, 이게, 제가.
2: 소머리국밥 했으면 내가 안 흔들렸다고. 돼지국밥.
1: 좋아하는 걸 딱 찔렀구나.
2: 진짜.
3: 두 분의 연기 정말 일취월장. 지난달에 해보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네네네. 더 재밌네.
1: 연기를 잘하시네.
3: 다음 달에 또 기대를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몸풀기 대결입니다만. 승자와 패자는 있는 법. 네, 파블로 PD가 프롬프트에 올려놨어. 오늘은 서지호의 승리래.
2: 진짜?
3: 칼을 갈았다.
2: 인정.
3: 자, 여기까지.
2: 고마워. 고맙단 말이야.
3: 지난번에는 강민지 씨가 몸풀기 대결에서 이겼잖아. 이게 차례대로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딴 거.
2: 아무 의미 없어. 너무해. 내가 이기면 맨날 차례대로 한대.
1: 그러면은.
3: 그러냐?
1: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는 걸로 하시죠.
3: 알았어.
1: 돼지국밥 한 그릇 사드리게. 네.
3: 아니, 두 분 정말 저 배우로도 나가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서강 대결, 노래 대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 서지호 씨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청취자들께서 신청곡을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신청이 들어왔는데,
2: 저는 정말 다양하게 주시네요. 네.
3: 어떻게 가능할까요?
2: 가능해.
3: 그래가지고 득도하게 득음하겠어. 네. 자, 우리 저 고대석 실장님, 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 모니터에 지금 화면에
1: 노래
3: 나옵니다. 노래. 자, 서지호 씨가 즉석에서 합니다. 신촌 블루스의
2: 랄라.
1: 골목길. 예. 골목길 하면 저는 양동근 씨 노래 생각나는데.
3: 그렇지. 커버링 했으니.
1: 딴따라단 따라단 딴따라란.
3: 계속 해야 돼. 아니, 저 고대석 실장이 반주를 못 맞춰.
1: 딴따라따. 원래 이재민 씨 노래 아니야? 딴따라 골목길. 골목길 맞지 않아요? 원래
2: 골목길 접어들 때.
1: 아, 그 골목길이구나.
3: 저는 계속 해야 돼. 고대석 실장이 반주를 못 잡고 있어.
1: 반주를 뭐, 오늘 혹시 반주하고 오신 거세요? 점심 드시면서 반주하셨나? 왜 반주를 못 찾죠? 예?
3: 빠꾸가 대신 노래해야 되겠다.
1: 그러니까요. 딴따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강민주 선배님이, 솔직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대사를 두 번 정도 씹었어요.
3: 경기도 연천사투리 때문에.
1: 그리고 약간 대사에 흔들렸죠. 두 번 정도.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엔 강민주 선배님이 오늘
3: 자,
1: 이겼습니다.
3: 그러면 대결에서. 준비된 겁니까? 네. 자,
2: 제가 이기는 게 불편해요.
1: 응? 예?
2: 제가 이긴 게 불편해요.
3: 반죽이 준비된
1: 사람 또 이렇게 위로해줘야죠.
3: 시작하겠습니다. 서지호가 부릅니다. 골목길 박수.

0: 선녀씨
1: 뭐 도움을 하여 막 날아다니면서
2: 그러니까요.
1: 정말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윤호 씨, 서지효 씨 라이브 여기서 처음 들어봤죠?
2: 아, 처음 들어봤어요.
1: 어때요? 윤호 씨도 가수잖아. 에?
2: 아, 라이브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확실히 이제 잘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걸 들으니까 저도 한 곡을 줄래 약간
1: 저도 노래 있잖아. 윤호도 노래 있잖아.
2: 제 노래도 있지만
1: 뭐 있지?
2: 뭐 오메가 3
1: 찬불가인가? 찬불가?
3: 오메가 3. 아니야.
2: EDM은
1: 아 오메가 3.
2: 아니 트로트는 오메가 3랑 뭐 진짜라 진짜 있는.
1: 진짜라 진짜.
2: 뭐 EDM 이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뭐.
1: 옛날에 여기 12시 2시 주말에 할 때 그 노래 많이 틀었잖아.
2: 에이, 진짜라 아. 진짜.
1: 그렇지.
2: 진짜.
1: 근데 그 노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채널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많았어.
2: 응?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랬나요? 그랬다면 뭐 되게 실망이네요.
1: 박구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 예지 아빠님께서 이렇게 블루스한 노래와 지호 누나의 음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정말 감탄입니다. 극락정토 TBS를 찾으신 유진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관세음보살.
1: 근데 실제로 유진스님은 아니잖아.
2: 유진스님 동생이죠.
1: 빡구잖아, 윤성호 씨. 유진스님 올라온 대신... 분은 유진스님인 줄 알았더니 윤성호 씨가
2: 그렇죠. 나왔어. 유진스님은 제 쌍둥이 형이고.
1: 그러니까. 유진스님은 잘 계세요?
2: 네, 잘 계십니다. 예.
1: 그 산에 계십니까, 요새?
2: 아니요, 아니요.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1: 아파트.
2: 예, 예. 뭐, 스님들이라고 다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 스님들도 오피스텔에 있고 그러세요.
1: 첫 번째 서지효 씨의 골목길 신청곡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강민주 씨. 그죠?
3: 네.
1: 아, 물 한 컵 마시고 계십니다. 어떤 곡이 됐냐면은, 여러 신청곡 중에 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들어왔대는데 네? 아, 불효자는 웁니다
3: 이번
1: 어때?
3: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나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3: 네 해볼게요.
1: 그러면 자 고실장님 불효자는 웁니다 네. 좀 찾아주시고요.
2: 네. 네.
1: 자 찾고 있습니다. 자 그치. 그러면
2: 예, 예.
1: 강민주 씨의 신청곡으로 라이브 듣겠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자, 박수.

0: 즉석에서 해주셨어요.
1: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강민주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어머니를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2: 네.
1: 옛날에 그 KBS 아침 뭐죠?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그때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그죠? 눈물이 촉촉하시네요.
2: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1: 어머니가 그게,
2: 그 늑막염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1: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2: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고야. 때였으니까. 아이고.
1: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핑글핑글 오고 있어요. 네. 아까 내가 노래할 때 울을 것 같더니 노래할 때는 안 우는데 노래 끝나고 나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3: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1: 근데 이거 이제 저 강민주 씨의 그 이 노래에서 실력이 저는 그 여성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음이 이렇게 쫙 내려갈 때, 예? 네. 그죠? 남자도 못하는 그런 저음을 쫙 내려갈 때 보면 정말
2: 근데
1: 대단한.
2: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음이 내려가더라고요.
1: 아, 젊을 때 안 내려갔는데?
2: 젊을 때보다도 예. 확실히 목소리가 약간의 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보다도. 확실히
1: 지금 지하 몇 층까지 간 거예요?
2: 지하 한 7, 8층까지 나온 것 같아요.
1: 그럼 앞으로 몇 층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2: 한 12층?
1: 12층까지.
4: 저음이 더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목소리 허스키하게 하는 방법. 네. 하루에 담배 한 두 갑 피면 담배 한 두 갑 태시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1: 윤석열 씨.
4: 예, 예.
1: 누나 저 라이브 어땠어?
4: 아, 너무 좋았죠. 약간 저는. 예. 약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직 뭐 이렇게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제 여든이신데 이렇게 생각나면서
2: 아 너무 행복한 거지.
4: 그래, 네. 예, 예.
2: 우리 엄마는 48살에 하셨어요. 48살.
1: 네. 늑막염 참 별거 아닌데 사실 요새는 네. 알겠습니다. 자, 불효자는 웁니다까지 네네네. 노래 대결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노래 대결을 이제 갈 건데 가기 전에

0: 오늘의 또 이제 초대 손님 김태발 씨 대신에 또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잖아. 출연료도 없대는데 의리 하나로 뭉쳐진.
1: 출연료 없는 건 여기 와서 아는 것 같아.
0: 아니야. 왔다가 뭐라고 한대 막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2: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아직까지 없는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없다는지 몰랐었어요.
0: 지금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2: 내가 웃는 게 아니야.
0: 그래서, 네. 저, 빠꾸 씨의 노래를 한번, 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라. 이거 반주 있냐?
2: 죄송한데 라이브 하면 따로 따로 노래만 저도 좀 감성적인 노래를 좀 해보시면 안 돼요?
0: 그러면 네. AR로 그냥 듣겠다.
2: 예예. 라이브로 하면은 제가
0: 김빡순의 노래. 예. 옛날에 김인석 씨와 같이
2: 김빡입니다. 김빡.
0: 김빡.
2: 네네네. 아, 박희순 씨랑 했었는데 원래 박희순 씨는
0: 박희순은 빠졌어?
2: 아니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로.
0: 음악
2: 음악적인 견해가 있어서 조금.
0: 이거 뭐 비틀즈냐?
2: 예, 그런 느낌. 폴 메카니 그런 느낌으로.
0: 아 그래요? 그럼 김빡이 부릅니다.
2: 네네.
0: 누구라고 김빡이?
2: 근데 진짜라 진짜보다 오메가 3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0: 그래 오메가 3 들려줘.
2: 오메가 3가 더 좋아요. 예.
0: 출연료도 안 주면서.
2: 아니면 제가 노래를 한 거 하든지 뭐.
0: 무슨 노래?
2: 세월이 가면
0: 됐고. 오로라 씨.
2: 터질 듯
0: 오로라 씨. 여보세요. 오로라 씨?
1: 오메가 3.
2: 오메가 3. 오로라 씨는 누구야?
1: 오메가 3.
2: 와, 이럴 거면은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해요. 라디오 이거 송출하지 말고요.
0: 자, 그러면.
2: 이럴 거면 그냥.
0: 오메가, 아이, 저, 오랜만에 들어서 몰랐잖아. 네. 자, 그럼 오메가 3 영양제를 한 잔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빡구 동구?
2: 아니야, 김빡인데, 이거 옛날 김빡으로 치면 나와요, 김빡이요.
0: 김빡으로 치래.
2: 예, 김빡으로 치면 나옵니다.
0: 안 나온다는
2: 김빡순으로 쳐보세요. 김빡순 치면 나올 수 있어요.
0: 오메가3?
2: 네네,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를 어쨌든 다 필요하잖아요, 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요 노래가 김인석 씨가 미스터 트롯 나간 적 있거든요. 오라트 받았어요, 이 노래로.
0: 그래요? 오메가3로?
2: 예. 네. 이 오메가3의 노래 부르고,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네.
1: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였나?
2: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했고, 그렇죠. 죄송한데,
0: 남의 노래가 있다는 거 무지 못 찾고 있어.
2: 못 찾았어요?
0: 못 찾았어.
2: 그러면 됐어요.
0: 그러면
2: 됐어요.
0: 아까 그걸로 틀어.
1: 나오네요.
0: 나오는 거야, 이거? 이 노래 뭐야?
2: 이거는 예전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다시 불러.
0: 오메가3 아이템?
2: 나, 예전 거
0: 듣고. 이거 듣죠. 네. 오메가3 나갑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박구씨의 오메가3. 당신은 나의 오메가3야.
1: 노래 잘하네.
2: 나 만화 영화 주제가인 줄 알았어.
0: 아, 그래요?
2: 오메가3나 로봇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3: 아, 네? 알겠습니다.
2: 왜, 왜 비웃듯이 쳐다보냐.
3: 아니야.
2: 아, 노래 잘하는데. 아,
3: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인석 씨랑 같이 따로 이거를 편곡해서 불렀거든요. 중간에 이제 랩도 있어요. 중간에 항암 효과 오메가3, 당뇨에 방 오메가3. 그치, 전립선에 오메가3. 근데 여기
2: 전립선에도 오메가3.
3: 아, TBS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2: 오메가3까지 밖에 없는 거야? 버전이?
3: 예. 네.
2: 뭐. 4, 5 그런 거 없냐?
1: 아우, 되게,
3: 예, 재밌네요. 예. 아, 재밌는 방송 TBS.
2: 자. 어떻게 노래 평을 한 번씩 선배들이 한 번.
1: 아니 원래 개그맨들이 여러 다방면에서 참 재주가 많거든요. 근데 네네. 역시 윤성호 씨도 여러 방면으로 괜찮대.
2: 그러니까 인사치레를 네, 하는 거죠 그냥.
1: 아니 노래 잘해요.
2: 아, 잘하는 네, 거. 손지호 씨의 냉철한 평가를.
4: 개그맨들 중에서도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견제가 되는데.
2: 예. 전혀 견제가 안 돼요.
4: 저는 예, 그렇죠. 아주 편안하고 말 꼭 깨끗하게 부르셨네요.
3: 저는 요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그랬고 지금도 뭐 제가 가수분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죠.
2: 알았습니다.
4: 목소리를 들으면 자, 노래가 어쩔 것
2: 오메가3 같다. 네, 네. 네, 자,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대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두 가수분한테 여러 신청곡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네. 라운드는 강민주 씨부터 노래를 듣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사랑밖엔 난 몰라. 아빠들로
1: 저기가
2: 여러 가지 노래 중에 강민주 씨한테 맞을 만한 노래로 사랑밖엔 난 몰라를 네. 올려놨습니다.
1: 아,
2: 어떻게?
1: 이 노래를 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또 불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2: 누구죠? 엄국이?
1: 아, 심수봉.
2: 아, 심수봉 씨. 네. 자, 고재석 실장님 준비됐습니까?
5: 네. 순간.
2: 저기 저 고재석 실장님도 저 불교인가 봐. 오른손에 묵주 차고 오셨는데.
3: 네? 묵주는 천주교 아니에요?
2: 저 뭐라 그러죠?
3: 염주가
2: 염주,
3: 불교죠.
2: 염주. 네. 오.
3: 불교세요?
6: 아니요.
3: 그럼.
6: 구에
3: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2: 묵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묵주야. 강민주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박수.

0: 즉석 신청곡으로 사랑밖엔 나 몰라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민주는 아주 순수한 아이구나. 민주한테 오빠가 스포츠카

0: 사랑 맡겠 난 몰라.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선생님한테 제가 이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제 지인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3번 테이블 애드립 너무 좋다고.
0: 뭘로 왔는데? 카톡으로 왔어?
1: 예, 세부에서 영어 어학원 하고 있는 우리. 네. 백승현 씨가 네. 지금 세부 엘사 어학원이라고
0: 세부 승마 이렇게 해서 오메가 3 좋다 자꾸 진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승현아 DJ는 나야.
1: 승현아 형이 좀 진행 좀 할게. 왜 그러냐 승현아.
0: 애드립 좋았대 3번 테이블.
1: 그리고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제 TBS 홈페이지에 보내 문자를.
0: 자. 어떠셨어요, 황민주 씨? 네. 노래하면서.
2: 네. 아,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 아,
0: 네. 마침 뭐, 잘 됐네요, 오늘.
2: 네, 근데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서 이 노래를 당신이 너무 좋아. 막 했으면 좋겠는데. 네.
3: 그만해요, 이제.
2: 없어서.
0: 그만하세요.
1: 없어요.
2: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아까
2: 예.
0: 아니 여보세요.
1: 예.
0: 근데 아까 뭐 스포츠카 사줄게 근데 뭐 얼마짜리 얘기한 스포츠카. 거야?
1: 일단은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면요.
0: 됐고.
1: 그쪽으로 이제 할부가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계약만 해드릴게요. 계약만 해드리고 이 리스트에서 매달 그 빠져나갈 거예요.
0: 자 이제.
2: 아이고.
0: 신청곡 다음은 이제 서지호 씨한테 신청곡 여러 곡이 들어왔는데 진성의 보릿고개로 해달라는데 파블로가?
2: 에? 저는 왜 그 극과 극을 주시는?
0: 아는 몰라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네. 어때 되나요?
2: 네.
0: 자 그러면 그러네. 실장님 보릿고개?
2: 네. 아, 태바리보다 훨씬 아니, 우리 그 부실장님이 훨씬 잘하네.
0: 그렇지. 태바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힘드는데 네. 우리 고대석 실장님은 딱딱하는구만 그냥.
2: 그러니까. 네.
0: 윤성호 씨 보릿고개 노래 알지?
1: 저는 그 시대가 아니래서 보릿고개
0: 아니, 시대가 노래를 아 노래는 모르고
1: 저는 안동역밖에 몰라요.
0: 안동역에서.
1: 근데 우리 서지호 씨는 왜 자꾸 남자 노래만 하죠? 아까 골목길도 그렇고.
0: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PD가 정해준 거야. 청취자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오잖아. 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달라.
2: 저도 여자 노래 하고 싶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0: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 진성의 보릿고개 서지호 씨가 부르겠습니다. 박수!

0: 세상에 보리포기하고 싶어요.
1: 나도 한마디 해줘요. 갖춘대.
2: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0: 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보고 있어서요, 제가. 제 주식에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0: 여자 진성이네 뭐 그냥 아 아주.
1: 저는 중간에 뭐가 없어요.
2: 아 죄송한데
3: 뭐 주식 뭐 했다고
2: 아니 앞에 화면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3: 뭐 무슨 뉴스 봤는데요?
2: 아니 이게 경제에 관한 게 좀 나왔어요.
3: 스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
2: 주식에 좀 들어가 있어서
3: 집중 좀 해주시고 오늘 아니 서지호 씨한테 뭐 좀 사준다 그래.
2: 죄송한데 뭐 사줄 수 없는 게 오늘 주식이 많이 빠져갖고 많이 힘들어 제가 지금. 지금 억지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보릿고개네요, 그럼.
2: 네, 보릿고개입니다.
1: 네, 네.
2: 억지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 지금 네. 사실, 지금 5월이잖아요.
2: 네네네.
3: 지금이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 이때야.
1: 그렇죠, 그렇죠.
3: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모내기 철을 앞, 지금 이제 모내기 막 시작하거든요.
1: 네, 맞아요.
3: 요맘때 이제 청보리밭에 가면은 보리가 좀 무럭무럭 자라요. 그게 이제 그걸 먹으면서 보릿고개를 이제 탈출하는 거야, 이제. 아~ 그 직전까지는 그냥, 이제 물 한 대 좀 떠먹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
2: 네.
3: 우리 살 때 제일 힘들었어. 뭐냐. 5283님이 서지호, 야, 역시 짱이다. 노래 잘한다. 한 표 던지겠다. 이렇게.
1: 아이고,
3: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3: 아이고.
1: 고맙습니다.
3: 자, 오늘 윤성호 씨.
2: 예.
3: 어땠습니까? 이런 오늘요? 그 대결 코너 옛날 DJ로서
2: 아
1: 정신 좀 차려봐요.
3: 저 그만 좀 봐. 저 뉴스
1: 찍고 해야지.
3: 저 코스피 1.2% 하락 뭐 이런 거 보고 앉아 있지 지금.
2: 하락 출발이에요. 1.2% 하락 출발.
3: 7,140까지. 아
2: 예 네, 출발을 1.2% 하락했지.
3: 좋아졌다는 거야?
2: 아니 더 떨어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3: 됐어 그만 보시고.
1: 써 있어요.
2: 죄송한데 뭐 이런 사람한테 뭘 오늘 어떠냐고 물어봐요 네, 저한테.
3: 자
2: 오늘 뭐 안 좋죠 그냥.
3: 아 그건 그렇고 이런 형식의
2: 아, 오늘요? 예,
3: 예. 예능을 이렇게 좀 같이 예. 해주셨는데
2: 중요한 게 두 분이 대결을 떠나서 두 분이 모두 너무 잘해주셔서
3: 예.
2: 노래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연기 몸풀기 연기도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또 아 저는 뭐 뿌듯했습니다.
3: 그래요. 예. 오늘 또 저 유진 스님의 제자 동생이죠.
2: 예, 예.
3: 빠꾸 씨가 나와가지고
2: 예. 예.
3: 석가탄신이라를 또 기념하는
2: 네네네.
3: 영화 또 대본도 네. 만들어주고 아주 좋았습니다.
2: 야, 요거 0337님이 남긴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가기
3: 0337님이 근데 누가 진행자?
2: 아, 누가 하면 어때요? 주식이
3: 네가
2: 지금
3: 네가.
2: 오늘 폭락한 마당에 지금
3: 알았어 내가 읽어줄게.
1: 뭐 본인 자랑이 올라왔는데
3: 0337님이 진짜 역대급 출연진이에요. 출연료 없이도 이렇게 멋진 분들 모시는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입니다. 유진스님도

0: 유리왕스님이고요. 서강대결 라인 센 언니들도 멋짐입니다. 이렇게 하셨네.
1: 네네네네.
0: 자, 이제 오늘 자, 두 분의 서강대결 또 승자를 발표를 해드려야 돼. 네.
1: 아, 제가 한번,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자, 오늘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승자는
0: 누구예요?
1: 서지호!
0: 좋습니다. 서지호 씨. 저 승리의 말씀 한 말씀.
2: 예, 질팡 질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강민지 씨도 네. 지난주에 이겼었어요. 지난주에.
2: 네, 네. 네.
0: 이번 달에는 서지호 씨 이기고 네. 사이가 좋습니다. 서지호 씨의 신곡이야. 딜팡 딜팡
1: 딜팡 딜팡.
0: 이게 뭔 뜻인지 알아?
1: 뭔 뜻이에요?
0: 인생은 거래다. 그러니까 딜. 아. 영어야. 네. D-A-L.
1: 팡은 뭐예요?
0: 팡팡 터진다.
1: 아.
0: 연애도 거래를 잘해서 팡팡 터져라.
1: 아우, 너무 좋네요.
0: 딜팡, 딜팡.
1: 딜팡, 딜팡. 딜팡.
2: 축하, 풍남. 축하해요.
1: 와. 이제 한방 매겼네.
0: 서지호도 뭐 있나 본데.
1: 아, 있어요?
0: 뭐 있어요?
1: 아.
0: 자, 오늘은 끝곡으로.
2: 꼬리 꼬개야.
0: 다시 힘들어요? 조용히 해. 서지호의 딜팡, 딜팡.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누가 최고다?
2: 우리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0: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합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동부 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성동교 아래 4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게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7도, 습도는 39%입니다. TBS 정보센터

저는 요즘 골목이랑 눈이 자주 마주칩니다. 정확히는 골목이 자꾸 말을 거는데요. 야, 나 여기 있었는데 왜 안 보고 있어? 저 가게 간판도 봐봐. 벽돌색도 오늘 햇빛 받으니까 꽤 괜찮지? 처음에는 혼자 왜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수다쟁이였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도 참 좋죠. 하지만 익숙한 곳을 새롭게 만나는 재미는 또 다른 맛으로 쏠쏠합니다. 같은 길인데도 아는 게 하나 많아질 때마다 멋지고 값진 풍경도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여행은 꼭 멀리 가야 시작되는 게 아닌가 봐요. 오늘 하루도 조금만 천천히 둘러보세요. 도시는 원래 멋졌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뿐이죠. 서울이라는 도시와 친해지는 시간.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네, 8월 6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현재 4시 5분 2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로 문을 활짝 한번 열어봤습니다. 10개월의 여정을 마치고요. 오늘 이걸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벌써라고 해야 될지 어떤 좀 부사를 써야 적절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자락입니다. 아쉬워 아쉬워. 오늘 다 듣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어왔다고 씁쓸합니다 하면서 우리 광채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무더위 잘 이겨내라는 김처봉마님도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 꽃마리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 체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는 말처럼 그몇 달의 시간들 동안 저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좀 알게 됐고 친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서울 뭐 좋아 뭐 제1의 도시고 수도가 있고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서울에 이런 행사가 있었어? 이런 축제가 있었어? 이런 관광지가 있었어? 하는 것들을 알고 나니까 약간 동네 동네마다 되게 애정이 생기고 사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조금 더 일상의 그 소소한 매력들, 소소한 행복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셨을지, 저희와 함께했던 10개월이, 좀,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마소로, 서울 마이 소울로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인 만큼, 우리들 얘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수많은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서울을 세계, 그리고 또 서울 안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멋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또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였길 바라봅니다. 또 고군분투하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빛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0개월이 막 주마등처럼 쿡쿡쿡 막 지나가는데요. 오늘 심진용님께서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어울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마지막이어서 조금 힘좀 줘봤어요. 네. 제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을지

0: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엔 또 사랑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뜨겁게 네 불타오르게 한번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훈님도 오늘 함께해주시고 또 넥스트스타님께서도 안 돼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옥수수 패밀리님도 와주셨네요. 네, 그리고 헤이지1788님도 지친 목요일에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남겨주셨는데, 오늘 최대한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서울에 와서, 서울에 살면서 아니면 서울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전해주시고요. 우리 동네 이런 게 진짜 찐으로 좋거든요. 너는 몰랐지? 나는 알았다. 여러분들 그 동네만의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들 홍보해 주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서울에 가보니까 요런 데가 굉장히 놀기 좋더라 하는 관광지, 아니면 짠내 나는 그런 서울 적응기, 요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또 많이 많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저희가 방송 횟수를 한번 세봤더니, 38번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38번의 방송 동안, 특히 이분이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았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회차, 나만의 베스트 회차는 언제였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박상준 여행 작가님이랑 서울 그 동네 여행하는 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막 부암동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지금 추억처럼 확 지나가는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 또 가수 주문근? 제주소년과 조문근이 합쳐졌어요. 조문근과 제주소년 나와가지고, 버스킹 명소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대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 또 파페라 테너 임영준님 나와가지고, 오! 하면서 노래도 막 불러줬었잖아요. 거기에 뭐 피아니스트 김용진님 진짜 많이들 찾아주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방송은 언제였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보내실 곳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너튜브나 앱으로는 무료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공짜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앱 다운 받으셔가지고 앱으로 소통하셔도 되고, 너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세훈님이나 뭐 푸다당님, 그리고 KT92286267번, 이거 전화번호 아니에요? 010-9228이고 6267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 남기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현주님처럼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한번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 사이에, 50명 늘었어요. 자, 오늘 문자 주시면 오늘도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원래 마지막 날, 사장님이 미쳤어요. 창고 대방출! 이러면서 진짜 선물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 진짜 많이 쏠 거고요. 오늘 문자 주시면 문자도 많이 읽힌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참여한 사람은 없음. 뭐라는 거죠? 아무튼 두 번, 세번 문자 보내고 싶은 방송이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선물은 제가 소개 안할 거예요. 오늘 선물은 진짜, 저는요, MBTI가 I라서 나가서 방송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막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이런 기회 아니면 방송을 언제 해보겠냐? 저희 팀 막내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항상 이름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의 얼굴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자, 이렇게 말하면 막, 우와! 그 사이에 9명이 늘었어요. 한명 빠졌다. 자, 우리 팀 막내 소개합니다. 우리 막내가 선물 오늘 소개할 거니까 여러분 얼른 너튜브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오늘 어떤 선물 함께 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몰래 온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홍보팀 신민서 주임입니다. 이렇게 샤라라까지.
0: 네, 끝인가요?
1: 네.
0: 저는 사실 이 친구랑 지난주에 그 한국민속촌에서 하는 공포체험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공포체험은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귀신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실례지만 좀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는 이런 발상을 한다니 저는 거기서 막 쌍욕

0: 하고 막 여기서 우리의 인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어, 급적급적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물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 가끔씩 손편지도 써가지고 같이 이제 선물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만큼 이 친구가 직접 서울 굿즈를 소개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모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 와, 42만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신민수 효과. 어떨까 해서 모셨는데,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스튜디오 안의 모습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화면에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가 있죠.
1: 제가 부끄럽긴 했지만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0: 네.
1: IPTV는 244번, 214번, 245번. 집마다 좀 번호가 다르니까요. 200번대 쭉 돌리시다 보면 나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0: 잘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화면으로만 항상 만나보다가 뭐 상사가 출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방 사수를 매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어때요? 조명도 굉장히 밝고 많죠?
1: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 제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극내향인이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좀 신기하고 얼떨떨합니다. 네, 이렇게 앉아있으려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원래 내향인이라고 하면서 할 거는 또 다 하더라고요, 내향인 분들도. 네, 어떤 거 보여주시려고요? 성대모사 하나요?
1: 여기일까요?
0: 아, 네. 엄마, 거기 바라봐주시면 돼요. 네.
1: 엄마, 나 TV 나왔어.
0: 밖에 피디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막 흔드셨어요.
1: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섬화소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7200번님께서는 저요 방금 TV 틀었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시다니요. 오늘 개편하는 막방인가요? 서운합니다. 명동 번개가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네, 10개월의 여정을 이제 오늘부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신민수님께서는 섬화소의 어떤 회차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 아무래도 역시 첫 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0: 네.
1: 여기 뒤에 이 배경지 있는 거라든지, 네, 저희 막 그 중간 삽입곡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나올 때만 해도 사실 이게 방송이 된다고 약간 이렇게 어리벙벙 했었는데, 네, 진짜로 방송이 딱 완성이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오.
1: 그래가지고 4시가 되기를 이제 두근두근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요.
0: 네.
1: 또 잊을 수 없는 회차가 있는데요.
0: 어떤 거예요?
1: LAFC 캠페인 소개해 주셨던 저희 박진효 팀장님께서,
0: 네,
1: 네, 그날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안 오셨다. 이제 출연하지 않으셨다,
0: 네,
1: 해가지고 정말 청천벽력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막 전화 돌리면서 이곳저곳 막 수소문하고 이랬던, 네, 기억이 나고, 결국 이제 얼마 뒤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이제 화면에 팀장님이 딱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0: 혹시 지금 본방사수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게스트가 30분을 늦게 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오셨던 그 회차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역대 조회수 2등 했습니다. 그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회수는 굉장히 높았다. 덕분에 저희는 조회수 장사를 잘했습니다. 네. 지금 세호님께서, 어머, 신민수님 목소리가 되게 속삭여서 ASMR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헤이지님께서는 내향인 호소인 아니신가요? 귀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정봉기님께서는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거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성대모사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1: 오.
0: 네, 방송사고 아니고요. 네. 그냥 지금 신민수님 머리에서 사고가 지금 멈춘 듯한, 네, 느낌이 드네요. 자, 이게 딱 보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가 사회 초년생이구나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입사한 아직은 좀 따끈따끈한 신입인데 홍보팀으로 첫 배정을 받았잖아요. 홍보팀에서 일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부서 같아요?
1: 홍보팀이 정말 하루하루가 새로운 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도자료 쓰고 이럴 때는 내가 기자였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프레스투어 할 땐 또 이벤트 플래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서울 마이 소울 진행하는 동안에는 산타클로스였던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뭔가 매번 다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심심할 틈이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청취자들이 선물 받고 나서 너무 잘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나 사진을 보내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딱 보면 어떤 기분이었어요?
1: 따뜻하죠. 역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다 따뜻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우리 8363번님께서 아니 그럼 주임님이라고 들었는데 막방이면 팀장님을 위해서 케이크 가져오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가요?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은 사회생활하는 게 많이 네, 어려운 단계니까 이해합니다. 네, 그럼 나오신 김에 서울에 이제 관광을 책임지는 회사의 막내가 됐잖아요. 서울 여행은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하고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서울의 공연 문화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홍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서울 라이브 공연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소규모로 매일 공연을 올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또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어머니 모시고 저희 회사 그 종로 근처에 있는 재즈바 다녀왔는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즈라고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편안하고 되게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과 혹은 또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시면 특별한 추억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0: 우는 거 아니죠?
1: 울고 싶어요.
0: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 길었고 오늘 사실은 출연해준 목적이 사실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 너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목적 달성하고 가셔야죠.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선물 드리겠다. 특별히 골라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선물 드릴지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1: 요거는 제가 정말 아껴뒀던 선물인데요. 저희 서울굿즈 중에서도 아트 콜라보 반팔 티셔츠입니다. 서울 테마로 한 작품들이 콜라보한 티셔츠고요. 문자 보내주신 네 분께 한 장씩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면 될까요?
0: 네. 우와 예쁘죠?
1: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0: 네, 아트 콜라보 반팔 티셔츠인데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여갖고 여자분들이 입었을 때는 약간 박시한 느낌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여리여리한 핏을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박시한 반팔 티셔츠가 될 것 같고 남성분들도 입을 수 있는 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그림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여주세요.
1: 요거는 사실 비밀이지만 요런 다양한 네 개 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0: 저 우리 라디오여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1: 예, 저희 이거는 직접 받아보시면 늘어보시는 걸로 하셔도 될까요?
0: 네. 네. 하나는 광화문 같기도 하고 하나는 세종대왕. 그리고 이건 뭐죠? 해치 그림인가요? 경복궁 모습에?
1: 네, 경복궁 앞에 이제 해치 그려져 있는 귀여운 아주 컬러풀한 티셔츠입니다.
0: 네, 흰색 티셔츠에 앞에 예쁜 그림이 그려진 반팔 티셔츠라서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잘 코디할 수 있는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가 각각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랜덤으로 받으실 거고 지나가다가 저거 나랑 같은 계열의 티인 것 같은데 하면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 서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1: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0: 네, 말해보세요. 네.
1: 보내주세요.
0: 아, 근데 어렵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조금 아쉽고 잠시 후에 저희가 깜짝 퀴즈도 여러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퀴즈까지는 같이 풀고 가는 건 어떠세요?
1: 네.
0: 그러면 이쪽에서 병풍처럼 계속 제 옆에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방 서운합니다. 7200번님 남겨주고 계시고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디렉팅인가요? 하면서 푸다당님 남겨주셨는데 협의는 조금 했지만 협의와는 살짝 틀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또 막내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590번님께서는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38회 매회차가 저한테는 최고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많이 쓸 거다. 자, 이렇게 문자 참여해 주시면 진짜 선물 정말 맘잡고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통데이 함께 할 거고 잠시 후에는 관광뉴스 짚어본 다음에 음악 퀴즈랑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나올지 몰라요. 깜짝 전화 데이트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에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이색 야외 영화관 한강 다리민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한강 다리민 영화관은 오는 8일과 15일 오후 8시에 여의도,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 하부에서 동시에 열리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원효대교 하부에서만 진행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원효대교 하부에서는 8일에 만약의 우리, 15일 하얼빈, 22일 빅토리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모든 작품은 영문 자막을 제공해 외국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서는 영화 청설과 왕과 사는 남자를, 광나루 천호대교 하부를 방문하면 와일드 로봇과 원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따로 없으며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국 여행 전문 매체 트레지 트래블에 2026 더 트레지스 글로벌 MG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순위는 세계 여행 시장의 핵심 소비층인 25세부터 40세까지의 비즈니스 여행객이 직접 투표한 결과입니다. 참여 독자의 평균 연소득은 우리 돈으로 3억 원 안팎으로 구매력 높은 고부가 가치 여행객의 취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수상 배경으로 서울 관광이 명소 위주의 관람형 여행이 아닌 쇼핑과 미식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라이프스타일 관광이라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오는 8월 24일 예정된 서울관광 AI 콘텐츠 제작 과정의 수강생을 8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기획, 프롬프트 작성, 음악 및 시각자료 생성 등 실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의 시연을 중심으로 한눈에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추후 연계 운영 예정인 AI 활용 서울관광 콘텐츠 제작 집중 과정을 통해 실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니엘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B1A4 잘 자요 굿나잇. 근데 이 노래 아세요? 이건 사실 여자친구 먼저 자라고 하고 혼자 놀러 나가는 얘기예요.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자요 굿나잇.

0: 3, 2, 1. Ready, action!
1: 와우! 여러분, 퀴즈로 돌아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가 아닙니다. 마지막이라 가능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피디님이 미쳤어요. 창고 대방출. 조피가 미쳤어요. 주임은 안 미쳤어요. 제가 이거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거는 왜 민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물 나눠드리려고 진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하잖아요. 찾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 퀴즈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찾기! 아, 저희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밖에 있는 우리 노경래 PD님과 합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우리의 궁합, 찰떡궁합이 오늘부로 네, 마지막이네요. 참게 제목도 우리가 좀 성의 없게 지었어요. 서울에서 서울 찾기. 이게 대체 뭡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고 하루 안에 다 끝내버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귀 쫑긋해 주셔야 됩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에서 제가 서울에서 서울 찾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집중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좀 퀴즈를 쉽게 내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심할 새 없이 집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셔라. 요런 말씀 드려보고 오늘 선물은 아까 그 티셔츠 드리는 거는 문자 주시는 분들 드리고 퀴즈 선물은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퀴즈 선물은 가을 피크닉을 대비해서 또 서울관광재단에서 나온 돗자리랑 해태 양말 세트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짜잔! 자, 이거 무슨 의미냐. 이 트렌디한 해태 양말을 신고서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이제 가을 들어서니까 바람 솔솔 불고 할 때 한강공원에 이렇게 막 돗자리 펴고 양말 신고 앉아가지고 김밥이랑 유부초밥 싸들고 나가서 이렇게 막 먹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더위는 좀, 날아가고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보긴 했는데 방금 이제 한 시간 전에 나온 거 보니까 현재 수도권이랑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에 폭염 중대경보 여전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를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을 피크닉 세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돗자리랑 이거 해태 양말이 발바닥에는 진짜 한글로 해태라고 적혀 있어요. 발바닥에 해태. 귀엽죠? 아무도 볼 수 없어. 이 혜태는 본인만 신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같이 포장해가지고 우리 신민수 주임이 보내줄 테니까 보낼 때 뭐 사랑과 뭘 또 더 담는 게 있나요?
2: 사랑 담아드리겠습니다.
1: 하트로, 네, 손가락 하트로 보여줬는데 사랑을 담아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오늘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노래 나갈 거예요. 제목은 듣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몇 번 등장하는지 그 숫자를 맞추면 되고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힌트를 좀 드리자고요. 우리 민수 씨가 같이 노래 나올 때 숫자를 세주실 건데 노래 듣기 전에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15번보다
1: 저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진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요. 서울 찾는 겁니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돼요. 샵 0951, 샵 0951, 영구 없다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큐!

0: 몇 번 정도 되나요?
1: 10번.
0: 10 번이 맞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샵 0951로 여러분의 숫자 보내주십시오. 2절까지 듣겠습니다.

0: 매주 목요일 4시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1: 와, 여러분,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오, 자, 일단 강정숙님 40번, 세훈님, 신민수님 눈 감고 침묵하시는 중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긴줄 몰랐어요, 다당님. 옥수수 패밀리님 30번, 강정숙님 최종 50번 남겨주셨는데, 없습니다. 이 중에 없고. 8557번님, 손가락을 펴가면서 셌더니 33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일단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 드릴게요. 8557. 네, 일단 8557번님 하나 드리고, 마지막이라니 고생하셨습니다. 정답은 20번, 4691번님 남겨주셨고, 와, 지금 40번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3067번님. 네, 근데, 어머어머, 51번, 3230번님, 50번, 2208번님, 여기는 양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3230번님, 50번. 어머. 아, 이게 어렵나요? 그쵸. 좀 어렵긴 하죠. 그래요. 손가락을 펴가면서 기억에 서울을 모두 샜는데 지금 33번입니다. 가을에 저희 아들들과 나들이 가서 돗자리 피고 놀고 싶어요. 지금 날씨엔 나갈 수 없어 집이 전쟁통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33번, 50번,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들 그 정답인 번호를 피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일단 노래 제목. 네,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듣고 왔고요. 제목을 검색하시면 몇번 이제 서울이 등장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새싹 문자도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49번 4466번님.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한번 써보세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이 잠시만요. 네. 우리 신민수님은 몇번 셌어요? 몇번 셌나요, 지금?
2: 제가 세다 까먹었는데요.
1: 네.
2: 46번인지 41번인지 모르겠어요.
1: 아니, 그러면 없는 가사도 들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36번이었습니다. 네. 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9238번님께서, 아니, 왜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세보세요. 36번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개별 연락 드릴 건데, 정답 맞추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일 근삿값으로 주신 분들 위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참, 마지막까지 우리가 안 맞아요. 잘 끄죠? 정답이 안 맞아. 자, 지난 10개월의 기록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 방송이 이제는 이제 다시 보기로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댓글들 남겨주셨을까 좀 살펴보니까, 제가 되게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댓글, 내가 거기다 대댓글 달아야지 하면서 봤는데, 댓글이 몇개 없었어요. 근데 7월 2일 방송에 우리 힐링 4837번님께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한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때가 김용진 피아니스트 그리고 박지혁, 한성은 플루티스트가 출연했던 날이었는데 세분 중에 누구와 전화를 연결해 볼지 우리 피디님 픽이에요. 네, 당사자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
3: 네, 안녕하십니까?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오,
3: 네.
1: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되게 젊은 느낌이에요.
3: 아니,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1: 네.
3: 약간 개그맨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3: 아닌가?
1: 개그기가 쫙 빠지면서 굉장히
3: 네.
1: 좋은 음악대학에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 밟아가면서 피아노 굉장히 잘 치는 멋진 오빠 느낌이에요.

0: 부르신답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얼굴을 안 보이니까 목소리를 좀 더 깔아서 네. 어, 원래 오늘 방송을 처음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원래 피아니스트 김용진은 저렇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걸 보통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분세탁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짜고짜 질문 드릴게요. 네. 힐링4837번님께서 이윤찬 피아니스트가 자양동에서 자랐다고 하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요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1: 어, 답변 가능하죠. 뭐 제가 정확하게 무슨 동, 몇 동, 몇 동, 몇 동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0: 네.
1: 태어나기는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술의 전당 영재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통학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예원학교라고 하는 특수목적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자양동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예술의 전당 영재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예원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로 옮겨서 학창 시절에 반을 보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이 시기에
0: 네.
1: 윤희상 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15살 때. 그래서 군대 면제를 받죠.
0: 군 면제 이슈. 네.
1: 네, 최연소 윤희상 콩쿠르에서 입상을 해서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콩쿨 28개 중에 한국 콩쿨이 3개가 있어요.
0: 네.
1: 서울 국제 콩쿨, 그다음에 제주 관악 콩쿨, 그다음에 윤희상 콩쿨이 있는데 피아노로 나갈 수 있는 콩쿨은 2개. 서울 국제 콩쿨, 그다음에 윤희상 콩쿨이 있는데 윤희상 콩쿨에서 최연소로 네, 입상을 우승을 하면서 군대도 면제받죠. 그러니까 군대가 면제받았다는 게 아니고
0: 네.
1: 훈련은 받고 예, 음악 특기 이제 병역으로 짧게 병역 군 생활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오, 저희가 이제 네. 방송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 주셔가지고.
1: 아, 그렇군요. 네.
0: 다당님께서 아 자양동에서 네. 지내신 시절이 있어서 성공의 자양분이 됐나 봐요라고 남겨주셨어요.
1: 역시.
0: 그러면서 피아노 오빠 엘리트셨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뭐 아니,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네. 피아노 오빠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 네. 가까운 공연 어떤 거 앞두고 있는 거 있으세요?
1: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일단 공연이 있고요. 네. 9월부터는 구로 문화재단에서 함께하는 구로 아트밸리 극장에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셋째 주 수요일에 브런치 콘서트를 합니다.
0: 오.
1: 9월 15일 화요일 날 11시 첼리스트 홍진호와 함께하고요.
0: 네.
1: 10월 13일 화요일에는 거문고 박다울, 그다음에 11월 17일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앰비규언스 댄스 컴퍼니.
0: 그럼 여기서 우리 피아노 오빠의 역할은 뭐예요?
1: 봄 내려간다의 범 정도.
0: 그냥 약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아우르는.
1: 네, 그렇죠.
0: 그런 이제 엘리트 오빠 느낌으로.
1: 지금 춤을.
0: 네.
1: 출까 말까 지금. 네. 섭외,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0: 오.
1: 네.
0: 피아노 오빠.
1: 김용진의.
0: 네.
1: 막춤을 보고 싶으시면.
0: 오.
1: 네, 11월 달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 약간 결제한 거 취소하시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자, 아무튼 브런치 콘서트 검색하시면 우리 김용진 네. 피아니스트를 가을에 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1: 내일이 입수라고 네. 하더라고요.
0: 저 근데 저희가 전화 연결 뒤에 아주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인사 네.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아쉽게 인사를 네.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1: 저희 항상 마지막이 아쉽잖아.
0: 그니까요. 우리 김용진 네. 피아니스트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짧게 한마디.
1: 여행이란 마음에 꽃을 심는 것.
0: 아, 여행이란 마음에 꽃을 심는 것. 오.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오늘 들어가실 때 꽃이라도 한 네. 송이 사가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1: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꽃보다는 네. 얼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근래에 스위스 여행 갔다 오셨는데 아내분이 선물 절대 사오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절대 안 사왔다라고. 네. 아내분께서 스토리 네. 올리셨더라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잘 봤습니다.
1: 스위스 너무 더워서
0: 네.
1: 선물 살 게 없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선물은 나중에 저희 다 같이 한번 네. 인사하는 걸로 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1: 네.
0: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마지막 방송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또 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7월 2일 방송에서 서울 속 K 클래식

0: 영감은 원천, 영, 뭐라는 거죠? 서울서 K클래식 영감의 원천은 어디? 이래가지고, 김용진 피아니스트, 또 박지혁, 한성은 플루티스트와 라이브도 같이 즐겼었는데, 여러분들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셔서 요거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깜짝 게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회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니, 38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분이라고 해요. 누굴지 저도 궁금합니다. 얼른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아, 조회수 때문에 지금 집계 중이라서 아직 통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다 조회수의 주인공, 여보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요게, 사실 어떤 회차였냐면 1월 15일 방송이에요. 1월 15일 방송에 전명진 사진작가가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서울의 포토루트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서울의 사진 명소들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분 요즘에도 사진 작업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사진의 노하우를 공짜로 한번 들어볼까 연락을 드려봤더니 공짜라는 말에 지금 흔쾌히 네,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명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보세요?
0: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조회수 1등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저는, 네, 생각 못 했는데,
0: 네.
1: 그날 구름 티셔츠를 입고 간 덕인가 싶습니다.
0: 아, 구름의 기운을 받았다. 근데
1: 그런가
0: 그때
1: 봐요.
0: 방송 때 우리가 좀 시간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사진 잘 찍는 노하우를 하나만 딱 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물론, 뭐, 기술적으로다든가, 뭐,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0: 네.
1: 요즘에 제 아이가 이제 도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거의 매일 찍거든요.
0: 네.
1: 역시 같은 대상을 이제 바라봐도 매일매일 찍다 보면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특히 아기는 계속 자라니까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오.
1: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피사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찍는 게잘 찍는 사진의 노하우다.
1: 맞습니다. 네.
0: 아,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햇살을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1: 맞아요.
0: 네, 오전 시간대 혹은 아예 노을 질 때, 이렇게 또 전수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사진 찍으러 나가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전명진 작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반기 계획이 좀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1: 저는 계속 사진 작업하고 있고요.
0: 네.
1: 요즘에 새로운 저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도시의 매력이 뭔지를 물어보는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사진도 들어가고, 뭐, 한국에 놀러 온, 뭐, 여행 온 사람들, 아니면 실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만나서 이 도시의 매력이 뭔지 물어보고 사진으로 담아주는 그런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그러면 서마소 청취자분들께 서울 여행에 대해서 또 책도 쓰고 하셨으니까 장점, 서울 여행 이런 게참 좋다 하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이건 뭐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해외에서 온 분들을 만나면서 제법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서울은 정말 대단한 현대화된 도시이고 편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걸어가면 그런 고풍스럽고 어떤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도시라서
0: 네.
1: 굉장히 그 장점이 잘 어우러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매우 잘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저희가 방송 원고도 없이 그냥 깜짝으로 연결한 건데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멘트를 해주시니까 네. 좀 우리 준비한 거 티나네요. 그죠?
1: 그런가요? 저는 네,
0: 네.
1: 진짜 네, 요즘에 제가 느끼는 대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저희 마지막 방송이라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 네.
0: 기회 되면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는 한번더 출연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못 나가게 됐네요.
0: 언젠가 또 시즌2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를 기약하면서
1: 네,
0: 인사드리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 최다 출연자가 있어가지고 이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머,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희 최다 출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신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저 지금 삐져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누구신지는 이름은 알려주셔야 저희가 어떻게
0: 아,
1: 풀어라도 드릴 텐데.
0: 소리가 이게 지금 잘 연결되고 있나요? 어때요?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1: 어디신가요, 지금?
0: 여보세요?
1: 어디세요?
0: 아, 저
1: 어디세요,
0: 지금
1: 지금?
0: 근무자고요.
1: 네.
0: 잠깐만. 옆에 너 잡음이 너무
1: 네, 여기서
0: 어려운데?
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최다 출연자 함께 만나봤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님이었습니다. 끝까지 웃음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네,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돌아가셨어요. 자기 자리로 잘 돌아가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너는 아름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진짜 인사드릴게요. 38회의 회차 동안 저도 많이 여러분 덕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서울 더 아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조중한,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선물 당첨 늘 관리해줬던 우리 신민수 주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PD님, 또 엔지니어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요 노래로 인사하는데 사실 언제 또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서울의 매력을 듣고 보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여행하듯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40도를 넘게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더운 날씨 차량 고장 위험도 높은 만큼 미리 차량 점검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7도, 습도는 38%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화분에 심은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부터 주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영양제도 챙겨주려고 하죠. 그런데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먼저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네요. 물이 부족한 건지 햇볕이 모자란 건지 화분이 좁아진 건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식물은 스스로 이유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참 신기하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주면 시들던 잎도 다시 생기를 찾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가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약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몸을 아끼고 들여다보는 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나를 가장 먼저 돌보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화분 잘 키우시는 분들 식물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애지중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 키워보려고 해도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 역시 식물 또한 관심, 무관심이 아닌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면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물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픈 방송 나선홍의 닥터스. 네,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중독 그 가운데서도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선홍 씨, 저는 술을 좋아하지 중독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게 중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전문의 모시고 저희가 네, 전문가 모시고 이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 드리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내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만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 바로 알코올, 술입니다. 이런 술의 양과 빈도를 스스로 조절해서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단순히 술을 완전히 끊는 금주와는 달리 적정 수준의 음주를 유지하면서 건강

건강과 사회생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념이죠.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이것. 무조건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횟수와 양을 적절히 줄여 건강하게 음주하는 습관을 말하는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우량주, 2번 절주, 3번 남양주, 4번 동분서주. 네. 자, 무조건 술을 끊는 게 아니고 횟수와 양을 적절하게 줄여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드는 거. 1번 우량주, 2번 절주, 3번 남양주, 4번 동분서주.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주자로 끝나는 가수 검색해봤습니다. 많은데 주자로 끝나는 가수. 그 중에 이제 이게 중독을 내가 이겨내겠다 이런 어떤 굳센 의지가 담겨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말이 많죠? 진주입니다. 난 괜찮아.

0: 술 한 잔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게 마시는 술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주는 술자리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술이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위한 필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다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좋아하는 술과 끊을 수 없는 술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활발한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네.
1: 그게 중요하죠.
0: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 또 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 문화니까.
1: 그렇죠. 아, 이거.
0: 네, 이 문화에서 살려면 또 우리는 술을 마셔야 되는.
1: 제가 봤을 때 이 담배보다도.
0: 네, 그렇죠.
1: 이 술 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학과 또 이제 거기 같이 하고 있고.
1: 아, 아주 복합적인
0: 있고.
1: 모든
0: 네, 것들이. 다학제 융복합학과입니다.
1: 네, 네. 인문과 문화, 철학을 모두 다.
0: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신학. 신학은 왜 들어가냐면 영적인 네. 측면.
1: 아,
0: 우리가
1: 그렇군요.
0: 이제 중독이 심해지면 네네.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중독이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영적 치료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신학과도 들어가 있고
1: 네.
0: 또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법학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6개 학과가
1: 와, 대단합니다.
0: 통합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네.
1: 교수님 되게 바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중독 문제를 그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중독이라는 단어 이거 한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0: 어렵네요. 네.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1: 네. 네.
0: 중독은 그 굉장히 그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중독 물질이든 요즘 이제 중독 행위까지도 네, 포함이 네. 되는데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죠.
1: 처음에는
0: 그러나,
1: 그렇죠.
0: 예, 처음에는. 네. 그러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한다거나
1: 네네.
0: 또 혹은 관계를 계속 뭐 이제 힘들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독이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1: 처음에는 달콤한 사과.
0: 그렇죠.
1: 아, 그런데 갈수록 우리 건강을 해치는.
0: 해치는.
1: 네네. 네. 그 모든 관계를 또 해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나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네. 관계가
1: 그러게요.
0: 훼손되고 네, 또 기능을 네. 상실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심각한 거죠. 어떻게
1: 그렇습니다.
0: 보면.
1: 예전에 이제 술이나 담배만 중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고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네. 중독들이
0: 네,
1: 생겼다면서요.
0: 네. 네네. 이제 술이나 담배나 혹은 이제 요즘 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1: 그래서
0: 물질 중독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이거 이제 이것을 물질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중독, 해서 이제 게임, 또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는 뭐 쇼츠도 있고 요즘 릴스도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를 제가 거치면서
1: 네.
0: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을 거의 다 했죠. 어떻게 보면
1: 어떤 분들은 지금. 네. 저녁만 되면 계속 배달 앱 같은 거.
0: 그렇죠. 그런
1: 음식 배달 같은 거.
0: 예. 뭐 네. 쇼핑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 스마트폰에 굉장히 과의존되는 이제 그런 그 행위 중독이라고 저희가.
1: 행위 중독.
0: 과정 중독 혹은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그런 중독까지도 지금은 다 이제
1: 아,
0: 포괄적으로
1: 네.
0: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저, 쇼폼이나 릴스 이런 거는 네. 그 뭐 지하철 타보면은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속 엄지손가락 이렇게
0: 그렇죠.
1: 올립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게 속도가.
0: 그쵸.
1: 아, 그런데 그거를 아주 엄청나게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죠.
0: 이제 이게 제가 중독은,
1: 네.
0: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독은 네. 뇌질환이다라고
1: 뇌질환이다.
0: 이야기합니다.
1: 아.
0: 네. 무슨 말이냐면 뇌의 어떤 네.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1: 아, 그게 이제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피감
1: 네.
0: 중추 혹은 보상회로라는 회로가 있고 그 회로를 이 행위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이 중독이 되면 그 회로에 일방향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1: 아.
0: 예, 예를 들어서 쇼츠를 계속 아주
1: 네네.
0: 단시간에
1: 네.
0: 화편을 보는데 만약에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멈춰지는 거.
1: 그러면 약간 뭐 불안감이나.
0: 그렇죠. 예, 그러면 도파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보통 저희가 안정감을 주는 뭐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공급을 중단한다거나 하면서
1: 네네.
0: 급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1: 아.
0: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유발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뇌질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그래서 또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알고 계속 공급하는 거
0: 그렇죠.
1: 있죠.
0: 네, 그렇죠.
1: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오늘 좀
0: 네,
1: 저희가
0: 집중적으로.
1: 깊이 좀 들여다보고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혹시 술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가족 중에 술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이

0: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게임, 스마트폰, SNS 등 중독에 관한 궁금증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이 알코올 중독. 어디서부터가 알코올 중독이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술이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나는 중독이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 훌륭하죠.
0: 예. 그런데 그분들이 네. 중독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제가 이제 네네. 이 알코올 중독은 중독의 어떻게 보면 고전이에요.
0: 네네. 네.
1: 그래서 이 DSM-5라는 네. 미국에서 정신과 진단 편람이라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모아서 네. 제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진단 기준의 처음 그 시작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0: 알코올 중독.
1: 네. 그래서 네. 이 모든 중독은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많이 뭐 에브리데이 술을 드시고
0: 네.
1: 과음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직장 잘 나가고
0: 뜻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1: 체력적으로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신 분들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0: 그러니까 이 몸 그래서 또 뇌 문제, 알코올성 치매예요.
1: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0: 예,
1: 또 뇌가 이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0: 네.
1: 신체적인 뭐 간이라든가, 뭐 위라든가, 폐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죠.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초기 신호를 본인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1: 있죠.
0: 아.
1: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0: 네네.
1: 네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저희가 왜 필름 끊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0: 블랙아웃?
1: 예,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긴 왔는데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0: 네.
1: 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블랙아웃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상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레이아웃이라고 해서
0: 네.
1: 깜빡깜빡 그러니까 약간 구간구간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죠.
0: 그럼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택시는 탔는데 그다음에 네. 돈은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 모른다거나 누구와 동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친구를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걸 모른다거나 하는 그레이아웃.
0: 그레이아웃.
1: 네네. 그래서 그레이아웃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을 보통 가는데
0: 네네.
1: 뭐 우리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레이아웃 다음에 블랙아웃 이렇지는 않고요.
0: 네네.
1: 예, 그런 약간의 기억 상실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
0: 네.
1: 이면 이제 관리를 좀 하라고 저희는 광고해 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급에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성. 그 보통 이제 한 잔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고
0: 네, 네.
1: 알코올은 저희가 중추신경을 약간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잠을 자게 하는
0: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1: 그렇죠.
0: 뭐 한 잔씩 마시고
1: 수면장애가 있다 이러면 네. 와인 한 잔 마셔봐라 뭐 네, 이런 네. 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게 그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주는 효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내성은 그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기분을
0: 네.
1: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0: 네네.
1: 그래서 이제 한 잔보다는 뭐 한 잔 반, 두 잔 이렇게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것을 저희가 내성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술을 마시거나 혹은 멈추거나 혹은 양을 줄이거나 했을 때 약간 불쾌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0: 술 안 마시면 뭔가 피곤하고
1: 네네네네.
0: 불쾌하고 그런 느낌.
1: 짜증나고. 예, 뭔가 조금 개운치 않고.
0: 네.
1: 예, 이건 금단이라고
0: 너무나도
1: 합니다.
0: 풍부한 경험이네요. 제가.
1: 그러시고, 네. 그러시군요.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금단, 그게 금단 현상.
1: 네네. 그게 금단이고요. 아주 그건 경미한 금단부터 시작해서
0: 네.
1: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가죠.
0: 아.
1: 예, 뭐 환시, 환청까지 보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0: 네.
1: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0: 그 정도로.
1: 아주 경미한 거는 이제 경험하셨던 네네. 그 정도 짜증나고 예.
0: 그 알코올 중독 그러면 중독 환자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슨
1: 네.
0: 그 철창살 안에 갇혀가지고 이런 분들만
1: 네.
0: 알코올 중독 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어느 정도 마시면 이게 그거는 알코올 중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0: 그게 나타났다.
1: 네,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저희는 일단 좀 패턴을 바꿔라 이렇게 광고해 드리고요. 내성과 금단이 동반이 되었는지
0: 네네.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력 상실이에요.
0: 아, 조절력.
1: 예. 그래서 로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잔만 마셔야겠다. 혹은 오늘은 1차만 마시고 일어나야겠다.
0: 네.
1: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가족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딸이 생일이야. 그럼 오늘은 술 한 잔만 마시고 살짝 일어나서 딸 축하식을 해줘야지. 뭐

0: 이렇게 네네. 계획을 세웠지만 술을 한잔 마셨는데 계속 앉아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고.
1: 집안에 꼭 그런 어른들이 있죠.
0: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절력을 상실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1: 그래서 그럼 중독으로 봐야 되겠군요.
0: 그럼요. 요 네 가지가 해당이 되면 네. 저희가 중독으로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스트레스 뭐 누구나 받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최근에 뉴스 중에 그 맞벌이 부부 중에 이제 그 여성들.
0: 그렇죠.
1: 여성들도 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직장을 나간 후에 나 혼자 이제 주방에서 많이 네, 드시는 네, 네. 그런 또 알코올 중독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여성들이 이제 키친 드렁크라고
1: 키친 드렁크.
0: 해서.
1: 네, 네. 네.
0: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맥주 한 잔,
1: 홀짝홀짝.
0: 한 잔.
1: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좀 달라서요. 남성들은 그래도 근육층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독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 네.
0: 여성은 지방층이에요.
1: 아.
0: 네, 따라서 이제 술을 마시면 이 독소가 완전 네. 분해가 되지 않고 지방층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1: 쌓이게 되군요. 네.
0: 따라서 아주 단기에 중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아,
0: 그래서 키친 드렁커 가 나온 거고요.
1: 네네.
0: 예, 뭐 이제 산후 우울증 혹은 약간 우울감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1: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혼술을 한다는 거예요.
0: 혼술.
1: 그래서
0: 네네.
1: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혼술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는데
0: 네.
1: 이거 혼술이 좀 위험하죠. 어떻습니까?
0: 혼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진단할 때
1: 네.
0: 진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혼자 술을 마신다 문항에 체크가 네. 되면 저희가 중독으로 진단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 네.
0: 혼자 혼밥, 혼술 이런 문화들이 그렇죠. 또 새롭게 생겼거든요.
1: 자연스러워졌죠.
0: 네네. 네. 그래서 혼술이 무조건 다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 너무 우울하다.
1: 좀 우울감이 있고.
0: 혹은 화가 난다.
1: 네네.
0: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없고 술 한 잔 마시면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도가 혹시 그런 기분 전환용으로 네네. 사용한다면 반드시 제가 반드시란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중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1: 네.
0: 이런 경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혼자 술을 마실 때 저희가 그 진단을 했던 이유는 그 양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양이나 횟수나 속도를 스스로 요즘은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좀 해보라고 하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 네. 계량 측정이 가능하다이면 중독은 네.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이면
1: 네.
0: 그것도 역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 혼자 마시다 보면 이것도 이제 제 경험입니다만은 혼자 마시다 보면은 혼자 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은 한 요 두세 잔만 마셔야 되겠다 하다가도 뭐 음악을
0: 양해.
1: 듣는다거나
0: 그렇죠.
1: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다가 또 한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혼술이 참
0: 위험하죠.
1: 위험하고
0: 네네네.
1: 무섭다.
0: 그렇죠.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 알코올 중독 상식, 오해와 진실
0: 네네.
1: 시간입니다.
0: 네네. 네.
1: 교수님 앞에 그 OX팻말이 있죠.
0: 아, 네.
1: 네. OX팻말 이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상식 맞는지 네, 네. 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답은 저희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뭡니까?
0: 해결이 도움이 된다?
1: 네. X.
0: 네, X입니다.
1: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 X. O. X.
0: X. 네. 네.
1: 제가 먼저 답을
0: 네. 말씀해 주셨어요.
1: 자, 세 번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 O, 틀리면 X.
0: 오.
1: 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 평생 술을 한 방울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오입니다.
1: 오, 네. 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B, X입니다.
1: 네, X입니다.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좀 드렸던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술이 마시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네. X.
0: 네,
1: 그러셨어요.
0: 네, X죠.
1: 도움 안 되죠.
0: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네. 처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네. 수면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1: 네, 그렇죠.
0: 중간에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뇨작용을 더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네. 간다고
1: 뭐
0: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선잠 잔다고 하죠 저희가 보통
1: 네.
0: 예,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1: 네,
0: 그래서 이 수면장애는 저희가 금단으로 보통 아주 일반적인 금단을 수면장애로 분류합니다.
1: 네네. 그런데 또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루신 분들이 이렇게 딱 한 잔 드셨는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건
0: 좀 그거는 이제 네. 술은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주는 네네.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처음에 그 효과는 당연히 있죠.
1: 네네.
0: 네, 그러나 이것을 매번
1: 내장이 생긴다.
0: 네, 매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네. 네. 1년에 한두 번은 저희들이 이제.
0: 1년에 한두 번. 네. 네. 뭐.
1: 자, 그러면 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불면증을.
0: 불면증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그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1: 생활 패턴.
0: 네네. 그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1: 네.
0: 그리고 보통 이제 잠이 잘 안 올 경우에는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펴서.
1: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많이 들어보셨죠?
1: 네네.
0: 그래서. 근데 또 락토즈가 없는 분들은 또 그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그런 차로 한번
1: 네.
0: 또 시도를 해보시고 이것도 적어도 다 안 된다이면 아무래도 전문가 찾는 것이 도움이 되죠.
1: 그렇군요.
0: 예, 수면 클리닉을 좀 방문한다거나
1: 네.
0: 예,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셔보시는 것도
0: 네.
1: 도움이 된다 그런
0: 네.
1: 말씀이시고요.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0: 네.
1: 과감히 X 그러셨어요.
0: 네. 과감히 네. X입니다. 이거는.
1: 네네. 주말에만 나는 붉은만 거의 불금하고 불토, 금토만 마신다.
0: 마신다. 네, 네.
1: 몰아서 마신다. 이런
0: 네, 그런 분도 있죠. 저희가 이제 알코올을 조절해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불금, 불토,
1: 네네.
0: 내지는 뭐 연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앞뒤로 이렇게 하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조절력 상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1: 네.
0: 매일 마시느냐 또 나는 뭐 어떤 특정한 날에만 마시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1: 네네.
0: 뇌의 어떤 변성이 개인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술을 드시는데 연속 음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1: 그 안 좋지 않습니까?
0: 안 좋죠.
1: 네네.
0: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인데 중독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 그것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그러면 간이 깨끗하겠네.
0: 뭐
1: 그러면서 이제 술을 부추기는.
0: 부추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음주하는 패턴이나 그런 그 뭐예요 유형 뭐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하신 이후에 결과가 어떠냐가
1: 네.
0: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0: 예, 결과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걱정을 끼친다거나.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라고 하잖아요.
0: 주사도 물론 이제 심각한 문제죠.
1: 네.
0: 네. 그러나 주사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4명에서 7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1: 아, 그 정도.
0: 예,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족한테 영향을 주고
1: 네네.
0: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든가
1: 동료들을.
0: 예, 네. 뭐 친한 친구들이나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네
0: 양보다는.
1: 네, 네. 이 몰아서 마시는 거 이거 역시 알코올 중독이다. 자, 세 번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0: 네.
1: 오 그러셨어요.
0: 네.
1: 가족력이 있군요.
0: 가족력이 있고
1: 네.
0: 안타깝지만 이제 이거는 많은 연구 결과가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중독 문제가 있다,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준비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술을 만약에 드신다 해도
1: 네.
0: 관리하면서 드셔야 되고요. 보통 한 4배 정도의 중독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 비교했을 때.
1: 네네.
0: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떡하냐 막 다들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관리하셔야죠.
1: 아.
0: 예, 내가 유전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술을 마실 때도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1: 네.
0: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패턴을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식이 만들어지면 그 도식이 우리 뇌에 입력이 되면서 네. 뇌가 이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예를 들어. 네. 또 뭐 기쁠 때도 술, 슬플 때도 술, 이렇게 되면 뭐, 완전히, 네.
1: 금요일이니까 술.
0: 그렇죠.
1: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니까 술. 아, 네. 뭐, 네.
0: 뭐 여러 가지.
1: 여러
0: 가족,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술.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났으니까 술. 이렇게 됐을 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로 대체하는 거를 네.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족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뭐 몇 가지만 좀
0: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시다인 네. 경우에는 유전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형제들 보면 어떤 형제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어떤 형제는 안 마신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시게 되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럴 때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요즘 자가진단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음주하는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상담을 좀 받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 서적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서적을 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 요즘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 작업을 좀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면 자, 한 잔 마시게나. 또 우리 사회 정서상 또 안 마실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전력이면서 동시에 가족 안에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은 이제 어떤 모델링 역할의 어떤 모델링 네네.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되는 거라. 아. 가족의 문화도 조금 바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진단을 받았다일 경우에는 가족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참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담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그렇죠. 높아졌는데 네네.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0: 네.
1: 예. 그래서 술을 만약에 끊었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어디 뭐 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0: 그렇게
1: 많고요.
0: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아프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좀 아프다 이렇게
1: 차라리 아프다.
0: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네네. 이제 술을 권하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언제 났냐?
1: 낫는 날?
0: 낫는 날
1: 만나자.
0: 마시자. 이렇게 네, 하는
1: 그렇게 된다니까요.
0: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과감하게 본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난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약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사회 문화가 네네.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1: 네. 네.
0: 따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단 시간을 좀 확보하라고.
1: 제가 요즘에 참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0: 네.
1: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술 먹는 장면들을 엄청나게 뭐 이 가감 없이 보여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이 술을 뭐라 그러죠? 좀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0: 그렇죠.
1: 불구하고 아, 술 마시는 건 아, 연예인도 저렇게 마시는데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사실 뭐 정규 프로에서는 규제를 또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유튜브는 사실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네. 한데요. 그것이 바로 학습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 문화를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거라서
1: 네.
0: 위험하죠. 예, 그래서
1: 우리 김지영 교수님의 역할이 더 크다.
0: 네, 그리고 막 네. 우리 학교로 많이 와서
1: 뭐 저기 유튜브에 한번 나가세요 거기.
0: 나가서 제가 어떻게 좀
1: 네,
0: 도움을
1: 신동엽 씨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나가셔가지고
0: 유명하시죠.
1: 네, 따끔하게 한번
0: 네, 한번 네, 술 네, 마시는 주세요. 거를 그러게요. 제가 관찰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프로가 될 것 같아요.
1: 교수님은 네, 그러면 술을 전혀
0: 아, 저도 이제 술을 마시긴 하지만 네. 사실 또 이제 이쪽 분야를 하다 보니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술을 또 멀리할 수밖에
1: 없게
0: 됐고요.
1: 네.
0: 술을 또 안 마시다 보면 또 안 마시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술 분해 효소가 네.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술을 또 안 마시게 되면
1: 네.
0: 그 우유 분해 효소가 없어지듯이 알코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렇게 쉽지 어렵지 않다.
1: 훨씬 더 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0: 유지할 수 있죠. 네네, 그럼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제가 강추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부에서 저희가 네. 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면서
0: 네네.
1: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보면서 말씀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S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중독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풀어주고 계신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연 교수님 모시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지금 문자를 날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애주가야.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네네. 어떻게 보면 잘 포장된 단어죠. 그쵸, 애주가라는 애주가. 게. 근데 애주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 또 많이 그쵸. 계시죠. 네네. 네. 애주가,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2: 애주가는 말 그대로 그 술을 마시는 어떤 그 뭐 상황이라든가 네네. 술을 마시는 그 상태를 즐기는 거죠.
1: 네, 즐기는 거죠.
2: 즐기는 건데 네. 즐기는 거에서 멈추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이 중독의 특징이 진행성 질환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1: 네.
2: 예, 단편적으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중독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1: 그렇죠.
2: 처음에는 사회음주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다가
1: 네.
2: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여기에 어쩌면 술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애주가일 수도 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알코올에 남용되는
1: 네.
2: 남용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도 술로 이제
1: 네.
2: 술을 마셔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잊고 싶
1: 있고 싶고. 나는 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2: 예, 그런 분도 계시지만
1: 네네.
2: 그거보다는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술을 드시는 경우 이게 이제 보통 남용 단계이거든요.
1: 네.
2: 여기서 조금 진행을 하면 의존 단계가 되고요. 의존 단계 다음이 중독이에요.
1: 네.
2: 이것을 요즘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표현으로
1: 알코올
2: 사용 장애,
1: 알코올
2: 유스 디스오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1: 네.
2: 진단명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하지 않고
1: 네.
2: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이 진단은 약간 범주로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주 경미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만성 단계까지 나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애주가인 경우에는 술을 즐기다가
1: 네.
2: 어느 시점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의존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죠.
1: 그래서 그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더 살짝
2: 넘어가죠.
1: 거죠.
2: 네, 그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컷오프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그렇죠.
2: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2: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절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미 단계로 들어가 갔다라고
1: 그렇죠.
2: 볼 수 있고
1: 네.
2: 또 이 그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갈망감이라는 게 있어요.
1: 갈망감.
2: 우리 약간 그 갈증 같은 겁니다.
1: 네네네.
2: 예. 그러면 이건 그 생기면 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1: 그 목 넘김 시원한 그
2: 그렇죠.
1: 있잖아요.
2: 그게 갈망감이라고 하고요.
1: 네.
2: 그 갈망감을 보통 우리가 파도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1: 그러니까 맥주 CF 같은 거 보면은
2: 네.
1: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하잖아요.
2: 아주 잘 조합을
1: 네네.
2: 했기 때문에
1: 네.
2: 파도처럼 왔다가
1: 네.
2: 정말 순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갈망감을
1: 좋은 표현이시네요.
2: 네.
1: 파도.
2: 파도예요.
1: 네. 파도처럼 왔다가
2: 그렇죠.
1: 산상이 부져서
2: 네네.
1: 부서져서 가는 거잖아요.
2: 가는 거예요.
1: 네네.
2: 그래서 사실 특별히 참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못 참을 것 같아서 마시게 되죠. 이 갈망감이 생깁니다.
1: 네네.
2: 이 갈망감을 조절할 수 없으면 이제 애주가에서 중독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1: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도 저는 애주가입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 네.
1: 네. 중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743번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도 밤늦게 다 끝내고 혼자 막걸리를 마셔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막걸리도 술이니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1: 지금 부인께서 보내신
2: 거 네네네. 네. 막걸리 이제 저희가 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1: 네.
2: 보통 하는 거가 이제 횟수를 줄여본다거나 또 요일을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종을 바꾸죠.
1: 네.
2: 그래서 화학주에서 곡주로.
1: 곡주로. 그럼
2: 네.
1: 나는 건강할 거다.
2: 건강식이다. 그리고 또 막걸리에 또 좋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막걸리를 바꾸는데 이제 결론은
1: 네.
2: 모두 알코올이다.
1: 그렇죠.
2: 그래서 알코올은
1: 네.
2: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완전 분해가 돼서
1: 네.
2: 물과 그러니까 소변과 그다음에 우리 호흡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1: 네.
2: 안 되고 중간 물질이 있어요.
1: 네, 네.
2: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고 얘가 사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중독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막걸리도
1: 네.
2: 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온다.
1: 그렇죠.
2: 네, 그래서 네. 막걸리로 바꾸면 안 되고 드셔서 행복하다. 이게 네. 더 큰 문제입니다.
1: 그러게요. 네. 가족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그렇죠. 되는데 막걸리를 부둥켜 안고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네. 하시면
2: 그래서 네. 이제 그 케이지라는 아주 짧은 진단 네.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네. 한번 해보게 하고
1: 아 케이지.
2: 예, 그걸 네. 가지고 한번 이제 전문가와 네.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우리
1: 그렇군요.
2: 그 남편분께
1: 네.
2: 네, 케이지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2: 네, 네 케이지는 그 컷다운, 그러니까 컷다운의 앞에 그 영어 이니셜을 다 따서 네. 케이지라고 해서 네모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컷다운은 술을 줄여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스스로
1: 네.
2: 그런 적이 있는가 OX예요.
1: 네.
2: 있다 없다 이렇게
1: 있다.
2: 예, 있다. 네. 지금 네. 하시는 건가요?
1: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A. 네. 어노이드 이건 뭐냐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아, 너 좀 술 줄여야겠다 아니면 너 술 먹는 습관이 조금 안 좋다 좀 바꿔라 이런 네. 말을 들었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1: 저 예. 밖에 우리 어때요? 짜증나죠? 아, 짜증난다.
2: 네네. 그러면 네. 이제 예스니까 예, 이거 두 개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guilty.
1: 예. guilty.
2: 음주를 너무 많이 했어.
1: 죄의식?
2: 좀, 좀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네네. 또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1: 네.
2: 예, 스스로에게도 좀 미안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1: 저
2: 지켰어.
1: 길티입니다.
2: 네, 길티. 그거 한 번이라도 느꼈어? 이면 네네. 이제 여기에 대한 되는 네네. 겁니다.
1: 해당되고요.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이오프너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보통 해장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2: 이게 무슨 굉장히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지만이 뭔가 안정감이.
1: 아,
2: 되고.
1: 아침에요?
2: 네.
1: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2: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1: 네.
2: 이제 네 개가 다 완성이 돼서
1: 그분은
2: 진짜
1: 알코올 네. 사용 장애신 거죠.
2: 아주 심각한 단계죠. 아.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들어갈 네. 수 있죠. 그래서
1: 아.
2: 이 문항 네 개 중에 두 개가 해당이 되면
1: 네네.
2: 전문가를 찾으라고
1: 아, 두 개만 해당이
2: 되고 네. 권고해 드립니다. 네. WHO에서 제안하는 진단
1: 그렇습니다.
2: 도구입니다.
1: 네, 네. 이게 저 그런 분들 계시거든. 아유. 아침에 해장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아, 이렇게 네. 따라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2: 그렇죠.
1: 네.
2: 있죠.
1: 위험합니다.
2: 네.
1: 자, 그리고 지금 2037번님이 선생님 제가 술을 못해서 분위기를 맞추려 제로 맥주를 마시는데 이 맥주도 계속 마시면 위험하고 중독이 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2: 네.
1: 그리고 3983번님도 네. 같은 내용이신데
2: 네.
1: 요즘에 무알콜 맥주를 마십니다. 이거 역시 중독이 될까요?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2: 네. 네. 무알콜 맥주.
1: 네.
2: 무알콜 맥주에도
1: 네.
2: 알콜 도수가 있다.
1: 아, 있군요.
2: 네네. 그래서 저희가
1: 네.
2: 그 한국에서 표준적으로 허용되는 알코올의 도수가 있고요.
1: 네네.
2: 이제 보통 음주 그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와 연결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제 이하는 무알콜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1: 네.
2: 알코올 성분이 있긴 하죠.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된다라고 보고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1: 네.
2: 사실 저희가 뭐 무알콜을 마셔서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음주의 유형을 다 바꾸니까
1: 네.
2: 주종을 다 바꾸기 때문에 어떤 중독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전혀 없다면
1: 네.
2: 무알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2: 요즘 수영장에서도 무알코올을 판매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1: 아, 정말요?
2: 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그거는 추정하건데
1: 네.
2: 그 주류 회사에서 무알코올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죠.
1: 네네.
2: 그런데 아무래도 그 수영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무알콜
1: 네.
2: 음료를 판매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음주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학습의 기회를
1: 그렇죠.
2: 주기 위한
1: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주 문화를 계속 조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좀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1: 네.
2: 예, 그거는.
1: 네.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가 오전에 주로 열렸잖아요.
2: 네네네.
1: 그래서 이 무알콜 맥주 매출이 늘었대요.
2: 그렇겠죠.
1: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내가 진짜 그렇죠. 술을 금주하겠다. 그러면 무알콜 맥주마저도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2: 그렇죠.
1: 그게
2: 네네.
1: 제 경험상 좋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2: 술을 이제 금주하실 때
1: 네.
2: 뭐 사이다를 예, 소주 잔에 이렇게
1: 넣어서
2: 이제 마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네.
2: 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권고해드려요.
1: 그렇죠. 네, 그것도 어찌 보면
2: 어떤 그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1: 네.
2: 또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 또 영향을
1: 술을 마시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2: 네.
1: 네.
2: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다.
1: 밖에서 맥사나 네. 소사 이런 것도. 네, 안 좋죠. 막사도 있습니다. 막사.
2: 네네네. 뭐 네. 일단 금주하겠다라고 하면 그럼요. 전부 다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네. 저는 이제 단주.
2: 네. 완전히 그런 거죠. 네.
1: 그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모임에 나갔을 때.
2: 그렇죠.
1: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네. 인생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네, 많이 네, 받았거든요. 네, 네. 이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런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나선홍 네. 아나운서님은 네. 어떠셨어요?
1: 이분들이 나의 깊은 철학을 모르는구나.
2: 모르는구나. 네.
1: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이분들도 끊으면 참 좋을 텐데. 술을 끊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10가지 이상에, 네.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썼죠.
2: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술을 이제 음주를 많이 하셔서 중독이 되신 분들께, 네. 그 중독이 되면 저희가 모든 그, 시선도 그렇고 뇌도 네. 그렇고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술과 관련된 거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1: 일방 통행이고요.
2: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1: 터널 비전.
2: 네. 오로지. 그러니까 눈을 뜨면 술이 깨면 다시 술 마실 계획을 세우고 술을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1: 과거에 전해요.
2: 네. 네. 그런데 사실 술을 끊으면 네.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1: 이거 정말. 네. 캠페인 하나 만들죠. 정우종 PD.
2: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술을 끊으면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긴 한데 네. 술을 끊으면 고개를 살짝 돌리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1: 경험을. 아침이 일단 네. 너무 풍요롭죠.
2: 네, 아주 그 명정한 네. 정신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2: 나를 따라라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그 술자리 가서 나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네. 말을 하면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중 문화가 사실은 좀 안 된 거죠. 어떻게
1: 존중이 아니라 이제 네. 굉장히 그 사람 취급 안 하려고
2: 그렇죠.
1: 하고
2: 예.
1: 그런 문화가.
2: 예. 그런 문화를 조장하는 거를
1: 그렇죠.
2: 제가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1: 네네.
2: 이게 이제 사회의 인식 그렇습니다. 개선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네. 그럼요.
1: 네.
2: 우리 교통방송에서
1: 그럼요.
2: 주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네. 네. 제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네네네.
1: 네. 6181번님이 술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병을 마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건강에 해롭나요? 아까 이제 몰아서 마시는 거.
2: 네.
1: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네.
2: 일주일에 몰아서 마시거나.
1: 네네.
2: 혹은 나눠서 마시거나.
1: 네.
2: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매일 마시는 거는 이건 진짜 좋은 게 아니죠.
2: 매일 마셔서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네.
2: 또 몰아서 마셔도 좋지 않을 수 있죠.
1: 예.
2: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를 하다가
1: 네.
2: 본인이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패턴이 좀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안 마시다가
1: 네.
2: 또 안 마시다가 마시게 되면 몰아 마시게 되죠.
1: 아,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이 뭐 나눠서 마시든 몰아 마시든 그거보다는 일단 그 내가 그 결과가
1: 네.
2: 나눠서 마셔도 마찬가지고 몰아서 마셔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1: 네.
2: 괜찮았어.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1: 네.
2: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1: 어우,
2: 또 혹은 뭐
1: 주사가 있거나
2: 네. 어떤 분은 전화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 네. 네.
2: 근데 직장에 이제 높은 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1: 네.
2: 굉장히 난감한
1: 너무 난감한데 평소에는 얘기 못하다가
2: 못하고 있다가 전화를 꼭 해서
1: 그 다음날 후회하죠.
2: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처음에는 이제 알고 주의하려고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돼.
1: 네.
2: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1: 그렇죠. 네. 직장 내에서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문제 되고요.
1: 네.
2: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손 아래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죠.
1: 그렇죠.
2: 네, 그래서 네. 결과가 좋지 않아 이면 이 몰아서 마시든 아니면 나눠 마시든
1: 네.
2: 주종을 바꾸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1: 네.
2: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1: 8715번님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알코올 도수도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독성이 높은가요? 그러셨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2: 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1: 네,
2: 봅니다.
1: 다 똑같습니다.
2: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185번님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 번에 확 끊는 게 좋은가요? 조금씩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게 좋은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2: 네, 좋은
1: 네.
2: 질문인데요.
1: 네.
2: 중독이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1: 네.
2: 음주는 한 번에 딱 끊는 게 좋고요.
1: 그렇죠.
2: 네. 네. 사회성 음주자야. 예를 들어.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1: 네.
2: 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음주 문제가 좀 있으셨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1: 네.
2: 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아.
2: 그런데 아마 네. 줄여갈 때 잘 되지 않는다. 이면 예, 그때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죠.
1: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 번에 확 끊는 거.
2: 네.
1: 술이든 담배든요.
2: 그렇죠.
1: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난 줄이겠다.
2: 줄이는
1: 이거는
2: 거는
1: 힘든 것 같아요.
2: 굉장히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 네, 네.
2: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뇌가 이제 그 부상회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양을 줄이든 뭐 횟수를 줄이든 간에 술이 들어가요.
1: 네.
2: 그러면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 한번 들어오면 이 뇌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1: 뇌가 좋아하죠.
2: 좋아하면서 네.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중독이 되신 분들은 술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안정감을 딱
1: 사람이
2: 느끼면서
1: 사람이 차분해지고.
2: 차분해지고 기분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능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1: 네네.
2: 그런데 중요한 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양을 채워야지만이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2: 그러니까 한 잔에서 멈출 수가 없는
1: 멈출
2: 거죠.
1: 멈출 수가 없죠.
2: 네. 네. 따라서 이걸 나눠서 줄여서 절, 주 이런 거 한다는 네. 건 굉장히
1: 힘든
2: 일이라서 한 네. 번에 다 끊는 것이
1: 그렇습니다.
2: 예, 훨씬 편합니다.
1: 네. 강추.
2: 강추입니다.
1: 합니다.
2: 네.
1: 강추합니다.
2: 저도. 네.
1: 자, 그리고 2284번님이 알코올 얘기는 아니고 영상 중독. 쇼폼, 유튜브, 성인 영상, 인스타 등 중독이 있다면 안 보고 참는 게 답인가요? 참는 기간을 늘리는 게 맞는가요? 참는다는 건 아예 안 보는 게 참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가 궁금하네요. 그러셨어요.
2: 네.
1: 네.
2: 동일합니다. 디지털 중독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네.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해봤습니다.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했습니다.
1: 네.
2: 2주, 뭐 1주, 3일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다 다양하게 해봤는데 횟수를 줄이는 거 역시 어려웠다고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네. 완전히 끊고 완전히 쇼폼을 앱을 지우고
1: 네.
2: 예, 그렇게 했다. 근데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1: 아, 그렇군요.
2: 보고 많이 나왔거든요.
1: 네,
2: 좋게
1: 네.
2: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알코올도 끊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몇 주 정도 걸리나요? 그러셨는데
2: 보통 이제
1: 시간이 많지 않아서.
2: 네, 네.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28일 정도.
1: 아, 한 달 정도.
2: 예. 네. 대략 한 달 정도를 끊어 보시면
1: 네, 네.
2: 가능할 수
1: 감이 있죠. 옵니다.
2: 네, 네, 네.
1: 한 달 안 드시면요.
2: 네, 네. 그럼
1: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 네.
1: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절주였습니다.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6181번님, 8579번님, 6885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659번님.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오늘.
1: 네.
2: 나의 그 알코올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은 어떤가?
1: 어떤가? 이거.
2: 조절이 되나?
1: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2: 네네. 계속 네.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1: 네. 그래서 나는 중독은 아닌가?
2: 중독이 아닌가? 네. 관리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래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게 회복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미리 관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1: 자, 교수님 덕분에 아무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오해도 풀고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가톨릭대학교 중독학과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2: 그러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고장차 소식도 많습니다. 도로 위에 열기가 매우 뜨거울 정도인데요. 미리 차량 점검을 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원릉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북단 부근 2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쪽

서울시는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 3, 4차로에도 현재 사고가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K스토리 재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유학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풋풋한 청년, 혹은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손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기 그 편견을 깨버린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총 장학생으로 이 땅을 밟아 치열한 IT 기업 직장인을 거쳐 이제는 어엿한 무역 컨설팅 기업의 대표이자 외국인 장업가들의 멘토가 된 분이죠. 심지어 2020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 다둥이 아빠로서 이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을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 아닌 평생의 보금자리로 선택하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K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낯선 땅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 이름이 걸린 회사를 세우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 묻은 것은 이뤄낸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도전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드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청년에서 이제는 한국의 당당한 CEO가 된 분입니다. 가릴자대 그룹과 코리아산 그룹의 대표이자 글로벌 장업 교육 강사로 활약 중인 니핫 가릴자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유, 잘 지내시죠?
1: 예, 예. 예.
0: 옛날에 사실 FM, TBS EFM에서 같이 방송을 함께 한참 동안을 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한국어 방송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1: 한국어 더 좋습니다.
0: 한국어가 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청취자하고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아제르바이잔 출신 뭐 한국인 니핫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뭔가 한숨 쉬면서 뭐가 되게 아주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저는 진짜 요즘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또 조용해지고 뭐가 네. 나이 들면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0: 나이 들면서?
1: 예.
0: 아유, 벌써 나이는 그렇게 안 드신 것 같은데.
1: 마음은 그렇습니다.
0: 사업하다가 마음이 예. 많이 아우. 네. 이,

0: 시청자분들의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던 니핫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공식 직함은 니핫 갈자대입니다. 혹시 이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뭐 어떤 뜻이 뭐 이거 있나요?
1: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
0: 아, 니핫이라는 말. 네. 아, 그러면 이름답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1: 아니, 그럼요.
0: 오, 와, 대단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두 곳이나 대표를 하시고 GKS 동문회장, 그러니까 이게 그 유학생, 그렇죠? 정부저청 학생.
1: 네, 정부저청 장학생들의 이제 네, 사단법인이 따로 있는데.
0: 그렇죠.
1: 그걸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동문회장이도 하시고 장업 강사도 하시고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다둥이 아빠까지 그 세 명이거든 지금 아이가 셋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 일곱 살,
1: 다섯 살, 세 살.
0: 와. 몸에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스케줄을 대체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는 건가요?
1: 사람이 사실은 이게 딱 그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게 돼버리더라고요.
0: 아.
1: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 포기하겠다 뭐 누구나 그런 상황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딱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 셋이 그냥 눈앞에 나타나고 그냥 아빠 파이팅 막 이런 느낌?
0: 네.
1: 들면 그때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계속 하는 거죠.
0: 와, 근데 진짜 스케줄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1: 예, 그럼 택시 아저씨는 아닙니다.
0: 택시 아저씨가 아닌데 하루에 10시간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는데 자,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인가요? 한국에 오신 게?
1: 그 시기 맞습니다.
0: 예.
1: 이제는 진짜
0: 가물가물한 거예요. 네,
1: 그런
0: 벌써?
1: 거는 진짜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제.
0: 와, 그때 당시는 2010년경에 대한민국 정부 저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한국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1: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이제 17살이고 완전 애기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0: 네.
1: 뭐 호주, 미국, 영국, 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 일본과 한국 이제 이 다섯 개국 중에 어디로 네.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0: 네.
1: 막 장학금을 다 신청을 했어요. 장학금 신청했더니 다 버피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0: 네. 이게 다 뽑힌 거예요. 다섯 개국에서. 네.
1: 다 그냥 저는 그냥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나 이게 왜 그러지? 난 저를 왜 뽑지?
0: 대단하시다.
1: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게 갈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국가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0: 네.
1: 일본을 가냐 한국을 가냐.
0: 아.
1: 근데 일본어로 제가 이제 먼저 쳐봤어요. 그 알파벳을 네. 쳐봤더니 알파벳이 세 개 있더라고요.
0: 네.
1: 아, 이게 하나를 배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 개를 배웠냐 생각을 하고.
0: 아, 이 문자 자체가 네, 세 가지나 맞습니다.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1: 한국은 하나고
0: 한글이다.
1: 사실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항상 고맙죠. 늘 고맙죠.
0: 하나밖에 하나로 통일하고 만들어졌던
1: 그렇죠, 맞습니다.
0: 분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언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다. 한국을 뽑았는데 선택을 했는데
1: 잘했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한국의 땅을 밟았을 때 사실은 뭐 선택을 하실 나라가 다섯 개국인데 장학금도 다 받으셨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렇게 이 언어라고 어떻게 자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문자 자체가 이제 세 개까지 있고
1: 알파벳이 이제 세 개죠.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했는데 문화적인 이렇게 좀 문화적인 문화적 충격이나 문화적인 그 차이나 그거 생각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나라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그때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 청년들의 좀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딱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입학하고 1년 공부하고 나서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경험을 받으려고 해요.
0: 아.
1: 근데 이제 국가는 사실 이제 생각을 할 때
0: 네.
1: 한국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너무 멀리, 거리로 볼 때는 멀리 있지만 실제로 네.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멀리 있는 국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1: 왜냐면 우리는 역사에서 네.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까 이게
0: 그렇군요.
1: 같은 우리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오, 진짜요?
1: 네. 그래서

0: 변화가 또 심해요. 특히 저 버스를 탈 때, 대중교통을 탈 때, 너무 빠르게 나는 그냥 급한 마음으로 빨리 그냥 올라가서 그냥 달려고 하니까 줄서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길도 보시면 이 보통은 젊은 친구들은 막 이게 차선을 계속 바꾸고 막 다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타요. 한 손으로 가지 않고 계속 손을 바꿔요.
1: 계속 급하니까.
0: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그냥 길이 막히고 막 5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는 1시간에 가고 막.
1: 급하신 분이 더 많았거든요. 더 많거든요. 많군요. 이게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0: 예.
1: 그러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빨리 적응을 하셨겠네요.
0: 그럼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가서
1: 예.
0: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하려고 하냐. 다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냥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산다면 100세까지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게 삶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 예.
0: 예. 수명이 한 60, 70이면 이제 더 나니까
1: 떠나니까 하늘나라로
0: 빨리빨리 살려고
1: 가시니까.
0: 하는 거죠. 그냥 다 빨리빨리 얻으려고 하고, 빨리빨리
1: 그러면
0: 그냥 뭐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고.
1: 그래서 한국에서는 100세까지 살수 있으니까 30년이나 더살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더 많이 경험을 하고 더 빨리
0: 그렇죠.
1: 하려고
0: 빠르게 이제 가야
1: 빠르게
0: 되는 거죠.
1: 움직이는 것이다. 와. 근데 사실은 지방하고 서울을 정말 오가면 학업을 하신 걸로 알고
0: 예.
1: 있는데 유학 생활 초창기에 뭐 언어나 문화는 너무 오히려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이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적응해주고 문화도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했는데 근데 그래도 살다가 보면 언어를 배우다가 뭐 실수를 하는 거 있구나 뭐 이런 게 그런 웃픈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있을까요?
0: 아, 에피소드는 많죠.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할수 있어요? 물어보면 한국에서 보통은 그냥 예의상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렵습니다라는 거는 근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 어렵기는 하지만
0: 네,
1: 가능하다.
0: 가능하다.
1: 불가능한 건
0: 그래서
1: 아니다.
0: 제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다가 가면 뭐 은행에 가든 뭐 어떤 기관에 가면 이거 가능해요 물어보면 제가 가능한 만큼 예의 빠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답변을 받으면 제가 그러면 일단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
1: 어렵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가
0: 예.
1: 그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안 돼요.
0: 예,
1: 불가능해요. 이렇게
0: 그렇죠.
1: 해야
0: 차라리 그게
1: 되는데.
0: 나아요.
1: 그래서.
0: 외국분을 얘기할 때 그냥 이거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끊기는 거는 훨씬 나은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가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0: 그렇죠.
1: 라는 생각.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하는 게 보면은. 근데 일단은 정보초청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무겁기도 했을 것 같던데, 유학 시절에 정말, 이거 힘들어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없나요? 게다가 1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0: 많았죠, 사실. 근데 이제 이 정부초청 장학생이라는 것도 이제 국가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저를 초청을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 공부하면 생활비까지 줄게 이렇게 하는 국가에다가 제가 그냥 고마운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포기하고 가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는 느낌,
1: 배신,
0: 네, 그런 상황에 들어갈까 봐 그냥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두 나라 간에 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계속 그냥 뭐가 그래도 한국말을 잘 배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이랑 관련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했던 거는 외교부나 그쪽에다가 들어갈까 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계속 있습니다.
1: 사업가 계속 한국에 남았습니다.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와야지 너무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것 같아요?
0: 이게 사실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는 어느 나라 가든 그냥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특히 이제 제

0: 제일 제가 이제 어려웠던 점이 이제 고향이랑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냥 그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한 5년에 한번 만났고
1: 정말요?
0: 학생이고 사실 돈이 없고 뭐
1: 예.
0: 지금이야 그냥 뭐 부모님들을 보고 싶으면 부르면
1: 물으면
0: 되는데 아니면
1: 되니까.
0: 제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1: 그렇죠.
0: 그때는 제가 1,000원도 아끼려고 막
1: 와.
0: 진짜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계속 아껴 쓰려고 했는데
1: 네.
0: 그 시기를 진짜 생각하면 지금
1: 와, 5년? 아니, 전부 초중 장학생으로서 한국으로 왔는데, 부모님이 다음에 만날 수 있었던 시기가 5년
0: 네,
1: 후였어요.
0: 그렇죠. 이제
1: 와.
0: 올 때는 비행기별 국가에서 나오는데
1: 네.
0: 또 이제 졸업하고 갈때
1: 네.
0: 비행기표가 나오죠.
1: 근데 그 중간은 안
0: 중간은
1: 나온다
0: 없죠.
1: 이거죠.
0: 이게
1: 아.
0: 가까운 국가들은 그래도 다행이고 뭐가 좀 자기들 막 예,
1: 싸니까.
0: 20, 30만 원이면
1: 네.
0: 괜찮은데 아제르바이잔은 그때는 또 이제 200, 300만 원이었어요.
1: 정말요? 비행기표가.
0: 예. 지금은
1: 와.
0: 한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이제 왔다
1: 네.
0: 갔다 하는데
1: 와,
0: 그때는 진짜
1: 비싸군요.
0: 예.
1: 진짜.
0: 너무 멀리 있죠, 사실.
1: 그러니까요. 지금 몇 시간이에요? 비행기로는요?
0: 직항은 없고요.
1: 네.
0: 갈아타셔야 되는데, 뭐,
1: 네.
0: 예를 들어서, 터키나, 뭐,
1: 오,
0: 두바이나, 뭐, 카타르, 뭐,
1: 어.
0: 그쪽에 가서 이제 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고, 어디 나라 갔다가, 거기에서 몇 시간, 5시에서
1: 예.
0: 6시간 있다가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한 13시간 정도 되지만, 하루를 잡아야 돼요.
1: 하루를.
0: 그냥 가면 이제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하죠.
1: 예.
0: 그럼 자고 그냥 다음날
1: 그렇죠.
0: 일어나게 돼요.
1: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배신은 하고 싶지는 않다. 이 나라가 나한테 학비까지 대주고 생활비까지 해주는데 이게 그만두고 중간에서 그만두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배신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다녔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특별한 인연이나 아, 이 사람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한국에서 생활이 조금 더 쉽게 아, 생활을 할수 있다는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0: 엄청 많죠. 제가 그냥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누가 저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해서
1: 네.
0: 이제 그게 쉽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다. 막 사람들의 실수로 막 이런 말을
1: 네.
0: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일을 멈추고
1: 네.
0: 막 거의 그냥 1km 이상을 저랑 같이 걸어와서 막 지하철 보여주고 뭐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고 막그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직업을 찾다가 저녁쯤에는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하다가 누가 나타나서 도움을 드리고 돈을 주고 있는 돈을 제가 돌려주려고 해도 안 받고 막 이런 분이 계셨고 제가 막그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이제 돈을 다 결혼식에서 쓰고 이제 신혼여행 갈 돈이 없는데
1: 예.
0: 신혼여행 비용을 다 내주는 형이 있었고 약간 이게
1: 와.
0: 다 그냥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1: 네.
0: 진짜 그 시기마다
1: 네.
0: 생각을 하면 그 이제
1: 누군가가.
0: 16년이 사실 그렇게 이제
1: 네.
0: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1: 네.
0: 항상 누가 있었어요. 그냥 누가 와서 그냥 도와주고 뭐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1: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잘해줘라.
0: 맞습니다.
1: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0: 맞습니다.
1: 게구나. 근데 사실 비정상 회담도 나오셨나요?
0: 네.
1: 이웃집 철수 나왔고, 얼마 전에 다둥이 아빠가 되면서 뭐죠? 물 건너
0: 물 건너.
1: 아빠들이
0: 네.
1: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러 방송에서도 맹활약을 하셨는데, 이 방송 출연이 본인의 한국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나요?
0: 변화.
1: 변화가 있었나요?
0: 변화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찾아, 뭐,
1: 알아보시는.
0: 알아보실 수가 있고,
1: 네.
0: 그냥, 뭐가, 좋은 뭐가 좀 사실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이미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런 점은 사실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조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는데 그냥
1: 아, 조용하게. 근데 사실상으로 요즘에 보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꼭 이제 연예계 축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예 국기로 가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0: 그러게요.
1: 아, 이게 솔직히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저는 그냥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요. 그냥 계속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목표를 그냥 세우고, 네. 거기 도착하면 또 이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런 걸 누가 만약에 나타나서, 네. 진짜 당신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 한다면 그때는 제가
2: 했을 텐데.
1: 예,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2: 아.
1: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공무원도 했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 그렇죠. 했을 때도 그 어떤 친구가 너는 진짜 이 자리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잘할 것 같다. 너보다는 잘할 사람 없다. 네. 이런 뭐가 자신감을 주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제가 그 시기에 세웠던 목표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버렸죠.
2: 근데 목표 의식, 항상 목표를 움직이기 전에 항상 목표부터 딱 정해놓고 네. 가시는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이게 그거구나. 우리 학업, 사실상 학업 마친 뒤는 한국 IT 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1: 그때 한 2년 가까이.
2: 2년 가까이.
1: 네.
2: 근데 어때요? 아제르바이잔 정년이 그때 당시에 겪은 게이 직장 문화, 뭐, 하다못해 뭐, 회식도 있을 거고, 야근도 있을 거고, 특히나 상사들의 눈치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때요?
1: 계속 눈치를 봤죠. 근데 이 눈치라는 네. 거는 솔직히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 네.
1: 근데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보면,
2: 네.
1: 대부분 국가들은 다 있더라고요. 깊이 가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네. 실제로는 네. 사실 있어요.
2: 다 있어요.
1: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식 문화는 잘 없고요. 회식 문화는 근데 이제 옛날 또 한국은 옛날이랑 비슷하진 않잖아요. 이제
2: 맞아요. 요즘.
1: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달라졌어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한국이랑 다른 국가들도 다 비슷해요. 사실 네. 이제 그냥 원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그냥 회식을 하고 막 그런 거는 네.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그걸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기가
2: 네.
1: 애매해요. 왜냐면 그렇죠. 저는 그냥 그 환경 안에 들어갔다면 그걸 익숙해지려고
2: 노력을
1: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모두 야근을 하는데 저만 야근을 안 하고 가버리면
2: 네.
1: 좀 이상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야근도 같이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스트레스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2: 네.
1: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팀끼리 다들 그냥 늦게까지 일하니까 같이
2: 해도 된다.
1: 같이 뭐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2: 네.
1: 보상을 받을 때 같이 보상을 받자. 저는 항상 이 도전 마인드는 항상 있었죠.
2: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랑 이제 창업을 하는 것도 이제 비즈니스라는 네. 거는 저랑 맞아요. 왜냐면 이게 힘들 때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일단 네. 다 같이 힘들어도 그냥 언젠가는 이 힘든 점을 넘어가면 이 잘 될 수 있고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그냥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2: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에서 CEO로 이렇게 박혔었는데 사실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도 훌륭한데 뭐 대표님은 거기서 정말 멈추지 않고 창업이라는 험난한 사실 험난해요. 물론 도전 정신은 대표님 지금 얘기처럼 도전 정신은 정말 강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창업이라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 현재 갈릴자대 그룹하고 거리아 산 그룹.
1: 네.
2: 갈릴자대는 이게 성이죠.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니아치의 대표님의 성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이름을 걸고서 그룹을 하나 만들고 거리아 산 그룹은 또 뭐
1: 무역 전문 업체예요.
2: 아. 그러면 이 두 기업을 이끌고 계시네. 거리아 산이라는 이름이 어떤 무슨 의미가 아니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건가요?
1: 네, 그렇죠.
2: 아,
1: 딱 이제 여러 사실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한국 그냥 한국산이다. 이 코리아에서 나왔던 것들이다. 이 점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브랜딩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사실.
2: 네. 그래서 한국산이다. 그러면 그래서 코리아산이다. 네, 와. 이제 그러면 코리아산 그룹 같은 경우는 무역 전문 기업이고.
1: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이 가이자데 그룹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일?
1: 컨설팅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2: 네.
1: B2B 이제 기업 대 기업이나 뭐 정부 대 기업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서 나왔는데 뭐 특히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거죠. 정부 기관이 여기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네. 이쪽에 기업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정부 기관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 기업인데 한국 기업과 좀 거래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제 연락 사실은 이제 한국은 해외에서 연락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예요.
2: 그래요? 네,
1: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새롭게 생겼는데 근데 미래가 있다. 확실히 그냥 이미 뭐 여러 가지 뭐 전시회 이런 것에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근데 해외에서 이분들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못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 대신 다 해드리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찾고 이 사람들이랑 뭐 미팅을 잡고 만약에 필요시 뭐 어떤 제품을 뭐 샘플로 해외로 보내고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만드는 거죠.
2: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1: 맞습니다.
2: 다리 이렇게 딱 한국하고 해외하고 뭐 네네. 바이어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 대정부랑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와, 근데 사실 저도 해보지도 못했던 사업이 내국인도 하기 힘든 게 창업인데 한국인만 약간 그냥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첫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가로막혔던 가장 큰 이 제도적이나 아니면 현실적 장벽이 무엇이었나요?
1: 아, 그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따라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시기가 있었나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 뭐 비자랑 이 그 뭐라고 하지 그 보관소랑 뭐 법무부랑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서로 사실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2: 아.
1: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데 이제 인력을 제가 뽑았어요. 근데 인력을 뽑았는데 이 인력을 제가 쓸 수 있을지 아닐지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보를 얻었는데. 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려고 갔는데 막 건강 관련되는 뭐 서류를 뭐
2: 그렇죠. 그,
1: 예, 예. 보건증 같은 예. 거 이제 받아야 된다 했는데 보건증을 받으려면 여권이랑 안 된다. 무조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2: 아~
1: 이게 제가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 아, 이게 작은 것들이 이 디테일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니 보건 아 저기 뭐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려면 그게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서 보건증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건증이 있으려면 아, 보건증을 얻으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1: 그러니까요.
2: 돼. 이렇게 딱. 뒤죽박죽하는
1: 그 외국인 친구들끼리 막 이런 장난을 치는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진짜 스티브 잡스 될 수 있을까 이런 장난을 진짜
2: 왜요?
1: 많이 했어요.
2: 왜요?
1: 이게 제도 때문에 사실 이제 제도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1: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해외 생활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쪽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2: 그렇죠.
1: 근데 기본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되는 애들은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했던 게 해외에 살았을 때 경험을 했던 그 부분을 거기 아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1: 네, 그렇죠.
2: 그런 착각을 하게
1: 맞습니다.
2: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애쳐서 아이들이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쳐서 배운 그런 그대로 그 제도적인 것들도 하고 뭐 룰 같은 거 우리 사회의 룰은 이미 다 익숙하다고
1: 맞습니다.
2: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군요.
1: 솔직히 이제 한국인이 되고 나서 느꼈던 점은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이 근데 이제 외국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고 그 부족한 점들은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한국인을 위해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2: 아.
1: 제가 필요한 것들은 한국인이 되고 나서
2: 네.
1: 원하는 걸 언제든지 어디서든 24시간 제가 쉽게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2: 오.
1: 근데 제가 외국

0: 흑인이었을 때는 아, 막 오후 4시까지다, 오후 6시까지다 이런 제안들이 진짜 많았어요.
1: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가장 참 안타깝죠.
0: 네,
1: 그 같은 시스템을 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외국인들이 다 접근을 할수 있었으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그게 가장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벼슬에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만약에 국적을 안 바꾸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은 엄청 어려웠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되게 돈을 아예 안 받고 그냥 도움을 드릴 때가 많은데,
1: 네.
0: 그게 이제 제가 그 시기에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나요, 그냥. 그래서 사실 계속 그냥 도와드리고 싶고,
1: 창업을 하시는 분들.
0: 예, 그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거의 그냥 평소에 제가 계속 도와드려요.
1: 그래서 멘토로, 이 창업자들의 멘토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가 대표님의 니하 대표님의 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약간 잠시 쉬어서 2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학생에서 기업 대표이자 창업 멘토로 거듭난 니핫 갈릴자디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하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BS와 성공 2132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 하나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면서 2부에 들어오면서 고개 뚫으셨죠. 나 같은 멘트,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근데 이게 아제르바이잔은 우리가 또 오시는 분들이 모국어로 좀 약간 시키는 그런 코너가 있어. 아주 짧은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아제르바이잔어로 가능할까요?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가능할까요?
2: 아슬나 bu ülkede geldikte siz belki de özünüzü harcda hissedeceksiniz ama bunu demek isterdim ki ne kadar bizden mesafe olarak uzak olsalar bile gel ben ve medeniyet cihetten ister dil ve tarih cihetten çok okşar bir ülkedir. Bu ülkede insanlar kadim tarihe adet enelerine uygun olarak hareketidir ve geleceği aslında öz tarihlerinden götürürler.
1: Hani Hangul 품은 이야기 이렇게 긴가요? 이렇게 진짜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 스토리 이렇게 길어요?
2: 아
1: 이거만 이 멘트만 한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1: 이야기.
2: 갑자기 아제르바이잔을 까먹었네요.
1: 아니 아까 되게 길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을
2: 제가 해봐서. 오히려 또 완전 아나운서처럼 막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1: 아 근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아제르바이잔으로
2: 그 품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오히려.
1: 근데 딱 이거 이 한마디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2: 그렇죠. 이게 언어라는 거는 잊었습니다.
1: 그러니까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불어야 돼 불어서 얘기를
2: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예. 대신 말로 그냥 딱 그 한 단어로 얘기가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도 아마 뭐 설명으로 아마 비슷하게 Stories that embrace Korea 하라고 하면은 한국을 품은 이야기
2: K-스토리 단어단 말못라 카리안을 단어단 단어식랄 K-스토리
1: 어.
2: 아 쉽지는 않네 진짜 이게
1: 중간에 아제르바이잔어 하시다가 아 말 못하는데 이렇게
2: 제가 이제 통역사도

0: 그랬잖아요. 근데
1: 아니,
0: 이제 이런
1: 어떻게 동역사를 하시겠어요 이게.
0: 동역사는 포기하겠습니다.
1: 아닙니다. 아유 지금도 충분히 바빴는데 좀 아까 뭐 비즈니스도
0: 갑자기
1: 하시고.
0: 갑자기 땀이 나네요. 뭐.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저는 니하치와 니하태필이랑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이 처음 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렇게 좀 눈이 초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없어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비즈니스를 하고 이 정말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플러스 지금을 딱 보니까 과거에 아까 뭐 국무원으로 강남 글로벌 빌리지 센터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이주민들의 청착을 도와드렸잖아요.
0: 네.
1: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회 어떤 다른 점을 봤나요?
0: 아, 한국 사회 솔직히 그냥 다른 점은 많기는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1: 글로벌 센터장으로서
0: 네.
1: 아 이거 또 다른 거구나라고 유학생을 했다가 IT 기업에 다니다가 그리고 뭐 멘토였다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 센터장이라는 거 하시면서 이것도 또 다르다라는 게
0: 아 계급 그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유학생들이랑 이제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완전 직장인들이랑 이제 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가들이랑 모이니까 모두의 세상이 달라요.
1: 그러니까요.
0: 같은 나라에 사는데 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이제 서로의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1: 서로의
0: 그냥 학생은 그냥 인생의 평생 학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1: 아, 그 직장인은.
0: 직장인은 진짜 그냥 언제 퇴근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고요.
1: 네.
0: 사업가는 내가 언제 뭐 돈을 벌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1: 그렇죠. 그럼 강남 글로벌 비리 센터장으로서는 무슨 고민을 하셨어요?
0: 강남에서는 솔직히 제가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1: 아, 왜요?
0: 저는 그 5년 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자리라고 하면 그냥 키에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냥 그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고, 뭐 편하게 있으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자꾸 제가 이제 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아예 없었던 뭐, 창업 프로그램들, 취업 프로그램들, 뭐 교육 프로그램들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다. 근데 또 이제 거기 직원들까지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직원들의 만약에 이거를 보게 되면 그냥 뭐 기억을 할 텐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 기억을 할 텐데 왜요? 네.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0: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랑 있을 때는 모두 이제 다 인정을 하겠지만 저랑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다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라서 뭐 어떤 걸 홍보를 하는데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를 그냥 글로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뭐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거 또 어떤 뭐 해시태그를 걸어야 뭐
1: 사람들이
0: SEO라고 하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1: SEO.
0: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뜰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모이면 사실 이제 다 한 분씩 방문을 하면 좀 힘드니까 온라인을 한꺼번에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든 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걸려야 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그냥 교육을 했어요.
1: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거든요. 이 센터장님 교육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 나오냐 하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언제 회사를 언제 꾸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거기도 하시고 근데 진짜 옛날에 같이 했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예 그 뭐죠? 내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외국인들한테
0: 네,
1: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막 가르쳐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창업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잖아요. 아까는 뭐
0: 맞습니다.
1: 무료로 돈도 안

0: 않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왜냐면 미핫도 한참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운 그 과정이 뭔지는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글로벌 창업 교육 강사로서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 제자들에게 니핫 씨가, 니핫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는 한국의 비즈니스의 핵심 꿀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한국에서 창업을 할 거면 이 말은 꼭 한다 라는 거는 있을까요?
1: 한국에서 일단 성공을 하려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돼요. 이게 아무리 그냥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템이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뭐가 되게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고 그 이상에서 이제 뭐가 진짜 완전 성공의 역사를 만들려면 무조건 언어와 문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0: 아.
1: 없으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솔직히.
0: 제한이 있는 거죠.
1: 네, 내가. 이 솔직히 그냥 뭐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외국어로라도 뭐 예를 들어 영어로 되는 국가에다 가면 그냥 영어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뭐 어떤 나라에서 특수한 뭐 예를 들어서 언어를 쓴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는 좋은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항상 진짜 자기 역사를 까먹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기 언어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어 문화를 일단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아니면 동시에도 진짜 좋고요. 배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왔는데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뭐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0: 그 지금 만약에 제가 창업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건 멘토이시니까.
1: 기본적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규모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워서 그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 벌고 싶다, 얼마 벌면 나는 그냥 만족할 것 같다,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범위에 맞게 사실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괜찮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1000만 원이면 괜찮다, 어떤 사람은 나는 1억이 돼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목표에 맞는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팔면서 제가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벌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0: 그렇죠.
1: 뭐 한 달에 1억으로 벌기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는 사업을 그러면 그냥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0: 그게 그 사업의 가장 문제군요. 예, 혹시 뭐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기회당이니까 가능해요.
0: 무엇이든.
1: 이게 글로벌, 사실 이제 글로벌로 나오기가 좋은 국가예요. 수출 전문이니까 이제 계속 그냥 지금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걸 다 대한민국에 팔고 있잖아요. 해외로 파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잡으면 잘 될 수 있어요.
0: 정말 그게 거기도 정말 이게 산업 뭐죠, 이게 창업이나 아니면 자업에 관심,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있는 사람들이 더 다르더라고요. 딱 빨리빨리 구축해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대표님처럼. 자, 그거하고 창업 교육 강사로 하는데, 지금 총부 조총 장학생 동문 회장직도 맡고 계시는데, 근데 그래 봤어요. 저희가 지금 SNS 친구이기 때문에 SNS에서 이렇게 저기 뭐야 선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뭐야 선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뽑아달라고 대표, 저기 회장으로 하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장학생 출신들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 시너지를 어떻게 내고 있나요?
1: 이거 생각보다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의 이제 연락처가 사실 이제 바뀔 때가 많고, 이메일 주소가 바뀔 때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어느 단계부터는 일단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또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을 항상 그냥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나라에 사실 이제 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받았던 거라, 이분들이 어느 나라 가든 사실 이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되게 강한 한 그 아소시에이션 협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전문 분야에서 일단 잘 나가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다 엘리트예요. 기본은 두 가지 이상 언어를 해요 무조건. 이제 영어랑 한국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플러스 자기 나라 언어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 막 여기저기 다
0: 퍼져나가 있으니까
1: 다 그냥 웬만한 나라에 그 전문초청 장학생 출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0: 와.
1: 그 나라에 가서 뭐 사업을 할 때도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서로에 되게 크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0: 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세계적으로 막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 초청 장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문들을 다 연락을 하고 뭐 내가 뭐 어디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뭘 어디서 또 다시 삶을 맞습니다. 시작하든 내가 일단 이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너무 좋죠.
0: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선거 운동은 어떠세요? 잘 맞아요?
1: 아, 힘들었어요.
0: 자, 뭐 정치까지 이렇게 다 도전을 하고 목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1: 정치를 하게 되면 제가 일단 포스터를 제가 직접 만들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0: 그때 많이 배워서 강형 글로벌 뮤지 센터에서. 아, 근데 왠지 니아 대표님께서는 뭐를 딱 목표를 딱 잡히면은 목표를 이렇게 딱 이거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왠지 다 하실 것 같아요. 뭐를 해도.
1: 저도 그걸 믿습니다.
0: 와, 진짜. 근데 이게 사실상 이 너무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 제 알기로는 뭐 두 개의 사업의 대표님이시지만 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 많은 사업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아까도 물으셨죠. 아니, 왜 너무 바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그만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돼서 못 그만두겠다. 내가 힘들어도.
1: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마음이 있고.
0: 그렇죠.
1: 네. 이게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제일 윗사람들부터는 사실 이제 힘들어지고.
0: 네.
1: 그러면 아래 흔들리지 않게 사실 위에는 좀 진짜 잘 버텨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0: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뛰어든 CEO로서 앞으로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만큼은 사실 이제 글로벌화가 계속 돼야 돼요.
0: 네.
1: 이게 해외 기업들이 이제 사실 이제 뭐가 좀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사업하기 진짜 좋은 나라로 왔다는 이 느낌을 계속 주면서 요즘은 특히 이제 사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0: 그래요?
1: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방송도 사실 이제 꼭 대한민국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그냥 이런 방이 하나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0: 그렇죠.
1: 거죠. 딱 똑같이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사업들을 딱 골라서 뭐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의 이제 사업들을 골라서 그냥 한국에 오게끔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교를 하자면 네덜란드는 옛날에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쪽에다가 전문을 해버렸고 대한민국은 기술에다가 가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왜 대한민국은 기술적으로 가고 네덜란드는 농업 쪽으로 갔냐. 농업 쪽으로 사실 이제 땅이 좋아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땅이 좋고 한국은 산이 많으니까 기술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라도 팔면 그걸로 엄청 그 큰 당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 농업 식품들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요.
0: 머리가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으니까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저는 솔직히 그냥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걱정.

0: 떠나진 않아요. 어떻게든 이게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 또 이제 잘될 거라고 믿어요.
1: 와,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상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약간 희망을 지금 약간 이렇게 희망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직장도 못 찾고 뭐 사업도 잘안 되고 하고 그렇지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코만 잘하면 이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이라든 된다. 잘 된다라는
0: 제가
1: 그게
0: 그한 기업의 대표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터넷이 너무 이제 사실은 좀
1: 발달이 됐고,
0: 이상해지면서 되게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면서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크게 느낀 점 뭐냐면 누구나 대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냥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람을 관리하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업의 대표 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대표보다 좋은 직원을 필요해요. 진짜 좋은 직원이 없어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좋은 직원도 없어요. 누구나 그냥 며칠만 와서 그냥 일을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뭐 공장에서 뭐 아무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1: 그렇죠.
0: 공장에서 그 기계 아무리 그냥 로봇을 넣어도 기계를 돌려야 되죠. 그 로봇도 누르는 그냥 그 버튼을 누르는
1: 사람이 있어야
0: 사람은
1: 되고.
0: 필요한데
1: 그렇죠.
0: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1: 그렇죠.
0: 뭐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결과적으로 그 자동화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거라도 사실 배우는 거는 나쁘진 않죠.
1: 그렇죠.
0: 어느 자리 가든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1: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지고 있는 게가 정말 내가 이거 오랫동안 할수 있는지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0: 그 독일에서 왔던 친구도 저랑 계속 그냥 자기 경험을 그분도 이제 독일에서 기업들 컨설팅 하는 분인데 같은 이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좀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고민을 그 독일에서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단 일자리와 만족스럽지는 않고 일자리는 있는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냥 일자리는 있지만 젊은 사람이 그걸로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근데 대표들이 또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며칠만 일을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여기서 배울 거 없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점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 와, 인내를 하는 거 오랫동안 옛날에는 정말 직업 하나 가진다고 그러는 게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내가 직업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난 이게 쭉 다니면서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뭐 나는 이 직업에서 무엇 무엇 무엇 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아니까 아
0: 맞습니다.
1: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아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아나그 사람도 그렇게만 하는데 이 일을 돈 버네 그럼 나도 그거 할래 근데 다 맞는 길은 아닌 거잖아요
0: 제가
1: 그렇죠
0: 친한 동네 아저씨랑 대화를 하는데
1: 네
0: 아저씨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직원이 한 6명, 7명이 있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어차피 나에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가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직원들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아예 그냥 드리고
1: 넘기고
0: 싶다. 아예 그냥
1: 싶다.
0: 무료로 그냥 드리고 싶대요.
1: 넘기고
0: 근데
1: 싶고.
0: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자기한테 뭐 잘해줬던 분, 제일 일을 열심히 했던 분, 이 가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없대요.
1: 그게 참 아쉽다.
0: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누구나 대표들은 다 그래요. 그냥 자기 옛날에는 자기 자식한테 넘기려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다들 이 일을 계속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1: 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이 다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 케이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더 한 번더 나와서 더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 원성공 13 공동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후 7시를 향해가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홍지문 터널 출구 빠져나오자마자 3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일나들목 부근 1차로 쪽에서 역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영동대교 부근 3, 4차로를 막고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값을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극단적인 무더위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부터는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가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작업 이나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2시간 넘게 3, 4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4도, 습도는 6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같은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입추가 지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이유를 잔서라고 한다네요. 여름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더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여전히 덥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 제플린, Dear Maker 들으셨습니다. 입추인가 봐요. 근데 진짜 더워도 너무 덥지요. 연일 뉴스 보니까 거의 지금 40도를 넘어가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더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한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블러송 2. 이어서 Doors, LA Woman 두 곡 들으셨습니다. 블러 노래는 3474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9845번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의 락 페스티벌 참가하는 팀들의 곡들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내일도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출연진의 노래로 3일 동안 꾸몄었는데 그때 보내주신 거고, 꽃마리님, 허리케인 라디오의 황정호 PD님 안 계셔서 내일부터 돈가스 퀴즈를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공감은 함께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황정호 PD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날 황정호 PD에 대한 사연 많이 왔습니다. 또 일산 멋쟁이 주님도 오늘 황정호 PD님이 마지막 방송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TBS가 빠른 시일에 정상화되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황정호 PD님 인기 좋으신가 봐요. 아주 손을 좌우로 흔드는데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1275님 신청곡인데요. 이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건센 로지스 스위트 차일드 마인하고 이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이 거의 굉장한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노래 신나고 좋지요. 그래서 참 신청을 많이 하니까 자주 틀어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참,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Crying Nut, 밤이 깊었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4565번님, 오랜만에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티삼스입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6556번님 고민상담 청합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리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정말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녀의 오지랖 때문에 약간의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아,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도, 그 이야기를 받아줄 수도 정말 난감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럴 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시인의 마을을 신청하셨네요. 맞아요. 이런 일 겪으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뭐 심심해서 화제거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어서 참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순수하게 혹은 또 좋은 마음으로 걱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심으로 순수하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56번님이 불쾌하셨다면 오지랖 그분은 최소한 순수하거나 좋은 마음은 아닌 듯 싶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짓는 말은 상처가 되지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오해를 다 풀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내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변명을 길게 할수록 다른 이야기거리가 또 생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56번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진 모르겠지만 이번 속상한 일로 그분의 수준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6556번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는 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 이야기를 조금만 알고 있다고 마치 그게 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진정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진심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그냥 뭐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오지랖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DJ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태춘 시인의 마을 들으셨습니다. 6556번님께서 고민 청하고 끝에 이제 신청곡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남이 내 욕하는 거, 뭐 솔직히 신경 쓰일 수 있죠. 예. 근데 그냥 당연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욕을 하고 싶으니까 욕을 하는 거고. 대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떳떳하면 남들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9391번님, 순우디님 시험 공부하신다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공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거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떨어졌고 올해 9월 달에 또 봐야 된다라는 시험 그날 보내셨구나. 아유, 이거 얘기를. 네, 구체적인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요 정도만. 심리학 관련 시험이에요. 아, 재밌어서 시작한 공부인데, 아무튼 작년 9월엔 떨어졌습니다.

램잼, 블랙베티, 8467번님 신청곡이죠. 그 다음에 카펜터스, 클로즈 투 유, 578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시간이 한 두 곡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7007번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음악 늘 감사합니다.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너무 짧아요. 제발 두 시간으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노래 좀 들을만 하면 끝나죠.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The White Striper, Seven Nation Army.

네, 마지막 곡 나오고 있습니다. 5584번님, 안녕하세요. 수능 선생님 반갑습니다. 화요일 너무 아픈 시기가 지나고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며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Hey Jude 신청하셨습니다. 내일 초대석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모시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내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틀스 헤이 주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의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춥니다. 가을은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호남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겠고요.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하고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실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8시를 가까이 하는 현재의 서울의 기온은 30도를 넘어섰고요. 한낮에는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가 쉬운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일직방면으로 진입할 때 진입 후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1차로로만 차량 진입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진입로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또 불가피한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이촌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압구정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서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은찬입니다. 영화 관상하면 떠오르는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이 천재 관상가한테 내가 조선의 운명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한 사람의 운명을 관상만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관상이 다르다 이런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은 부자들의 공통적인 생김새 일명 머니 페이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부자로 간주되는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 웃는 입, 간격이 좁은 눈, 불그레한 뺨 등이었고요. 반면에 가난해 보이는 얼굴은 낮게 자리한 눈썹, 짧은 턱, 처진 입, 또 어두운 피부톤 등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생김새를 바꿀 순 없겠지만 머니페이스 요소 중에 하나인 웃는 입, 이거 하나는 뭐 당장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상보다 심상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얼굴보다 표정, 표정보다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입꼬리 팍팍 올라가는 유익한 경제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